명인 명창 풍류량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철릭 안장 말을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있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수백 명 모두 모아 각기 찬합 행찬 장만하여 팔도강산 구경가세. 듣기만 해도 풍성한데요. 가만히 누워서도 이렇게 명인 명창 풍류량들이 맛있는 음식 장만해서 팔도강산 구경가는 풍경 만나보셨습니다. 단가 팔도유람가를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의 검고명창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영재의 명인은 이 곡을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에 스승 신쾌동에게 배우셨다고 합니다. 요즘 계절이 워낙 좋아서 주말에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좀 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 팔도 유람가 속 주인공처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행 다닐 형편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이 곡 감상이 제 격이 아닐까 해서 오늘 시원하게 선곡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명인 명창 풍류량들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말 그대로 전국 팔도 여행이었죠.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산의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의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의 임진강 등을 구경했다 하는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갈 수 없는 대동강, 옹진수, 금강산 등도 있었지만 이런 곳도 언젠가는 갈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겠죠. 오늘 나들이를 떠나지 못한 분들 와유강산하는 기분을 이 곡 검고명창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덕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검은고 해금 연주자 겸 작곡가 김영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겸 해금 거문고 연주자 김영재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합주곡 2번 풍어,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해금 독주곡 견명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입니다. 공수바지란 말은 굿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무당으로부터 망자의 넋이 전하는 말을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당이 굿을 주관한 사람이나 그 외에 굿에 참석한 사람에게 공수를 주면 그것을 받는 것을 공수바지라고 합니다. 무당이 망자의 말을 듣고 대신 전해주는 것이라서 공수바지는 굿의 절차에서 보면 절정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절차에서 무당은 엑스타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절차라서 이 작품에서도 굿판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신명을 해금과 관현악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곡의 주선율은 모두 한강 주변의 굿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가락이 적절하게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무속음악 장단에 맞는 선율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이 선율들의 화려한 국악 관현악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악기의 비중을 높여서 무속음악 특유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무속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요령이 색채감을 더해줍니다. 장단은 굿거리 새마치 자진 모리의 짜임새를 취했고요. 이 위에 가락과 화성이 얹혀져서 펼쳐집니다. 관현악법이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흥겨운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듣겠는데요. 정순현의 해금, 원일이 지휘하는 전통예술원 한누리예술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지 작곡의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원일이 지휘하는 전통예술원 한누리예술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1989년에 작곡됐는데요. 제3회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정규연주회 때에 초연된 바 있습니다. 초연 때에는 작곡자 김영재의 해금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은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입니다. 풍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업의 풍년이라 할 수 있는 말과 비교가 되겠죠. 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다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어부들의 삶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원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곡자는 바다와 관련된 음악을 쓴 거고요. 바다 하면 바다가 삶의 현장인 어부가 먼저 떠오르고 바닷가에서 어망을 고르며 작업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음악을 썼다고 합니다. 풍어의 풍성함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곡자는 꽹과리, 북, 장구와 같은 타악기의 비중과 역할을 중요하게 선택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뱃노래와 같은 분위기의 선율도 더했습니다. 이 어망을 고르는 어부의 마음은 이내 만선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어질 텐데요. 곡 전체를 통해 풍성한 음향, 흥겨운 분위기, 역동적인 표현이 그와 같은 희망을 노래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전체에는 악장 구분 없이 단악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악기로는 꽹과리, 장구, 북, 징, 발화와 같은 악기를 썼고요. 피리대금, 당적, 해금, 가야금, 검은고, 아쟁 등의 악기 편성이고요. 장단도 자진타령, 동살풀이, 자진몰이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 듣겠습니다.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과 흥이 넘치는 분위기였는데요. 만선을 이룬 기쁨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이었습니다.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 들으셨는데요.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 부산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위촉됐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김영재 작곡의 17현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자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황토길을 다니면서 이런 황토길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하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황토길을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푸근하고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라 했는데요. 작곡자만의 그 느낌이 해금과 가야금의 대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린 중무리 장단의 서정적인 분위기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단은 이내 빨라져서 마치 빠른 춤곡과도 같은 단무리 장단으로 펼쳐지다가 세마치 장단의 자유롭고 편안한 선율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중무리 장단으로 곡을 여미게 됩니다.

주요 선율은 해금을 통해 펼쳐지고요. 가야금은 주요 선율을 따르기도 하고 분산화음으로 화성감을 더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5악장 구성인데요. 제1악장은 느린 중몰이, 제2악장 단몰이, 제3악장 세마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악장 중간에는 17연 가야금의 솔로가 무장단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제4악장은 해금 솔로로 시작이 되고요. 5악장은 느린 중몰이로 마무리됩니다. 해금과 가야금의 멋스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악, 김영재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듣겠습니다. 성애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들으셨는데요. 성혜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7연 가야금은 가야금 연주자 황병주가 고안해서 만든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황병주의 호를 따서 일파금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에 작곡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견명곡입니다. 개견자와 울명자를 써서 견명곡이라 했는데요. 작곡자 김영재가 동물을 소재로 작곡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활과 개방현을 사용해서 어린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담고자 한 일종의 묘사음악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어린 강아지가 캉캉 짖기도 하는 귀여운 모습, 때론 해학적인 모습과 그 소리를 다양하게 담고자 해서 해금의 여러 주법을 응용했는데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위해서 장단 또한 단몰이, 자진몰이, 또 카덴자도 포함시켜놨고요. 단몰이, 느린 타령 등 주로 빠른 속도의 장단들로 구성했고요.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됐으면 좋겠다 하는 작곡자의 요구.

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연주자들 또한 이 곡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장구 반주의 경우에도 음정을 높게 맞추고 있고요. 장구채도 보다 밝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얇게 깎은 것을 사용해서 해금술의 밝은 소리와 잘 어울리도록 반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작곡 해금 독주곡 견명곡 듣겠습니다. 한갑수의 해금 김영재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해금 독주곡 견명곡 들으셨는데요. 한갑수의 해금 김영재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자 김영재가 닭을 소재로 해서 만든 개명곡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동물을 소재로 작곡된 시리즈 음악의 하나였습니다. 곡을 들으면서 강아지의 앙증맞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작곡자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작곡자 김영재, 이분은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해금 교수로 정년을 하셨는데요. 지영희에게 해금을, 또 신쾌동에게 검은고를 배워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작곡을 전공하기도 해서 작곡가로서도 두루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오늘 김영재 작곡의 음악,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합주곡 2번 풍어,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해금 독주곡 견명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이런 곳들이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골랐습니다. 지영희는 스승 지용구에 의해 완성된 해금산조와 김덕진의 해금신화유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해금산조의 골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해금산조가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산조에는 특별히 경기신화유가락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청과 조의 변화가 다양해서 역동적입니다. 장단 구성도 여타 산조와는 달리 중중머리와 자진머리 사이에 굿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굿거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는데요. 김준희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형 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준희의 해금 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긴 신화위 합주 들려드립니다. 이종대의 피리,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징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긴 시나위 합주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홍홍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기의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징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즉흥성입니다. 연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예술성을 즉흥적인 감흥으로 일정한 조와 장단을 정해놓고 자신의 음악을 다른 음악과 타협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음악이 바로 시나위입니다. 시나위의 가장 좋은 연주 상태가 되려면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조화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즉흥성과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나위인데요. 오늘 연주한 이 연주자들 간의 조화 또한 상당히 풍성한 그런 화합을 이루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 시나위 합주는 사실은 요즘에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예술성과 그런 즉흥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들으면서 조화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닌 여럿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각자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 자신만의 선율을 주장하거나 어느 한둘이 편당하거나 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고르게 제대로 감당하면서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협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조화가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화합을 이룬다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자기 세계는 이동성이 있다. 밖으로 더 확장하려 하고 안으로 더 깊어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팎으로 움직인다. 움직이면 방향이 있게 마련이고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다. 문요한의 관계를 읽는 시간에 나온 말인데요.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처럼 마음은 이렇게 늘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최보라와 여러분의 연주 사이좋은 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6일 토요일 은영선을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집, 직장, 카페, 학교. 아, 우린 참 많은 공간을 오가면서 사는데요. 그중에는 오래 머무는 공간도 있고 또 잠깐 스쳐가는 공간도 있죠. 신기한 건 같은 공간에 여러 번 오가더라도 어떤 기억은 금세 사라지고 또 어떤 기억은 유난히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공간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7003 쓰시는 빈사님, 오늘 화학의 차밭에서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벌써 그 차 작업하시러 화계에 계시는군요. 또 뒷자리 7249 쓰시는 분 진아님, 계절이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 마음에도 아름다움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꽃 사진 보내주셨네요. 현관 화분에 있는 꽃이 활짝 피었어요. 와. 5월 2일 토요일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기류의 간호사, 이 책 쓰신 안미선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어요. 닉네임 삼승할부지님, 옆길로 가지 않고 함께 걷는 길 찾아왔습니다. 네, 안미선 작가님의 삶의 기록들. 아,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록 많이 남겨주세요 하셨습니다. 왠지 삼승할부지님 굉장히 센스 있는 분 같아요. 안미선 작가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셔서, 또 조옥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외길을 걷고 계셔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니까 혹시 방송 놓치셨다 하면 다시 듣기 하셔도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추다해 차지세 니나니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0: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5년간 100여 곳의 교육 공간을 디자인한 전문가이십니다. 뭐 네.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는 네, 이제는 26년 차가 됐네요. 네. 26년 차 실내 건축가이고 그중에서도 교육 공간을 전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이라는 책하고 뭐 스스로 공부하는 상위 1% 아이의 집이라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0: 네.
1: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이 한국 출판협회에서 주는 뭐 인문학 부분 우수상을 믿어지지 않게 받게 돼서
0: 네.
1: 이렇게 여기저기서 출연 요청을 하셔서 방송 활동을 요즘엔 좀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보통은 학교가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1: 네.
0: 네모나고 교실 크기도 똑같고 창문 높이도 똑같고.
1: 그래야만 하는 줄 아셨죠.
0: 네. 그래야 학교인 줄 알았어요.
1: 네, 네.
0: 근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숨어 있고 또 거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무지를 깨우쳐주는 책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실내 설계를 공부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게 그 교육 공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바꾸신 건가요?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네.
1: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전공자들은 보통 대기업의 그 디자인 협력업체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면 좀 더 일이 많아지는 좀 더 상위 브랜드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 거예요. 이제

0: 계속 상위 브랜드를 쫓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갑을 관계에 많이 이제 지쳐 있었죠. 그리고 네. 제가 굉장히 원했던 글로벌 브랜드의 그 협력 업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었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고 아 여기는 그 갑을 관계가 더 심하구나. 그래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업체, 전문가가 되는 걸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돌아봤을 때 주변 환경의 뭐 여러 가지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들 중에서 유독 이 아이들 공간이 제가 어렸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스토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연령으로 해서 출산부터 시작되는 뭐 병원, 네. 그러니까 산부인과죠. 네. 산부인과, 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공간 뭐 이렇게였어요.
1: 네.
0: 그 연령대로는 그러니까 XY 축으로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을 그럼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의 그런 프로세스를 다 다루는 목적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병원이 많았어요. 어린이 병원이. 소아과, 뭐 어린이 치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하면서 사실은 거의 10년 전부터 병원이 이제 의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선호하지 네. 않는 그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 십몇 년 전부터 남는 건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밖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질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교육 공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학교 공간이 사실 그냥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 아주 오래전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들의 화장실은 딱 한 개, 그것도 뭐 몇 층에 한 개 있고 네, 네, 네. 뭐 이렇다 해도 여자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네, 네. 학생들에게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학교 가시면 어떤 걸 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0: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선호하지 네. 않는 그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 십몇 년 전부터 남는 건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밖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질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교육 공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학교 공간이 사실 그냥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 아주 오래전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들의 화장실은 딱 한 개, 그것도 뭐 몇 층에 한 개 있고 네, 네, 네. 뭐 이렇다 해도 여자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네, 네. 학생들에게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학교 가시면 어떤 걸 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0: 제가 그래도 그 성인들 중에서는 학교를 좀 많이 가본 사람이겠죠.
1: 네.
0: 근데 대부분 다 똑같아서
1: 네.
0: 사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좀 다른 게 뭐가 있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워낙에 그 식상한 구조들 안 봐도 그냥 뻔히 아는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다른 학교들하고 이 학교는 조금이라도 뭐 바뀐 게 있나 이런 걸 찾게 되고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교실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실 안의 모양 크기 뭐 복도의 크기 화장실의 크기 다 동일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학교는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별다를 게 없고 그 이후에 연차가 오래된 학교들은 자체적으로든 어떤 정책적으로든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남쪽 방향의 운동장 쪽에 있는 창에 뭐 창틀이 언제 바뀌어서 지금은 좋은지 쓸만한지 아니면 노후됐는지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의 휴식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나머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처럼 거의 아직도 네, 저희 어렸을 때랑 그게 동일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런 획일적인 공간이 결국 아이들의 창의력을 막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1: 네.
0: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0: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사례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평가 지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암기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성적은 좋지만 네. 여러 가지 창의력에 관련된 지표들 떨어져 있고 또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책에 보면요. 그 학교 공간이라는 게 그냥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감정적인 공간, 또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셨는데 이건 사실 진짜예요. 그리고 공간이 바뀌면서 실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도 좀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이게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어른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게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고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학교를 뭐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집으로 바로 가는 아이들보다 요즘에는 이제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면 교육 공간을 다 마치고 저녁 7시나 9시 뭐 이렇게 귀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녁 먹고 좀 씻고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게 집이고 근데 네. 우리의 이 어른들의 인식 속에는 그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 교실에 그 교실은 9m, 7.5m, 복도폭 2.7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무조건 12년을 거기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왜 그렇게 생겼고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요즘 그렇죠. 같은 시대에.
1: 네.
0: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는 아닙니다. 좀 과장된 거고 사실은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0: 지자체나 네. 뭐 이런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너무 중요한 부분임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일을 하는 직장, 사무실, 사무공간들도 30년 전, 4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1: 달라졌죠.
0: 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석 배치 같은 경우들도 뭐 옛날에는 직급이 높은 뭐 부장님이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 방이 있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맨 뒤에 앉고 다 일렬로 서서 앉아서 앞에 사원들을 관리. 좋게 말하면 관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통제와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네. 얘가 일을 하나 안 하나.
1: 네. 네.
0: 그래서 뒤에 이제 상사가 없으면 좀 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인 것보다 굉장히 수동적인 이 업무의 태도가 되는데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1: 네.
0: 지금은.
1: 네.
0: 그런데 학교를 보시면 3, 40년, 4, 50년 전하고 그대로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다만 요새 조금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교수법,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과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른들이 일하는 하루의 근무 시간, 7시간, 8시간에 비해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의 형태가 모두 똑같다. 그리고 일방향의 어떤 정보 전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바꾸든 뭐 어찌됐건 우리 성인들, 부모들, 선생님들, 어른들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1: 그렇죠.
0: 말씀드리고.
1: 이번 책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부터 감각이 살아있는 공간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까지
0: 네.
1: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해외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셨는데 해외에 가셨을 때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요?
0: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1: 네.
0: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교육이나 공부에 관련돼 갖고 북유럽 얘기를 많이 들어
1: 많이 하죠. 네.
0: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럼 왜 그들 우리 네. 명령을 잘 복종하고 그 당시 아주 예전의 얘기니까 18세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명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을 잘 따라서 하는 명령에 잘 복종하고 위반하지 않는 국민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육성을 했었고 그게 이제 이후에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는 1960년대 정도,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좀 더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

0: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맨 상위법으로 올려놓습니다. 다른 정책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을 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우리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어느 지역이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대단지 신도시가 형성되면 몇 세대 몇 가구 이상이 됐을 때그 중앙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냥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어느 지역 대단지가 형성되지도 않고 우리나라처럼 어느 지역에서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견이 모이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기업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이 필요한 학교의 규모와 형태와 아젠다를 다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지자체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산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학교라는 형태와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양새가 다 다르고 안에 구성 요소도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다 다녀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다른 거죠. 다 너무 잘돼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 다양성에 의해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창의력, 가치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굉장히 참여적이네요. 왜냐면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좀 불만 많이 하시잖아요. 학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 공간을 얘기하다 보면 또 결론적으로는 입시제도까지 가게 돼요,
1: 그렇죠.
0: 얘기가.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학부모의 입김, 뭐 입시율이 얼마나 좋은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저희가 우리 작가님을 매주 모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책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대한민국의 학교 가운데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 중 일부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라는 이탈리아 건축가 조르조 폰티의 말처럼 잘 디자인된 건축은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 배움의 공간을 잘 꾸미는 일은 장식적 효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과 체험의 지혜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학교 건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공간이 무언의 교사라는 점이다. 아이들은 교과서와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접하는 학교 공간의 디자인, 색채, 빛, 동선, 소리 등 모든 건축적 요소로부터 배우고 감성과 사고방식을 형성해 나간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학교는 외관상 아름다운 학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공공의 가치,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인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다. 이와 함께 좋은 학교 디자인은 공간의 문화적 정체성과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용자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1: 이거 들으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몸이 안 건강해도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마음이 뭐 결심하면 다 돼. 막 이런 것처럼.
0: 의지력이죠.
1: 근데 지금은 사실 장 건강이 뇌를 지배한다는 시대로 가서 실제적인 이런 이 피지컬, 몸 건강이 얼마나 마음에 작용을 하는가. 그런 거를 요즘에는 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해 내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아유, 어떤 건물이든지 가서 그냥 네가 잘하면 돼.
0: 그렇죠.
1: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건물이 이미 가르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공간이 어떻게 생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냐에 따라 사람은 거기서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의지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의지력을 강요받고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도 그런.

0: 수 있고. 근데 이게 아이들은 의지력을 그 관할하는 뇌의 부분이 이제 역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성장해서 전두엽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20대 중후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세, 요즘은 10살도 아니죠. 5살, 6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영어해라, 뭐 막 이렇게 해오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네.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노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예,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핸드폰의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네.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충전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학교를 나가면 학교에서 의지력의 절반 정도를 쓰고 오후 2,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예를 들죠.
1: 네.
0: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학원 가라 저기 해라 하면 몸은 그냥 가는 거죠. 영혼 없이 가는 거지만 네. 거기서 아이한테 어떤 의지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좀 달라요. 환경이. 어른들은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동료들하고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 중간중간에 뭐 외근을 한다든지 뭔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아이들은 이 틀에 박힌 곳에서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암기하고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그 하루 종일이 십몇 년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와 뭐 논의가 있겠지만 공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네. 있어서 이런 의지력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에너지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거죠. 책에서 빛 공기, 소리 이런 감각 환경.
0: 어른들은 좀 달라요. 환경이. 어른들은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동료들하고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 중간중간에 뭐 외근을 한다든지 뭔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아이들은 이 틀에 박힌 곳에서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암기하고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그 하루 종일이 십몇 년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와 뭐 논의가 있겠지만 공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런 의지력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에너지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이런 거죠. 책에서 빛 공기, 소리 이런 감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
1: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론으로 또는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시면 네.
1: 그냥 전 그 생각만 나요. 칠판이 녹색인 이유는 그게 집중력이 좋기 때문입니다.
0: 네. 아니 그거는 근거는 있습니다. 네. 녹색에 흰색 컴퓨터 네. 쓰는 것이 그 시각적으로 오랜 시각에 있어서
1: 피로도도 덜하고
0: 다만 일단 공기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72명.
1: 저 78명까지도 있었어요.
0: 그래서 뭐 한 18반, 19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단체로 따지면 수천 명이잖아요. 네. 그게. 근데 이제 그 똑같이 생긴 교실에 아이들이 꽉 차 있는 상태인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항상 졸렸잖아요.
1: 맞아요.
0: 공기가 이게 수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기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독 우리나라의 지수가 좀 높다.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은 결국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로 판단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단순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한 공간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한 시간이 있고 두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1: 네네.
0: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뭐 400ppm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의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1: 네.
0: 그게 이제 1000ppm이 넘어가고 2000, 3000이 되면 뇌 기능이 절반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 산소를 일단 잘 못 그렇죠. 마시고 있으니까.
0: 겨우 눈은 뜨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업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1: 네.
0: 거기서도 정말.

0: 열심히 그 수업 시간을 알차게 해 나가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본인도 그런 것들을 겪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동일하게 지금 모든 아이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공간들은 일단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간과가 됐는데
1: 네.
0: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공기의 질이다. 그래서
1: 그렇죠.
0: 굉장히 환기를 잘 시켜주고 좀 선선하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아이들도 훨씬 더 나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1: 아,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때 막 애들이 밥 먹고 환기도 안 하고 그러면 5교시 들어오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0: 그렇죠. 딱 들어오면 문 열어.
1: 그
0: 맞아요.
1: 생각도
0: 기억이 나네요.
1: 나네요. 네. 소리 환경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실이어도 어떻게 들리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뭐 학원 큰 공간은 마이크도 쓰시지만 옛날에는 저 뒤에 거의 교실에 그냥 책상이 꽉차 있고 저 뒤에 친구들은 잘안 들릴 때도
0: 네.
1: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텐데 또 계속 옛날 얘기만 하게 됩니다만 서울에 있는 경우는 지하철 공사, 도로 공사가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학창 시절이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야 이 지하철 공사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 마무리가 돼 가고
0: 그러니까
1: 있죠.
0: 도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에서 그 공사 소리, 그뭐 박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니까 이 소리들이 백색 소음이 아니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소음이고
1: 그럼요.
0: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다 운동장의 맞은편에 있는 도로는 큰 길이고 거기는
1: 네.
0: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30km로 속도를 이제 제한해 놔서
1: 네.
0: 그다지 소음이 되지 않지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사고도 많고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들 역시도 집중력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네.
1: 그렇군요. 소음이 아닌 음악을 하나 잠깐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을 학교 가는 길 들을까 봐요.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0: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가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에게 감옥 같은 장소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복도 이야기였거든요.
1: 네네.
0: 복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복도 그냥 지나가는 공간 아니면 사물함이 있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1: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0: 네.
1: 이 학교의 일자형 복도와 똑같이 생긴 이 교실의 이 설계 자체의 근원은 독일식 프러시안 모델에서 시작이 돼서
0: 네.
1: 일본도 그걸 받아들였고
0: 네.
1: 우리는 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는 운동장 쪽이 남향입니다.
0: 네네.
1: 그리고 북쪽 반대편의 뒤쪽은 바로 담이죠. 학교 뒤에
0: 네.
1: 뭐 몇 메타 없죠. 뒷공간이.
0: 네.
1: 거기 뭐

0: 이제 쓰레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도에 있는 벽에 창이 있어서 교실 안을 볼수 있고, 그 창들도 사실 아이들이 북쪽에 어떤 시선을 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사에서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감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창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1: 교감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려는 거
0: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진 모든 관공서의 건물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시대와 전혀 맞을 수가 없는
1: 같잖아요.
0: 거죠. 맞을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 공간을 설계하고 할때 여러 이사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교장 선생님이든 설립자가 되는 거죠.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오너시니까. 그분들은 항상 최고의 가성비, 공간에서도 공간을 설계할 때도 최고의 효율을 원하시죠. 많은 교실, 많은 학생이 들어와서 책상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그것 먼저 보시기 때문에. 교실이 몇개 나왔어가 첫 번째 문제거든요. 질문이 저한테 보면.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그런 일자형일 수밖에 없어요. 공간의 효율상 나누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제 돈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만든다면 제 임의대로 할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을 대행해 주는 디자이너, 설계자의 역할이다 보니 그 부분을 감안은 하되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복도의 교실의 입면, 그 각각의 교실들을 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면 그나마 아이들이 덜 지루하고 그래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4층짜리 층수가 다른 학교 건물이어도 층별로라도 좀 어떤 형태를 컨셉을 좀 다르게 가면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들 형들의 교실 복도는 뭐가 다른가? 가보면
1: 똑같아요.
0: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의 공간이라는 자체가 주는 설레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디 여행을 가고 할때 아이들도 아, 요번에는 우리 엄마 뭐 어떤 숙소를 갔으면 좋겠다. 이 집하고 다른 그 공간에서의 그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변화, 다양성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국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똑같은 학교에서 이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복도, 교실의 대단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변화의 의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요즘에는 학교에 시설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시청각 교실 하나를 가지고 뭐 했던 지금은 아이들이 다막 패드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많이 여러
0: 조금씩 바뀝니다.
1: 가지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AI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교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꼭그 첨단 시설이어야만 할까요?
0: 첨단 시설을 논하기 전에 일단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AI의 그 지금 AI 시대가 된 것이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업무 공간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그냥 아예 기본적인 요소로 매개체로 쓰고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 교육 공간의 교육의 형태에서도 이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공간에서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교단 위에, 교단은 없어지고, 물론 어찌됐건 그 칠판 앞에 있는 선생님이 서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 니네들은 받아 적어라는 교육의 형태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 아이들한테 적어도 몇 과목 정도는 그 개인적으로 튜터가 될수 있는 거죠, AI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방향으로 선생님을 볼수 있는 구조는 필요가 없고, 혼자서 어떤 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배치와, 그 다음엔 그 그룹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좌석 배치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어떤 교수법의 차이가 생겼을 것이고 그거에 그렇죠. 따른 좌석의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네. 없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와 학원처럼 선생님이 앞에 서고 일렬로 앉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지역사회 연결까지 확장을 하셨어요.

0: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
1: 사실 우리가 이 학교라는 것을 예전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예를 들어 운동회를 5월 달이니까 운동회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에 뭐 잔치 같은 거였어요.
0: 네.
1: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녔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시고
0: 네. 네,
1: 소풍을 하고 소풍을 갔을 때도 그렇고 운동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게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같이 어떤 통용되는 이슈였죠. 그날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0: 네.
1: 얼마 전에 뭐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기 전에 그 주민 분들한테 운동장에서
0: 사회 연결까지 확장을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와 지역 사회 연결.
1: 사실 우리가 이 학교라는 것을 예전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예를 들어 운동회를 5월 달이니까 운동회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에 뭐 잔치 같은 거였어요.
0: 네.
1: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 다녔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시고
0: 네. 네,
1: 소풍을 하고 소풍을 갔을 때도 그렇고 운동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게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다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같이 어떤 통용되는 이슈였죠. 그날이. 근데
0: 네.
1: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0: 네.
1: 얼마 전에 뭐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기 전에 그 주민 분들한테 운동장에서 오늘 하루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참 세상이 네. 이렇게 바뀌었군. 이게 과연 긍정적인 부분이 과연 여기 있을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0: 네.
1: 이런 어떤 지역 안에서의 학교의 포지션이 담장이 그렇게 높게 쳐지고 제한이 되면서 서로의 그 경계가 커지는 것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0: 네.
1: 그럼 과거에 그 지어진 학교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지방 소도시를 소멸화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항상 발생되는 나라는 우리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 학교 복합화를 추진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어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들도 그 학교 지역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군 막사처럼 지어진 거죠.
0: 네.
1: 그럼 그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이 어떤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맨 위에 쪽에는 아이들의 그 교육 공간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지역의 모든 정보와 그 자라나는 환경들을 같이 돌봄을 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0: 네.
1: 그 키워드가 이제 학교 복합화입니다.
0: 네.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볼게요. 시간이 한 두 배, 세 배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낭독은 가치를 일깨우는 도서관 중에 일부분입니다.

0: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정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학습하는 곳으로 여긴다. 학교 도서관에서 누워서 책을 읽는 아이가 있다면 똑바로 앉으라고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다. 그러나 이곳은 정반대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야단치거나 몰아하는 선생님이 없다. 오히려 도서관에서만큼은 얼마든지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말한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늘었어요. 또 도서관을 자주 찾으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들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이제 잠깐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도서관에 들러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통유리로 된 창가에 앉아 바다를 구경하기도 한다. 푸르른 창밖을 보며 사색을 즐기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다. 힐링 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다.
1: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 막 발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숨소리도 막 작게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네. 아예 가기 전부터 아, 거기 가면은 안 돼 이런 게 있지만 네. 이렇게

0: 그냥 왜 서점 요즘에 좀그 서점에서 이렇게 책 읽는 분들 계시고 이런 것처럼
1: 네.
0: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이럴 수 있다면 아이들이 책이랑 친해질 수 있는 장벽이 훨씬 낮아지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오, 작가님이 그 질문을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어야 할까 할때좀 새롭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쉽게 또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1: 이게 제가 이제 그 유럽에 가서 도서관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이 하여튼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부터 우리는 정말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정말 그렇게 엄중하게
0: 그렇죠.
1: 재판장처럼 각 잡힌 모습으로 앉아서 책을 읽어야만 하고 다른 것은 절대 할수 없는 공간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0: 눈 버려, 허리 펴고 앉아. 가까이
1: 예.
0: 읽으면 안 돼. 30cm 뛰어.
1: 이게 이제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와 학문의 연구를 논문하고 뭐 하는 과정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중학교 때부터 도서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옛날에는 있어도 교실 그 일자형 복도가 한 100m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옛날 학교들이 그맨 끝에
0: 그렇죠.
1: 이제 그 그러니까 예전에 학생이 많았으니까 도서관이 있을 공간이 없었을
0: 네.
1: 것이고. 그게 있었다 하더라도 맨 끝에 그냥 책장에 책이 꽂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0: 네.
1: 우리가 책을 많이 안 읽고 자란
0: 네.
1: 세대들이었고. 근데 지금은 책이라는 것에서 어떤 그 손글씨와 종이책에서의 이런 필요성들을 AI 시대에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0: 네.
1: 그래서 다양하게 많은 정보들을 볼수 있는 공간들 마련해 줘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모든 학교들이 공간이 남아 돕니다.
0: 네.
1: 신도시에 있는 몇 개의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0: 네.
1: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인들도 책을 잘안 보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보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게 아이들은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말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아이가 아니죠. 그건 성인이어야 되는 거고.
0: 네.
1: 근데 부모들도 책을 안 보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막 20권, 30권씩 싹 싸서
0: 전집.
1: 사갖고, 네, 전집을 사서 책장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이거 다 봐라. 안 보죠. 이게 아이들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으면 오히려 안 봐요.
0: 네.
1: 그래서 학교 같은 공간에서도 책을 그냥 옆에 두고 만지작만지작 거리게만 해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좀 머물고 보내고 놀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
0: 공간이 되어야
1: 맞습니다.
0: 도서관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1: 맞습니다.
0: 거잖아요.
1: 네.
0: 그 광장 얘기하셨는데 북유럽 학교의 중앙 광장 또뭐 마을 광장 이런 거. 이 공간이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학교에도 필요하고.
1: 생각해 보시면
0: 네.
1: 뭐 45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었든 50분
0: 네네.
1: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었든
0: 네.
1: 그 반복에 7개, 8개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0: 네.
1: 10분 휴식이라는 거는 화장실을 가고 그 외의 시간, 화장실을 매시간 가진 않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두번 정도 간다고 치면 두세 번 나머지 10분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디에 가서 뭘할수 있겠어요?
0: 네.
1: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0: 네.
1: 근데 이제 처음에 학교 리모델링이 막 이루어질 때 여러 디자이너들이 유휴 공간이라고 하죠. 이제 학생들이 좀 없어지니까 공간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용도가 없을 때. 그리고 거기 휴식 공간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끝에 있어. 그러면 갔다가 오면 10분이 넘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0: 맞습니다.
1: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자형 복도나 이런 곳들에도 하다못해 의자나 벤치라도 놓고 책몇 권이라도 놓고
0: 네.
1: 어찌됐건 그런 곳에서 아이들하고 잠깐이라도 수다를 좀 떨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멍 때리는 연습이라도
0: 네.
1: 하면서 그랬을 때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 건축물 자체가 원형으로 되어
0: 네.
1: 있고 가운데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이제 중정 형태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연광이 내려지고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복도에서 이동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을 볼수 있고
0: 네.
1: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미지하고 완전히 많이 다른 거를 말씀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0: 네.
1: 좋겠습니다.
0: 일단 햇볕이 쬐니까. 네.
1: 네.
0: 뭐
1: 그렇죠.
0: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0: 한국에도
1: 네.
0: 그 공항고등학교라고 예전에 이제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었던 학교가 있어요. 그
1: 네.
0: 박명수 씨가 나온 학교로
1: 오,
0: 유명한데
1: 네.
0: 이 학교가 이제 오래돼서 마곡 신도시로
1: 어머.
0: 이전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가 이제 2년 전 2023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건축 대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아울렛 아시죠?
1: 네.
0: 아울렛 가면 이렇게 뭐 여러 층수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1: 네.
0: 광장이잖아요. 이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동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그런 아울렛 같은 데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 이동하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 우연한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공항고등학교를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1: 네네.
0: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학교가 아이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
0: 네네.
1: 그꼭뭐 브레인뿐 아니라 이 하드웨어적인 이 건물의 생김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자녀분들은 어떤 학교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피디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좀월 기획으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의 김지호 작가님,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내일은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 잡지를 발행하는 개간 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시겠습니다. 오늘 공간은 그냥 배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공간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누군가는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머무는 곳인 만큼 미래의 교육 공간 좀더 따뜻하고 편안히 숨쉴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했습니다. 전소현의 초원을 뛰노는 아이들처럼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외꽃과 콩잎에 들바람 시원한데 살인문에 소 발자국 한 줄로 나 있구나. 달빛도 이윽하고 사람들 잠든 뒤에 모내기 한 본물에서 개구리 울음 듣노라.

개구리 울음소리까지. 시인은 모내기를 마친 논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달빛도 이윽하고 사람들 잠든 뒤에 모내기 한 본물에서 개구리 울음 듣노라 로시 즐길 줄 아는 그 넉넉함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쉴 틈 없이 달려온 이번 한 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었나 봅니다. 풍년을 바라는 간절함보다 땀 흘려 일한 뒤에 찾아온 이 고요한 순간을 오롯이 즐길 줄 아는 그 넉넉함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쉴 틈 없이 달려온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잠시 일상의 소음은 뒤로 하고 내 마음을 채워주는 고요한 울림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0: 유히스카의 구음과 연주로 구음 나팔놀이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오늘 여는말에서 들려드렸던 윤정기의 시, 모내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농산일에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달빛 아래서 듣는 개구리 소리. 낭만적인데요? 시인에게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 달콤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나무 그늘 같은 데 앉아있을 때, 아, 그냥 이대로도 좋다, 충분하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더없이 한가하고 평화로운 어떤 순간들, 시인은 그런 순간을 시로 담아냈어요. 사실 우리 삶도 이 모내기와 닮았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논에 씨를 뿌리고 물이 마르지 않게 살피면서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연속이니까요. 결과가 어떨지 미리 걱정하기보다 오늘 내가 내디딘 발자국 하나, 내 마음속에 시원하게 불어온 바람 한 점을 기쁘게 누리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보게 돼요. 토요일 정오,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가락이 주는 이 편안한 여백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만히 뉘어보시기 바랍니다. 정혜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모내기 왈츠 전해드릴게요.
1: 두리둥둥 두리둥.

우리 당도군.

정혜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모내기 왈츠 전해드렸어요. 모내기를 하고 잠시 잠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해보시죠.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강돈묵의 고구마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게요. 수필가이자 문학평론가인 강돈묵 작가는요, 일상 속 친근한 소재를 강렬하게 그리고 완성도 높은 수필로 내놓곤 합니다. 고구마에 담긴 결국엔 사람의 이야기 만나보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준비하고 있을게요.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0302번인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백대웅 작곡의 국악 현악 합주를 위한 남도 여행 전해드릴 텐데요. 농사와 관련된 남도의 민요를 연주곡으로 만나보시죠. 고명진

고명진 외 여러분의 연주로 국악 현악 합주를 위한 남도 여행 듣고 오셨어요. 질꼬냉이 이어서 들으실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질꼬냉이는 논매기를 다 끝낸 후에 그해 농사가 제일 잘 된 집을 농사장원으로 뽑아서 그 집 상일꾼을 소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부르던 민요입니다. 김용우의 노래, 이용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질꼬냉이 듣고 오시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굳이 걸찬 흙이 아니라도 좋다. 발길을 붙잡는 돌멩이만 없다면 어떠한 흙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저 햇볕이 머무는 곳이면 뿌리 내려 둥지를 튼다. 제 고향이 남미의 고산지대 멕시코로 알았는데 요즘 어떤 이가 남아시아, 인도의 화석에서 조상들의 흔적을 찾았다고 떠들어대도 별로 관심 둘 바 없다. 그냥 현재의 삶에 충실할 뿐이다. 어느 누군들 고향이 그립지 않겠는가? 저녁 노을이 산기슭을 타고 내려오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를 음습한 그림자가 가슴을 뒤덮고 청승맞게 쪼그리고 앉기를 강요한다. 언덕배기 밭에서는 꽃이 진 수숫대가 그리움을 쓸어내듯 실바람에 가슴을 드러낸다. 초가집 부엌 궁둥이에는 갓 시집 온 새댁이 두고 온 호러미를 그리며 옷소매를 적신다. 그러나 노지의 고구마 덩굴은 조금 다르다. 슬퍼할 겨를 없이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 주인이 니는 혼자서도 잘하지? 믿어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다. 아무리 고향이 그리워도 감성의 나락에 떨어질 우려는 없다. 지금 이 순간 고향이나 그리는 건 사치라고 치부한다. 뒷산 숲정이에 잔설이 녹기 전 주인은 머슴방 윗목에 흙을 들이고 씨고구마를 묻는다. 형편이 어려워 제 집을 떠나와 남의 집살이하는 머슴은 음침한 방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어두컴컴한 방에 만족하며 사는 건 고구마나 머슴이나 매일반이었다. 봄갈이로 바쁜 일손이 어쩌다 한 번씩 물을 끼얹어줄 뿐이지만 목마르다고 투정부릴 처지가 아니었다. 두고 온 가족이 그리워 들창문을 열면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하얀 딸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주에 너덟 번 던져주는 물을 받아 먹으며 무강은 기어이 새순을 밀어 올려야 했다. 현실이 너무 버거워 고향 타령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골방에 갇혀서 창 너머 세상을 알지 못하니 어두침침한 현실을 견디는 게 전부다. 머슴은 미리 쳐놓은 두둑에 고구마 순을 정성 들여 깊이 꽂는다. 한순간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삶의 줄기를 뻗는다. 그 지독한 잡풀도 얼씬하지 못한다. 이주해왔다고 벌레들이 얕잡아 보지만 꿋꿋하게 살아낸다. 하루가 다르게 줄기는 쭉쭉 뻗어 이랑을 덮고 이파리는 볕을 즐긴다. 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가뭄이 밀려와 흙이 메말라도 볕을 가려준다. 타향사리에 온갖 것들이 달려들어 괴롭혀도 개의치 않는 고구마처럼 머슴 역시 대견스럽다. 외로우면 자기 몸을 무섭게 부리는 게 고달픔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임을 잘 안다. 주책스럽게 치밀어 오르는 그리움은 막중한 노동으로 잇는 게 상책이다.

타니모션의 노래와 연주로 달린다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강돈묵의 고구마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이 글 속의 고구마는 단순히 우리가 즐겨 먹는 작물이 아니네요. 제 집을 떠나서 남의 집살이 하면서 묵묵히 제 몫의 삶을 일궈내는 머슴의 얼굴이자 어쩌면 각박한 타향살이 속에서도 오늘이라는 땅에 희망의 순을 꽂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죠. 특히 슬퍼할 겨를 없이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구절이 가슴에 깊이 남는데요.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외롭지 않은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고구마는 그리움을 억척스러운 생명력으로 바꿔가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뭔가 대견하면서도 가슴이 찡해지죠? 어두컴컴한 골방에서도 기어이 새순을 밀어올린 고구마의 성실함처럼 우리도 묵묵히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외로움은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있는 게 상책이라는 글귀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성실함이 고달픔을 덮어주는 잎사귀가 되어주길 응원할게요. 강돈묵의 고구마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곽수은 작곡의 하늘 그림 전해드릴 텐데요. 하늘의 모습 속에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의 감정을 담은 곡입니다. 곽수은의 25현 가야금, 신창렬의 미디 프로그래밍 연주로 만나보시죠.

곽수훈의 25현 가야금, 신창렬의 미디 프로그래밍 연주로 하늘 그림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마지막 곡은 하쿠나 마타타 전해드릴 텐데요. 근심 걱정 모두 떨쳐버리라는 의미죠. 세링게티의 노래와 연주로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헌천수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나실 수 있는데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흥타령 감상해 보시죠. 김미성의 가야금 병창, 한림의 아쟁, 고정훈의 장구 연주예요.

김미성의 가야금 병창, 한림의 아쟁, 고정훈의 장구장단으로 흥타령 감상하셨습니다. 건강검진, 여러분 제때제때 잘 받고 계세요? 이 건강검진 결과표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게 나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결심 아마 비슷할 거예요. 오늘부터 달걀 노른자는 안 먹겠어. 참 새우도 안 좋다니까 끊어야지. 이런 결심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중에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건 20%뿐이라고 하네요. 나머지 80%는 우리 몸의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대요. 밖에서 들어오는 작은 구멍 하나 막으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몸 안에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뭘까요? 바로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달걀 하나보다는 매일 무심코 뜯는 과자 봉지, 삼겹살, 또 야식으로 즐기는 튀긴 음식들이 우리 혈관을 훨씬 더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혹시 달걀은 꾹 참으면서 라면이나 과자는 여전히 곁에 두고 계시진 않으세요? 오히려 패턴을 조금 바꿔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챙기고요.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 귀리는 6주만 꾸준히 먹어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내 식탁 위에 기름진 유혹들을 하나씩 덜어내는 일이라는 거. 아셨죠? 월천의 연주로 도라지 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싱그럽고 경쾌한 느낌이었죠. 월천의 연주로 도라지 타령 전해드렸습니다. 5월의 한낮, 하루의 숨을 고르게 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바로 2부 코너, 한 장의 음반 만나볼게요.

토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음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입니다. 경기 가야금 앙상블은 용인대학교 국악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던 선후배들이 전문 연주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창단한 단체입니다. 지난 2000년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줄곧 우리 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에 힘을 쏟아왔죠. 오늘 소개하는 음반은 그 결실 중 하나로 2004년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벌써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경기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가야금 12줄 혹은 그 이상의 현위에 얹어낸 그 마음만큼은 여전히 이 음반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에는 가야금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빠져들 만한 다섯 곡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나눠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 문을 여는 곡은 임준희 작곡의 가야금 사중주를 위한 옹해야입니다. 여러분은 옹해야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뭔가 떠들썩하고 어깨춤이 절로 나는 신명부터 생각나실 텐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온 거리를 가득 메웠던 그 뜨거운 함성과 응원가로서 옹해야를 떠올렸어요. 본래 경상도 밀양지방에서 보리타작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였던 이 노래는 특유의 단모리 장단 덕분에 우리 가슴 속에 하나가 되는 신명으로 깊이 각인돼 있죠. 오늘 들으실 곡은 4대 18연 가야금이 서로를 매기고 받으며 옹해야의 골격은 지키되 리듬의 변주를 통해 생동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층층이 쌓이는 가야금의 화성이 어떻게 우리 삶의 기운을 돋워주는지 만나보실까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가야금 사중주를 위한 옹해야 전해드립니다.

가야금 사중주를 위한 옹해야 감상하셨는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어요. 가야금 네 대가 만들어내는 옹해야의 물결 어떠셨을까요? 마치 도리깨질의 박자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현들이 우리 마음의 먼지까지 시원하게 털어내주는 기분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에너지를 이제 잠시 가라앉히고 이제는 조금 더 깊고 추상적인 소리의 공간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원일 작곡의 아라리 큐빅 하나인데요. 제목부터가 흥미롭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랑의 선율을 마치 조각난 큐빅처럼 해체하고 재구성한 곡이에요. 원일 작곡가는 아리랑을 익숙한 변주곡으로 만드는 대신 가야금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절된 음향의 미학을 찾아 나섰습니다. 철가야금과 25현 가야금, 그리고 묵직한 저음 가야금까지 합세해서 공기의 울림을 새롭게 빚어내는데요. 친숙했던 아리랑의 멜로디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빛의 산란을 느끼실 테고요. 또 어떤 분은 낯선 풍경 속의 아련함을 마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고 가야금이 창출하는 새로운 음향의 파동에 귀를 맡겨보시죠.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로 아라리 큐빅 하나 전해드립니다.

앙상블의 연주였어요. 아리랑이라는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서 우리 귀에 닿기까지 그 다채로운 음색의 변화가 오묘하게 다가오는 것 같죠. 오늘 한 장의 음반, 첫 시간을 마무리할 곡은 지원석 작곡의 일승월항입니다. 해는 떠오르고 달은 점점 차오른다는 뜻인데요. 이 곡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위촉으로 세상에 나온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한 길타령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눈여겨볼 점은 가야금 곁에서 맑은 소리를 내는 양금의 존재입니다. 양금이 또 매력 있잖아요. 독주 가야금의 화려한 기교와 양금의 투명한 울림이 합주 가야금들과 어우러지면서 전통과 현대가 부드럽게 녹아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다이나믹하게 몰아치다가도 어느 순간 여백의 미를 살린 한 폭의 동양화처럼 고요한 질서를 찾아가는 현의 울림. 그 속에서 해와 달이 차오르는 장엄한 생명력을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지원석 작곡의 금을 위한 일승월항 들으실 텐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예요.

금을 위한 일승월항 전해드렸는데요.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였어요. 오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함께 해봤습니다. 신명나는 옹헤야의 리듬부터 아리랑의 해체 그리고 해와 달이 차오르던 일승월항의 순간까지 가야금 12줄이 그려낼 수 있는 무한한 지도를 함께 그려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빛깔의 현이 남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들은 소리들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이제 막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젊은 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2004년이라는 숫자가 아득한 옛날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가야금의 현을 타고 흐른 신명과 깊이는 전혀 옛스러움 없이 우리 곁에 도착했는데요. 전문 연주자라는 꿈을 향해서 치열하게 달려왔을 그들의 진심 어린 마음. 또 세련된 연주 기교보다 가장 우리다운 노래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들의 첫 마음이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다 전하지 못한 음악은 내일로 이어집니다. 일렁이는 물결을 가로지르는 뱃노래의 정취부터 전통의 선율을 11분의 장엄한 서사로 풀어낸 는실타령까지 경기 가야금 앙상블이 남긴 뜨거운 기록들을 내일 이 시간에 마저 나눠볼게요. 하나의 음반을

담긴 소리의 결을 따라가 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경기 가야금 앙상블 연주집 가야금으로 듣는 우리 노래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봄의 끝자락인데요. 요즘 유독 몸이 무겁고 눈꺼풀이 내려앉는다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혹시 내 체력이 유독 약해진 건 아닐까 걱정도 되실 텐데요. 사실 이맘때 찾아오는 나른함은 계절이 바뀌면서 우리 몸이 적응하느라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라고 하죠. 잠깐 조는 건 괜찮다는데 괜히 깊이 잠들어서 밤잠을 설칠까 봐 낮잠은 꼭 참고 있어요 하는 그 마음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 버티기보다는요. 딱 15분 정도만 짧은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 잠깐의 쉼이 남은 하루를 버티게 하는 아주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어줄 겁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이니까요. 부담도 덜하잖아요. 내 몸에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면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제1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부문 후보를 공모합니다. 서암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서암전통문화대상은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까지 호남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한 길을 걸어온 중견 예술인을 예우하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올해 시상 분야는 전통공예 부문입니다. 대상 수상자에겐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호남 지역 전통공예에 맥을 잇는 중견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화천그룹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고 접수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암문화재단이 호남의 예술혼을 응원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이입니다. 자연의 새를 지켜보는 것을 탐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탐조는 보편적인 취미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8천만 명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쌍안경으로 새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대의 규모 조류보호단체인 왕립조류보호협회는 약 120만 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새를 지켜볼까요? 버드 테라피라는 게 있습니다. 새를 통한 치유라는 뜻인데요. 단 6분만 새

소리를 들어도 8시간 동안 불안과 걱정이 누그러지는 것을 버드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자연 속에서 새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치유되는 느낌 받아본 적 있죠? 히포크테라스는 자연의 최고의 의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모던 가곡의 우락 산책 듣고 왔습니다. 6186님께서 에린님 안녕하세요. 모내기 앞두고 며칠 후 보성으로 가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진짜 조금 있으면 이제 농번기잖아요. 또 시골은 많이 바빠질 것 같은데 도와드리러 보성까지. 더위 조심하세요. 요즘 너무 무더워서요. 진짜 건강이 걱정되더라고요. 2089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도 옥상에 빨래 작업복 널면서 새소리에 귀 쫑긋했어요. 비둘기, 까치, 까마귀 소리 들려요. 새소리 들으면 진짜 힐링되잖아요. 근데 집 앞에 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새소리가 정말 많이 들리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귀를 딱 기울이고 있으면 아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버드 힐링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5월 16일입니다.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간략히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주문시간인데요.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을 통해서 우리 전통악기인 대나무 향피리 소리를 찾아가는 국악실험 해볼 거예요.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세계 3대 영화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제79회 칸 영화제에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내놓은 신작 호프가 경쟁 부문의 진출에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학교는 다 급식이지만요. 예전에 다

도시락 싸서 다녔죠? 요즘은 직장인들도 점심 식비 아끼려고 도시락 싸기도 하던데요. 도시락 얼른 먹고 싶어서 점심시간 빨리 왔으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도시락에서 어떤 반찬 가장 좋아하셨을까요? 저는요, 감자볶음, 감자채라고도 하죠. 그 반찬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뭐 햄이다, 오뎅볶음이다 그러는데 저는 감자볶음이 또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엄마가 아닌 제가 도시락을 싸서 다닐 때는 저는 볶음밥 주로 많이 싸서 다녔거든요. 근데 야채 이렇게 팍팍팍 다져서 볶은 다음에 굴소스 딱 넣고 밥 넣고 볶아주면요. 무슨 야채를 넣어도 다 맛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입맛이 참 한결 같은 게요. 그 볶음밥 안에 감자가 꼭 들어가야 맛있다는 거. 엄마의 최애 도시락 반찬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 하여간 저는 감자볶음 아니면 감자가 들어간 볶음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입니다. 달걀말이, 분홍소세지, 또 제육볶음, 돈가스 등등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 뭔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고요, 재밌는 문자, 독특한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또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이 있다면 신청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0302입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 선정해서 현풍 떡갈비에서 드리는 떡갈비 3종 세트, 또는 율동에서 드리는 미라클 앰플과 마스터 세럼 시원, 한봉식품에서 집밥찌개 세트, 정담 두부집에서 국산 콩으로 만든 고소한 두부와 콩물 세트, 우리 집 냄새 고민 이제 바스 탈취제에 맡겨보세요. 바스에서 보내드린 블랙라벨 탈취제,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면서요, 억스의 세타령 듣겠습니다.

억스의 세타령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도시락 반찬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사과 사는 남자. 저는 매콤달콤 진미채요. 진미채만 있으면 밥 없이 생쌀도 먹을 수 있어요 해주셨고 2089님께서도 저는 도시락 반찬으로 진미채 동그랑땡 좋아했어요. 엄마표 고추장 진미채 최고예요 해주셨어요. 진짜 남자분들은요 거의 진미채 안 좋아하시는 분들 못 봤거든요. 거의 남자분들은 저희 남편 포함해서 진미채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도시락 밥도둑이 이것만 한 게 없어서 그럴까요? 진짜 달콤 매콤한 게 우리 저 사과 산 남자께서 밥 없이 생쌀도 먹을 수 있어 해주셨는데 진짜 밥만 있으면 뚝딱 먹을 수 있는 반찬이긴 한 것 같아요. 7564님께서 저는 김치볶음이요. 반 친구들 도시락 싸온 거 큰 양푼에 다 부어서 고추장에 참기름 비벼 먹은 비빔밥이 제일 맛있었네요. 크크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런 추억 있습니다. 사물함에 항상 누군가가 그 양푼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야 나 그거 한 번만 빌려줘 그러면은 친구들끼리 친한 친구도 한 네다섯 명끼리 다 부어요. 다 부어가지고 막 고추장은 또 어디서 났는지 막 그걸 비벼가지고 참기름도 또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막 비벼요. 근데 진짜 함정인 게 뭐냐면요 꼭 점심시간 전에 비벼먹어.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먹을 게 없어서 막 또 뺏어 먹으러 다니고 왜 그래 뭐 점심시간 전에 왜 이렇게 배가 고팠을까요? 1803님께서도 돈가스 한 달에 두 번씩 싸주시던 돈가스 먹는 날은 전부터 많이 싸달라고 했어요. 하루에 다섯 개씩 도시락 싸던 엄마가 참 고생하셨지요. 아유 진짜 그때 당시 엄마들 정말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육아를 하신 거잖아요. 전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돈가스는 진짜 아 야 나 한 입만 주면 안 돼? 한 번만 나랑 좀 이거 반찬 바꿔 먹으면 안 돼?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돈가스는 안 썼던 것 같아요. 걔 다 뺏겨 먹잖아요. 그렇죠? 2630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에리님 평일 잘 보내셨어요? 비엔나 소세지랑 꼬마 돈가스 이거 싸가면 난리 나서 엄마한테 졸라야 싸졌다고 해주셨고 2096님께서도 누나표 마늘종볶음 멸치볶음 어묵볶음 최고였어요. 학창시절 누나랑 자취했거든요. 누나 고마웠어 해주셨어요. 진짜요? 누나가 도시락까지 엄마 대신했군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생각 못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정말 고마웠었을 것 같아요. 1636께서 늘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 듣다 옛날 생각이 나서 보냅니다. 도시락 반찬은 고추장에 멸치면 될 거였습니다. 약간 이게 좀 시대적으로 그 시절 그립네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도 고추장에 멸치면은 다 했죠. 요즘도요 어르신들 보면요 고추장에 멸치만 놓고 술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 아 진짜 추억 많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쵸? 오늘 당첨자는요 1803님께 떡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국악실험 이어질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리 아시아의 네팔 미유 레쌈 삐리리 듣고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 AI와 함께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해볼 분 오셨습니다.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나랩의 김현무입니다.
0: 아 진짜 대표님 네. 갈수록 이 실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AI와 굉장히 기싸움을 벌였잖아요.
1: 맞습니다. 이 음원 생성 프로그램 수노에게 네. 우리 향피리 소리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네. 자꾸 중국계 악기, 뭐 중국계 음계로 마음대로 이렇게 결과물을 내놨었죠.
0: 진짜요. 이제는 AI도 예술을 하고 싶어하나 생각이 드는데 한국적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네. 자꾸만 그 드넓은 대륙에 그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계속 그런 음악이 튀어나와서 당황을 많이 했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네. 오늘 새로운 시도 준비하셨을까요?
1: 네. 이렇게 정면 돌파가 안 되니까 우회의 전략을 썼는데요. 이 중국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미나이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 악기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용이 덜한 더블리드 악기를 타겟으로 삼았고 아르메니아의 전통 악기 두둑을 우리가 찾아냈었죠.
0: 네. 아니 요즘 AI와 계속해서 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 네, 맞습니다.
0: AI와 사랑에 빠질 것 같아 이 정도면.
1: 뭐 이름도 지어주고요.
0: 아 진짜요? 그리고, 뭐라고 지어줬어요?
1: 아 그냥 재미라고 했습니다.
0: 재미.
1: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창마다 주제를 다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0: 해서 정보를 줄 때는 확실한 출처가 있는 곳, 그냥 너의 추측이 아니고 정확한 근거 자료가 있는
1: 네.
0: 사이트까지 밑에
1: 와.
0: 근거를 해서 주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항상 존댓말을 쓰게끔 하고 있죠, 저에게.
1: 저 현모 대표님 MBTI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
0: 네.
1: 무조건 J죠.
0: 맞습니다.
1: 너무 명확하시니까 항상.
0: 네.
1: 아니 하여튼 아르메니아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게 애잔하고 거친 숨소리, 사람 목소리처럼 떨리는 음색이라고도 또 표현이 되더라고요.
0: 네.
1: 그 인구 300만 명?
0: 네.
1: 그 미만의 작은 국가인데 옛소련 연방 국가이자 또 한때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이었고 지리적으로는 서아시아에 속하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또 유럽에 또 가깝고 이렇게 많은 정보를 또 청취자분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국제기구에서 또 유럽 소속 회원국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에 동유럽으로 보기도 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0: 네.
1: 너무 어려운 나라라서 찾아봤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 아르메니아의 전통악기 두둑 우리 향피리와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0: 네, 큰 공통점은 둘다 겹서 더블리드를 사용하는 관악기라는 점이고요.
1: 네.
0: 물론 우리의 향피리는 관대와 리드 모두 이 신우대 대나무로 만들지만 두둑은 살구나무 관대 그리고
1: 네.
0: 갈대 리드를 사용한다는 재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소리를 내는 구조적인 이 발음 원리가 매우
1: 네.
0: 흡사합니다.
1: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질은 달라도 뼈대가 같은
0: 맞아요.
1: 악기군요.
0: 네.
1: 향필의 이런 까칠하고 또 앙칼진 매력보다는 약간 부드럽고 낮게 깔리는 그런 느낌일까요?
0: 맞습니다. 이 두둑 번연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부드럽고 낮은
1: 네.
0: 음역대로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적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두둑 소리를 이용해서 얼마나 프롬프트를 정교하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나무 향피리 소리에 좀 근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이 정도면 진짜 AI 박사가 되실 것 같은데
0: 네.
1: 그냥 플랫폼 하나 만드시네.
0: 오호.
1: 아니 두둑이라는 외국 악기의 몸통을 빌려서 우리
0: 네.
1: 향필의 영혼을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 이해하면 될까요?
0: 맞습니다. 이 부드러운 두둑을 거칠게 깎아내고 음계도 조금 올리고 해서 이 향필이 특유의 날카로운 이 소리를 찾아내는 것 이게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목표입니다.
1: 그렇군요.
0: 네.
1: 왠지 국악 실험실이 대표님과 AI의 국악 대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대표님이 절대 지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까지 느껴집니다.
0: 네.
1: 자, 이제 아르메니아의 두둑이 오늘 우리 방송에서 향피리로 완벽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 첫 번째 실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볼까요?
0: 네, 이 소리를 뽑아서 그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두둑의 독주 음원을 뽑아내는 걸첫 번째 목표로 삼았거든요. 이 수노라는 녀석이 자꾸 제멋대로 이제 다른 악기를 섞어가지고
1: 네.
0: 정말 그냥 화려한 합주를 계속 만들어 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제발 다른 악기 끼워넣지 말고 오직 두둑 소리만 우리가 한번 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 그렇군요.
0: 네.
1: 이게요, 인공지능이 자꾸 오디오가 비는 걸못 견디고 약간 있어 보이는 듯한
0: 네.
1: 그런 뭐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걸또 계속 했군요. 시키지도
0: 맞아요.
1: 않은 짓을 한 건데.
0: 오디오도 이 AI도 그렇고 저희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 혼자 하는 게좀 어렵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실수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혹시 이런 걸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1: AI도 그런 면이 있군요. 신기합니다. 알수록 신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순수한 독주를 위해 프롬프트는 또 어떻게 만드셨어요?
0: 네, 일단 향필이 질감을 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 음향적인 형용사를 넣는데요.
1: 네.
0: 뭐 고음에 아니면 꿰뚫는 듯한 이런 소리 이런 키워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테스트 삼아서 저희가 저번에 들었던 상령산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1: 네.
0: 느리고 자유로운 연주. 그리고 소리가 뭉개지는 걸 빼기 위해서 건조한 음향까지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많이 넣었습니다.
1: 진짜 키워드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깨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들어보면 되게 정교해요, 명령어가. 자, 대표님의 우리 또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들어간 순수한 두둑 독주.
0: 네.
1: 자, 성공했을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0: 오, 엔딩 좋은데요? 타라닥닥닥.
1: 멋지게 끝내네요. 네.
0: 제가 잠시 음악 들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중국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러니까요. 역시나 중국 느낌 떨칠 수가 없는데요.
1: 네.
0: 자, 첫 번째 실험 결과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니까요.
1: 네네.
0: 대표님 어떠셨어요?
1: 네, 도입부는 정말 좀 그럴싸했죠. 저희가 네. 상영산을 넣어서 그런지 이 친구 순우가 별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영산 도입부 처럼 좀 시작하긴 했는데 네. 정말 뭐 자기 마음대로 음계도 이탈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 같이 넣고 그리고 현악기 뭐 타악기 그래가지고 아 역시 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첫 번째 실험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0: 네 맞아요. 그 인도 타악기가 또 들어가니까
1: 맞아요.
0: 조금 더 아, 장구 같은 어떤 우리나라의 전통 뭔가 더 울림이 공명이 더 있는 그런 타악기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1: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인도인가 중국인가 잘 모를 만한 네, 이렇게 음악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0: 타악기조차도 장식적이에요. 딱딱딱 이렇게 하는
1: 그쵸.
0: 소리가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또 순수한 도구를 원했는데 혼자 연주하라고 했잖아요.
1: 네.
0: 자기 멋대로 또 이렇게 근데 맞아요. 또 중간에 고음이 확 올라갈 때는 또 약간 재즈스럽기도 했고요.
1: 맞습니다. 그게 또 아픈 포인트였는데요. 이게 향피리의 날카롭고 꿰뚫는 듯한 소리를 이렇게 주라고 했더니
0: 네.
1: 그냥 이 색소폰 소리처럼 질러버리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AI는 그냥 아 관악기면 아 많이 쓰는 색소폰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0: 진짜 대표님의 머리를 AI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렇죠.
1: 네.
0: 약간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순수한 독주를 원했는데 한 10초 정도 만에
1: 네.
0: 그 타블라와 색소폰의 약간 퓨전 합주랄까요?
1: 맞아요.
0: 그렇게 네. 끝나버린 첫 번째 실험이었습니다.
1: 네. 근데 여기서는 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서
0: 네.
1: 이제 AI가 우선은 다른 악기들을 계속 이렇게 넣어버려서 그래서 진짜 독주로 강제 격리 모드로 두 번째 실험에 들어가기로 오, 했습니다.
0: 독주 강제 격리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AI가 대표님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대표님이 AI의 패턴을 이해하려고 하는
1: 네, 맞습니다.
0: 구조가. 그러면 대표님이 엄청 정교한 명령어를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미나이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결과를 이렇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0: 네?
1: 상영산에서 사용하는 음계, 오음계를 사용하도록 하고 또 정말 다른 악기들 없이
0: 네.
1: 두둑 소리만 뽑아낼 수 있는
0: 네.
1: 그런 그걸 찾아야 돼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니까 재미나이가 아 순우는 원래 이런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0: 순우가 이런 습관이 있다고
1: 네.
0: 그렇게 말을 해요?
1: 네,
0: 어떤
1: 네,
0: 습관이요?
1: 네.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디오가 비는 걸 못 견딘다. 그래서 무조건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도록
0: 네.
1: 학습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를 원한다고 적어도 그냥 배경은

0: 내용을 그냥 기본적으로 깔아버린다 이런 네. 거죠.
1: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똑같은 명령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또 그런 습관이 있네요.
0: 맞습니다.
1: 근데 또 이렇게 학습된 걸 바꿀 수가 있죠?
0: 네. 그래서 정말 다른 생각 못하도록 이 프롬프트에 엄청난 양의 키워드를 넣었는데요.
1: 네.
0: 고립된 악기, 순수한 독주, 두둑 연주, 반주, 철저히 금지 이런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모든 단어들을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완전 명령어 자체를 단호하게 고립된, 순수한. 네. 엄격히 금지 막 이 정도면 또 AI가 이 정도면 AI인데 네. 솔로 독주라는 걸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0: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진짜 은근슬쩍 배경음을 까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지소금 금지, 화성 금지 그리고 조용한 배경 이렇게까지 했고 그리고 심지어 가사창에 우리는 연주곡이니까 가사창을 사용을 안 하는데
1: 네.
0: 이 재미나이가 이 가사창에 단일 두둑 연주자만 등장할 것 어떤 드럼이나 현악기도 허락하지 않음이라는 걸 또 넣으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령산 느낌의 오음계까지 같이 넣어서 네. 결과물 한번 받아봤습니다.
1: 오음계가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가 되긴 한 것 같은데
0: 네.
1: 이번엔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실험의 결과물 바로 들어볼까요?
0: 네.
1: 들어보시죠.

0: 네, 두 번째 실험
1: 네.
0: 결과였습니다. 약간 외로운 느낌이 들긴
1: 그쵸?
0: 솔로긴 솔로고
1: 네.
0: 독주인 거는 성공한 것
1: 맞습니다.
0: 같은데
1: 네.
0: 어떠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절반의 성공이라고 저는
0: 네.
1: 생각을 했고요. 일단 반주 차단하는 명령어들이 잘 먹혔죠.
0: 네.
1: 그리고 이제 근데 그 AI한테 제시한 오음계를 지키지 못하고 조금씩 벗어난 음정들을
0: 네.
1: 사용하더라고요. 네.
0: 역시 또 약간 이 정도면 AI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1: 말을 좀잘못 알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네.
0: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이게 하나를 성공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1: 맞습니다.
0: 머리 아픈 결과가 자꾸
1: 네.
0: 생깁니다.
1: 그래도 소득이 있었습니다. 음계를 벗어나긴 했지만, 이 악기 자체 음색은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고, 조금 그래도 이 리드 악기의 거친 느낌을 조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0: 네, 확실히 아까 첫 번째 음원보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솔로라서 그런지
1: 네.
0: 모르겠지만 좀 진득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이 소리 질감을 이제 잡았으니까 다음 단계가 이제 명확히 나왔는데요.

0: 이 두둑 소리가 현재 낮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서 우리 향피디처럼 조금 높은 음역대 그리고 좀 까칠까칠하고 앙칼진 이런 소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조금 저음으로 계속 끌고 가니까
0: 네.
1: 조금 높은 음, 약간
0: 맞아요.
1: 우리의 어떤 태평소 같은 그런 까락,
0: 찌르는 듯한.
1: 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성공적으로 가는 느낌스가 드는데, 세 번째 실험 전략 어떻게
0: 네,
1: 짜셨을까요?
0: 이번에는 이제 단순히 오음계라고만 넣지 않고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할 음정을 실제 그 음정을 데이터 핀셋을 사용해서 직접 이순호한테 먹여주는 작전으로
1: 네.
0: 해봤습니다.
1: 오, 실제 핀셋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일까요?
0: 네, 우리가 사용하는 뭐 율명으로 말하면 임남 황태고 이 음정의 피리 음계에 해당하는 음정 뭐 이걸 표시하는 뭐 B 플랫 3, C4 이런 애들을 직접
1: 네.
0: 넣어서 명령을 이제 만들어 봤죠.
1: 이 음정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요?
0: 네, 맞습니다.
1: 와, 단호한데요? 지켜줬을까요? 그건 진짜 우리 코너명에 딱 맞는 처방인 것 같은데, 음계 외에 또 어떤 특별한 주문이 있을까요?
0: 네, 그리고 이제 국악 평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황종, 임종에서만 조금 떨고 다른 음들은 지소금으로 연주하도록 하고 뭐 잔향 없애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 이런 프롬프트의 명령어들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명령을 줄수 있는 것도 사실 대표님이 피리 연주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더 정교하게 세세하게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 AI를 독방에 가두고 음계도 또 숫자로 고정하고 또 떠는 위치까지 쪽집게 과외가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두둑 향피리 연주 과연 성공했을지 들어볼게요.

0: 네, 세 번째 버전 들어봤습니다. 이게 분명히 반주를 빼라고 그렇게 철통 보안을
1: 그쵸?
0: 했는데
1: 예.
0: 뒤에 또 이런 아련한 소리가 고독하고 약간 외롭지 않고 싶어하는
1: 그니까요. 예, 저도 정말 혀를 내둘렀는데 그 배경음 불가 명령을 그렇게 정말 도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깔고 싶은 이런 웅장한 음색들을 넣어가지고 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대표님보다 더 고집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아까 전에 음악 들으면서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플랫폼 자체 안에서 이 웅장함을 잃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음악이 계속 웅장한 거예요. 되게
1: 그렇죠.
0: 큰 공간에서 들어야 될것 같고.
1: 얘가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음악 저도 저희도 같이 음악을 하고 있지만 음악을 하면서 어려운 거는 빼는 거잖아요. 넣는
0: 네.
1: 건 정말 쉬운데
0: 맞아요.
1: 빼면서도 그 효과를 내주는 게 정말 중요한. 빼기를 잘하는 게 저는 음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넣을 거야. 계속 이렇게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음악 다움이라는 게 저희는 사실 그 약간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여기서 뭐 아리랑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단순함도 굉장히 예쁜 음악이 될수 있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
1: 맞아요.
0: 그런 느낌
1: 그
0: 들어요.
1: 정말 중요한 그 지점을 얘는 아직은 배우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예.
0: 그렇군요. 근데 선율 자체는 완전히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예, 음계 자체도 그렇고 조금씩 그래도 다가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음계는 잘 지켰는데 조금씩 정확에 가까워지고 있나? 아닌가? 알 듯, 말 듯, 이런 소리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근데 그 음정들이 약간 탁탁 꽂히는 듯한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아, 대표님이 원하시던 그 짱짱한 대나무 향피리 소리 됐나요?
1: 아, 그게 좀 아쉽죠. 네, 음계는 지킨 것 같은데 조금 낮은 음역대로 내려갈 때는 그냥 클라리넷 소리 같은 좀 매끄러운 부드러운 소리가 나오고
0: 그러니까요.
1: 있었죠.
0: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약간 태평소 같은 그런 약간 띠리리 이런 좀
1: 그죠.
0: 찢어질 것 같은
1: 시원한
0: 시원한 그런 소리 한번 맛보고 싶었는데 결국 서양악의 질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군요.
1: 맞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 AI에게 뭐뭐뭐 하지 마 이렇게 부정 명령에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리고 직접적인 음정 사용할 음정을 이렇게 넣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제가 넣는 음정 순서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방금 들기도 했어요.
0: 또
1: 어떻게
0: 그런
1: 조합하느냐에 달라질 것
0: 또
1: 같아서.
0: 한번또 실패를 겪으면 또 다시 또 새로운 게 있으니까.
1: 맞아요.
0: 근데 또 200자 내외로 적어야 된다고
1: 맞습니다.
0: 명령어를.
1: 많이 적지는 못해요. 한계가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그것도 또 한계가 있네요. 그냥 이렇게 또 하나씩 배우는 거죠.
1: 네.
0: 아르메니아의 두둑을 데려와서 또 대나무 향피리로 개조를 하려던 오늘의 끈질기고 징글징글 맞았던 실험. 결국에는 뭐 AI가 클라리넷 소리도 내고 맘대로 뭐 이런 반주까지
1: 그쵸.
0: 깔면서 반항을 조금 했지만 그래도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국악의 음계를 또 확실히 통제는 할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1: 네,
0: 훌륭한
1: 맞습니다.
0: 가능성을 발견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1: 네,
0: 같아요.
1: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수노랑만 하고 있어서 아, 이 발견한 프롬프트를 똑같이 예전에 사용했던 저번에 사용했던 뮤레카에 한번 넣어봤거든요. 재밌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0: 오, 그러니까 똑같은 명령어인데
1: 네.
0: 완전 플랫폼이 바뀌어서
1: 네.
0: 넣었어요. 결과가 달랐을까요?
1: 네, 아주 엄청 달랐고요. 이 친구 역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해버리고 뭐 음악이 처음에 조금 그럴듯하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아주 그냥 다른 저세상 음악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쪽 음악이 그냥 나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려드리고 저는 오늘 이만 떠날까 합니다.
0: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음악이니만큼요. 그냥 뭐 국악이고 뭐고 그냥 신나게 신나게 들어볼까 해요. 그래도 또 약간 우리가 너무 국악에 집착한 것만으로도 또 이게 실험적인 또그 정신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오늘 AI 국악 콘텐츠 실험에서 아르메니아 두둑을 통해

0: 또 우리 전통 관악기의 숨결을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가기 전에 퀴즈 내주셔야죠.
1: 네, 퀴즈 들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 랩 중흥 시간에 애절하고 깊은 음색을 갖고 있는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퀴즈 드립니다. 이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은 어떤 종류의 악기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관악기, 2번 타악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30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니까요. 바로 문자 주세요.
0: 네,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소리 재개발구의 오디오랩 중흥 시간에는요. 아르메니아 전통악기 두둑을 통해서 우리 전통악기 대나무 향피리 소리를 찾아가는 국악 실험을 해봤습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끝으로 대표님이 AI로 만든 또 독주를 주문했는데 합주가 돼버린 마지막 음악 저는 진짜 아무 생각하지 않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주 음악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AI 고학 실험실에서 만든 합주 음악, 무레카로 만든 음악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파란파도님께서 이러다가 짬뽕 국물만 날것 같아요. 짬뽕 먹고 싶다 중간에 보내주셨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요, 또 2630님께서 한강에서 유람선 타면서 들으면 딱일 것 같은 음악이네요.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으시고요, 어떤 음악의 느낌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도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089님께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1번 관악기입니다. 소리가 죽여져요. 귀 쫑긋 해주셨고, 4598님께서도 정답 1번입니다. 주말에 국악방송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 코너 정말 신박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납니다. 공구사회님께서도 정답 관악기입니다. AI가 말을 안 듣네요. 그래도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주셨고요. 아, 정말 많은 분들 AI로 통해서 저희가 열심히 실험하고 있는데요. 그냥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찌개 세트 4598님께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0301호요. 주소 성함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악실험실에서 또 우리 김현모 대표님과 함께 치열하고 흥미진진한

진진한 국악 실험 해봤죠? 이 코너를 할수록요, 우리나라 악기들의 음색이 참 아름답고 흉내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국립국악원 내에 국악박물관이 있는데요, 우리 전통음악의 정수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한국 전통음악의 역사와 전통악기, 그리고 이를 계승한 명인과 명창의 삶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전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전통악기를 제작하는 악기장들은 고도의 기술과 헌신으로 8가지 재료를 사용해 악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노력으로 전통악기는 각기 다른 소리와 개성을 지니게 됐다고 합니다. 전시실에 가면요, 현악기인 비파와 가야금, 관악기인 대금과 해금, 타악기인 장구 등이 전시돼 있고요. 또 이런 악기들 깊이 있게 다룬 명인들이 있죠. 명인은 우리 전통 음악과 함께 하면서 우리 전통을 계승해왔는데요. 이런 노고 덕분에 우리 전통 음악이 지켜지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전통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요, 국악 박물관 가셔서 우리 전통 악기와 명인들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요,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세연의 서용성류 피리산조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칸 영화제의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에 도전하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에 대해서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춰 춤을 춰.

극단적인 더위에 폭염 중대경보를 도입합니다. 단 하루라도 최고기온이 39도를 넘거나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면 내려지고요. 올 여름부터는 열대야특보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예상되면요.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되고요. 1시간에 100mm 수준으로 퍼붓는 극단적 호우에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청이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올여름도 아무쪼록 무사히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참여 언제나 열려 있어요. 샵 0301로 하고 싶은 얘기와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레아의 사랑할래요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황일이의 주말엔 라디오 2부 오주아의 더위 유의해 주세요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 3시 6분입니다. 이번 주 마치 초여름처럼 너무 더웠죠. 다가오는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인데요. 기상청이 극단적인 더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폭염 중대경보를 신설했습니다. 역대 가장 심한 밤더위가 나타났던 게 2024년이고요. 여름철 평균 기온 역대 1위를 경신한 게 지난해 2025년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폭염이 더 심해지면서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전망됐다고 해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서 기상청이 18년 만에 특보를 개편하기로 한 건데요. 뭐가 달라졌나 살펴보니까요. 먼저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극단

0: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수진님, 요즘에 영화 축제 참 많이 열리고 있어요. 네. 아카데미도 저희 소개한 적 있는데 네. 5월 10일 칸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국제 영화제죠?
1: 네. 네. 이 올해로 79회를 맞이했는데요. 프랑스 남부의 휴양 도시죠. 칸, 깐느라고도 네. 하는데 칸에서 매년 5월에 개최되는 이 국제 영화제예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 또 베를린 국제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0: 그런 영화제고요. 칸 영화제 같은 경우는 영화의 예술성뿐만 아니라 상업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계 영화의 만남의 장으로서 큰 명성을 얻은 영화제라고 볼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감독들이 다수 참여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영화 산업의 직결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2019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봉준호 감독의
1: 네.
0: 기생충이 그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을 또
1: 맞아요.
0: 하기도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또 한국 분들에게는 더 익숙한 영화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1: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또제 국민 배우 전도연 씨가 또깐 배우로
0: 네,
1: 유명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정말 우리나라 영화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나홍진 감독 신작 호프도 칸 영화제 경쟁 부문 후보로 올렸어요.
0: 네, 맞아요.
1: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0: 네, 나홍진 감독은 이제 곡성 이후에 10년 만에 신작이죠. SF 스릴러 액션 장르의 영화인데요. 이 호프는 이 추격자, 황해, 곡성, 또 호프로 올수록 좀 나홍진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점점 비현실적인 SF
1: 그렇네요.
0: 장르의 경향을 띠고 있다고 볼수
1: 네.
0: 있어요. 근데 이번 호프라는 영화는 그 최정점을 찍는 영화로 볼수 있는데 배경은 70년, 80년대를 배경으로 둬요. 그리고
1: 네.
0: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어느 마을에 정체불명의 외계 존재가 나타나면서 온 마을에 비상이 걸리고 이제 점점 믿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이 출연 배우로는 황정민 배우, 곡성에 이어서 또 출연을 했고 조인성 배우, 또 정호연 배우,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하시죠.
1: 네.
0: 정호연 배우가 출연을 하고요. 또 할리우드의 유명 배우인 엘리시아 비칸데르나 또 마이클 패스벤더가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한 배우들이 함께 하는 영화라는 점에서 과연 어떤 세계관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는 그런 작품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1: 네.
0: 국내에서는 올해 7월에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지금 나오는 그 호프라는 영화 빼고는 다본것 같아요. 그래서 또 7월에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수상 소식까지 들려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건가요?
0: 네, 오늘은 칸 영화제에 초청된 기념으로 나홍진 감독 그리고 또 나홍진 감독과 함께 이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이제 연상호 감독의 군체가 또 초청이 돼서 상영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번 주는 나홍진 감독의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고
1: 네.
0: 다음 주는 연상호 감독의 영화 두 편을 그렇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 좋습니다.
0: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나홍진 감독의 영화는 바로 데뷔작이죠. 추격자
1: 네.
0: 그리고 또 추격자만큼이나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던 영화 곡성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해요.
1: 진짜 추격자 숨 막혀서 그 번호 그 뭐죠? 4885인가? 뭐이 기억 잘안 나는데 추격자 하면 막그 장면 너무 떠오르고 아 곡성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뭐 너무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하셨던 영화들이라서 기대가 되는데 먼저 추격자.
0: 네.
1: 진짜 명작이죠?
0: 2008년에 개봉을 했죠. 개봉 당시에 약 500만 관객분들이 극장을 이제 찾았던 영화고요.
1: 네.
0: 청불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주신 영화예요. 범죄, 액션, 스릴러 장르의 이 영화고요. 실제 있었던 유영철 연쇄 사건을 모티브로 둔 그런 영화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사소한 설정 하나하나가 실제 사건과 좀 유사한 지점들을 좀 보이는 그런 영화이고요. 출연 배우 로는 김윤석 배우, 또 서영희, 또 하정우 배우가 있습니다. 특히
1: 네.
0: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통해서 무명 배우에서 일약 스타로
1: 맞아요.
0: 발돋움하게 되었던
1: 네.
0: 그런 중요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밖에 김유정 배우의 어린 시절을 또볼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이
1: 맞아요.
0: 서영희 배우가 연기했던 피해자 미정의 어린 딸로 또
1: 네.
0: 나왔죠.
1: 맞습니다. 진짜 이때 당시에 추격자의 하정우 씨그 얼굴 보면요. 되게 진짜 청년 너무 어린
0: 맞아요.
1: 느낌이 나면서
0: 풋풋하죠.
1: 풋풋하면서 이런 얼굴이 살인자일 수도 있겠다라면서 더
0: 네.
1: 소름 끼쳤던 생각이 드는데 형사가 연쇄살인 범죄자를 쫓는 범죄 얘기죠?
0: 네, 이 형사 전직 형사 역할을 김윤석 배우가 맡았는데요. 네. 이제 전직 형사이면서 이제 지금은 출장 윤락업소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중호라는 캐릭터를 맡았.

0: 났고요.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는 이 윤락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범인 이 영민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네, 중호는 이제 자신과 일하는 여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여기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추적 끝에 이 전화번호의 뒷자리가 이 4885로 끝나는 번호의 네. 주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네. 직감하게 됩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때마침 서영희 배우가 연기한 이 미진이라는 인물이 그 번호의 이제 주인에게 방문하게 되는데 이 중호에게 이제 범인의 주소를 알려주기로 이렇게 말을 맞추고 갔지만 또 이 미진마저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이 되죠. 이후에 중호는 이 범인의 정확한 주소는 모른 채 미진의 행방을 토대로 범인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무작정 이제 범인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 접촉사고로 범인과 맞닥뜨리게 돼요. 네. 근데 바로 이때 했던 대사가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네. 야 4885 너지? 라는 대사이죠.
1: 저 번호 진짜 지금 감으로 뱉은 건데 맞았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
0: 다 외우고 있어요. 온 국민이 다 외우고 있는
1: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네. 그 장면 숨이 멎을 것 같은 네. 근데 그게 형사의 직감으로 4885 너지?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이 내적 비명을 질렀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경찰에 왜 신고를 안 하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이 영화에서는 이제 주인공 중호가 하는 일 자체가 좀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제 초반에는 경찰에 이제 신고하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접촉 사고를 계기로 마치 경찰들이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잡는 격으로 이제 범인을 이제 잡게 되는 건데 증거가 딱히 없어서 이제 범인을 금방 풀어주게 돼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뭐 치안이 좋고 CCTV가 여기저기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찰의 수사 과정에 여러 난항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설적으로 요즘보다는 과거에 오히려 이런 범죄 수사물이 더 그럴법하게 그러네요. 좀 서사적으로나 네. 형식적으로나 좀 만들어졌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장르를 만들어 보라고 하면 CCTV 보면 되지 맞아요. 왜 이제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추격자라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치안이 불안정했던 옛 시대를 배경으로 두고 여기에다가 당시 무능했던 공권력에 대한 어떤 풍자와 조롱까지 얹어서 펼쳐지는 한편의 추격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같은 어떤 한국 사회 특유의 부조리들 또 지극히 또 현실적인 그런 설정들에서 오는 몰입감이 굉장히 상당하게 다가오는 영화죠.
1: 진짜 치안이 불안정했던 옛 시대 영화라고 하니까 영화 살인의 추억도 또 생각이 나고요. 아 그것도 정말 오싹한데 이런 영화들이 정말 한국적인 범죄 스릴러 같아서 아 생각해보면 아 지금 시대의 범죄물이 나오면은 또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라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자 이쯤에서 영화 추격자 OS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석의 사라진 지형 들어볼게요.

0: 영화 추격자 OST인 김준석의 사라진 지형 들었습니다.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나홍진 감독 영화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추격자 영화 속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진짜 아, 그 장면 모든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 아 이렇게 막 탄식을 자야
1: 뒷목을 잡고
0: 슈퍼마켓 아주머니 네. 진짜 슈퍼마켓에서 범인이 딱 그냥 뭐 사러 나왔는데 아니 저기 지금 여기에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고 있대요 이러면서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하정우의 그냥 아무런 그 소년미 아, 그 뻔뻔한 얼굴이 갑자기 기억나면 소름이 착 끼치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장면 네, 너무 진짜 싫어요.
2: 역대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답답하고 분통 터지는 장면 1위로 꼽힐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영화의 앞뒤 맥락을 보면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슈퍼 아줌마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평소에는 네. 굉장히 순박하고 친절한 네.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으니까 네.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0: 그것도 여자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왔을 때 뭔가 그렇죠. 의지하고 싶은 저라도 그랬을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그래서 관객들이 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근데 이것보다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분노해야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면 네. 그거죠. 이 공 세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찰과 또 그 위에 검찰 이제 뭐 범인을 잡아놓고도 권력자, 정치인의 눈치를 보느라 범인을 그냥 놓아주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극중에 이제 한쪽에서는 이런 연쇄 살인이 이제 벌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또 유명 정치인이 분변 테러를 시장에서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벌어지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연쇄 살인 뉴스에 이 정치인 분변 테러 뉴스가 이제 묻힌다면서 이 다 잡은 범인을 정말 경찰이 맞아요. 그냥 놓아주게 만들어요. 근데 그 결과 이제 그 안타까운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슈퍼마켓에서의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권력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비리는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슈퍼 아줌마 행동이 나 혹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그 모습에 더 답답함을 느낀 관객들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진짜 슈퍼 주인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많이 하시지만 나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모든 원인을 슈퍼 주인에게 전가하지만 사실 이제 크게 큰 배경에서 보면 이제 그 시대의 무능한 이 공권력이 또 불안정한 이 사회의 시스템이 이 범인을 제대로 잡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이죠.
0: 맞아요.
2: 단순히 범죄 스릴러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추격자라는 영화가 나홍진 감독의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성 있는 칸 영화제와 같은 국제 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또 저력이 있었던 건 네. 이런 남다른 사회적 메시지도 한몫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정말 추격자라는 제목만큼의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영화 곡성 또 다른 의미로 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잖아요.
2: 네, 이 영화는 2016년에 개봉을 했죠. 이제 추격자 황해에 이은 나홍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나홍진 감독은 네 편의 장편 영화가 다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되었어요.
0: 네.
2: 그리고 이 곡성 같은 경우는 약 690만 관객이 이제 관람을 했고
0: 네.
2: 앞서 설명드린 추격자와 또 황해라는 영화는 좀 다소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런 악질 범죄를 이제 다루고 있는 영화라면
0: 네.
2: 곡성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다 더 좀 비현실적이고 또 비과학적인 설명하기 힘든 그런 오컬트 장르의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우리나라의 새로운 오컬트 형식의
2: 맞아요.
0: 장르를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그 김고은 씨 나왔던 그런 영화들이 계속
2: 파묘나
0: 맞아요. 그렇죠. 파묘나 등장하면서 이제 거의 약간 오컬트 매니아층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작에 문을 잘 열어준 영화.

0: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또 대사까지 유명하잖아요. 멋이 중원대.
1: 맞아요. 예, 극중 주인공 중구의 딸이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에 맞아요.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죠. 멋이 중원대. 네,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구수하게 말을 했는데 이 곡성은 앞서 언급한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와 굉장히 유사한 로그라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곡성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병에 걸리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동시에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뭐 경찰 무당이 총 동원되어서 이제 수사와 해결을 나서는데 그러다가 이제 수사 끝에 모든 사건의 원인이 쿠니쿠다 준 배우가 연기한 진짜. 일본인 어떤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동시에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기이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막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듣고 보니까 또 한 마을을 배경으로 이 믿기 어려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그런 점에서는 호프와 곡성이 좀 비슷하네요.
1: 네. 한편으로는 또 이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소재만 생각하면 또 곡성은 추격자와 비슷한 면모도 있죠. 또 두 영화 모두 서사를 보면 초반부터 연쇄살인범 용의자를 명확히 특정 지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점이나 또 추격자에서 이제 범인이 보면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네. 그 범인에 대한 과거나 어떤 구체적인 전사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곡성에서도 이 쿠니무라 준이 연기한 이 외지인을 굉장히 미지의 존재로 그려내면서 그저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희생당하는 그런 이야기로 계속 전개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서야 이 외지인의 정체가 악마였다라는 네. 사실을 드러내는데 그런 결말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맞아요. 이 영화가 꿈인지 현실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서사 속에서 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계속 관객들이 머릿속으로 좀 상상하면서 쫓아가야 하는 그런 특징이 이 맞아요. 영화에는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객분들이 곡성을 보고 나서 아 애매한 스토리다 좀 해석의 여지가 많다 막 해서 굉장히 분분한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죠.
0: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일본 배우가 막 귀신인가 사람인가 도깨비인가 천호일 씨도 귀신으로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거 사람인지 귀신인지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해석하는 재미가 있어요. 또 나름대로 각자의 천우희 배우가 또 귀신으로 또 하드캐리 했잖아요.
1: 네. 이 천우희 배우가 맡은 귀신 이 무명의 경우에는 악한 귀신이 아닌 악마에 맞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맞아요. 마을 수호신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인공 중구가 딸이 이제 저주에 걸려서 시름시름 알아갈 때 뭐 사건의 내막을 이제 이 무명이 슬쩍 중구한테 알려주거나 또 위기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을 또 알려주는 그런 존재로서 영화 속에 존재하죠. 네. 하지만 이 캐릭터는 영화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주인공에게나 관객에게나 굉장히 모호한 존재인데요. 명확하게 선인지 악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서 영화 내내 이제 관객들을 헷갈리게 하면서 또 다른 서스펜스를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네,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비극적 상황이 벌어지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주인공의 편이었구나 선한 귀신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네. 이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보면 데뷔작인 이제 추격자에서부터 봤을 때 이런 어떤 여성 캐릭터를 영화 속에 활용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0: 흥미롭다? 어떤 점일까요?
1: 항상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순간에 이제 희생자는 물론 대체로 여성들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가장 가깝게 있었던 존재도 항상 같은 여성 캐릭터로 설정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그런 현장을 또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이 여성 캐릭터가 두려움에 차마 돕지 못하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추격자에서도 이제 일부 삭제가 됐지만 여자 경찰 캐릭터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곡성에서는 무명이라는 이 이제 귀신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여성의 무력한 모습 그려냈죠. 또 여자아이 캐릭터 역시 이 부성애를 자극하는 존재로서 주인공이 보호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두 영화에서 모두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추격자에서는 김유정 배우가 연기한 피해자의 딸 역할이 네. 그렇고 곡성에서는 김한희 배우가 연기한 이 주인공의 딸 역할이 그렇죠.

0: 이 보호받지 못하는 여자아이라는 캐릭터는 아무래도 좀 더 비교적 더 큰 긴장감을 불어넣는 그런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자주 이런 나홍진 감독의 스릴러물에서 활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아,
0: 네 마무리를 진짜. 이제 하자면 네. 이 곡성에 이어서 이제 약 10년 만에 이제 선보여진 신작이잖아요. 이 호프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에 개봉이 되는데 저도 아직 보지 못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네. 이 작품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나홍진 감독만의 고유한 설 정들과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네. 어떻게 그게 표현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청취자분들도 같이 기대하시면서 한번 또 호프 또 개봉하면 네. 관람하러 극장 나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도 진짜 나홍진 감독의 영화를 이렇게 다 봤는지 모를 정도로 이 영화가 또 이 감독의 영화구나 또 이 감독의 영화가 또 이게 한 감독의 영화인지 아는 것처럼 너무 다양하게 비춰져서 근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같은 맥락이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호프 어떤 이야기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님 청취자분들을 위한 퀴즈 준비하셨죠? 내주시죠.
0: 네. 오늘 문제는요. 숨막히는 추격전으로 유명한 영화 추격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화 추격자에서 전직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는 누구일까요? 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하정우, 2번 김윤석. 정답 아는 분들은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용하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2: 네, 추격자에서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의 이름을 찾는 겁니다. 1번 하정우, 2번 김윤석 배우입니다.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나홍진 감독 영화 추격자와 곡성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연구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김수진 영화연구가 보내면서요. 천호의 조선의 마음 듣겠습니다.

0: 천우희의 조선의 마음 들었습니다. 조금 전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에 영화 관련 문제 드렸는데요. 2630님께서 이번 김윤석 영화 추격자에서 전직 형사 역할을 맡았어요. 해주셨고 3907님께서도 김윤석이죠. 생활연기 달인이에요. 타짜나 황해도 그렇고 정말 기억에 남는 배우지요. 라고 해주셨고 2089님께서도 곡성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네요. 멋이 중원디 대사 생각납니다. 호프도 기대됩니다. 10년 만에 나온 영화라고 하니까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7558님께서도요.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국악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배달 가면서 듣고 있어요. 어릴 땐 국악은 어른들만 듣는 거라 생각했는데 나이 드니까 국악의 매력을 알겠어요. 요즘은 퓨전 국악도 많이 나와서 젊은이들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국악도요 시대를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면 또 많이 알게 되니까요. 전통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3907님께 찌개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된 분은요 성함과 주소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들을게요. 김일구 정철호의 적벽과 자룡 활 쏘는 대목 듣겠습니다.
1: 그때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가모여 앉아 훈병 조발 예비할 저 이날 간간 그자에 천세건 천명하고 미풍일부동 권한 주유 노숙다를 물어와 분명히 나를 속였구나. 이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을 소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데 더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를 거짓말로 어찌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보사이다. 말할지모자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났나 뜻밖의 광풍이 우르르르르르르르 풍성이 요란 그날 조유급 장대장이 퉁퉁 뛰어 깃발 바라보지 종종양양기가기 백호 흔우르르가야 서북으로 벌벌 삼지간에 동남 대풍에 이러기가기 빠지

한다면 나는 이 사람은 탈조하는 귀신도 난쟁이라 마이로 내두어는 동의 화근이니 죽여 후화를 내놓으리라 서성 증공을 불러 인근이 부주어 댕댕 수령으로 나누어 남경산 올라와 이걸 양을 만나고도 남간에 묻지 말고 공

내 아버지 태어난이오니뭐사람은야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 거기서는 동호의 화근이 등신 불만하라 서성은 배를 나고 청봉은 말을 이루와 남용산도 본봉을 하려니 올라가서 사대를 살려보니 가지고 너무 짓기 장사는 다 복제와야 끈끈은 이제 일양과 봉남풍에 얼렁 기자분 군사로는 여기가 이만 곳에 있거나 이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혼자 연자고 돼 공명은 모르구나 바람을 얻은 부어 머리 풀고 발 펴고 이 땅으로 가져야 돼 부장도 문을 내어 그렇지 제게 차관궁이여던 이왕한 종이 줄었다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가나 쫓아가니 만경장파 늘운마다 물결이 흉언니 공명대가 종종 부어쳐여론 수저를 불러서 이놈 수저라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수저를 등은 공명은 모르구나 자 일일병 아는 이제 야냥강수 밝은 해곡인 한

하는 맨입안 당신을 의우더니 뜻밖이고 뜬 사람이 머리 풀고 발을 벗고 자막 풀고 내려와 천내 다다르니 그대 안에서 이래와 대단히 온통 나서는 이 한 번 보는 두 번 보기 엉뚱사냥 천내에 통통대여 전환급을 얻으니 둘이 퇴근을 내고 무한시라고 소곤소곤 따뜻따뜻만 동곤동곤 하더니 나는 그댈 건피 잡은 하고 상주로 가더이는 우리 타는 것이 공명이다 날랜대를 잡아 타고 이게 농사고마니 이 배를 빨리 겨워 공명 한 배를 잡아야 망용 많이 못 잡으면 이 칼로 내 목을 내기는 문제야 이 눈이 못받다 지금 이 백골으로 이 자리야 사공이 황금아 요만한 친구들은

고기방이 되었구나. 열두 친구야 지다리 잡아라 이겨라 주라 주라 호기야 주야 호기야 호기야 주야 호기야 호기야 호기야 이러니 떠들어 알지 창문을 바라보니 방여고 땄는데 무채지네 드디어 공명이 씨가 문여 나

딸을 산행마금 내 이부와는 이라 오늘 보자고 해보아라. 가성적 못 들은 제 반대로 쫓아가도 길할 말이 있어.

만 놈들 목전에 나가 두호니까 소장을 한 살 끝에 저놈의 폐하지를 사격게 되놓으리라. 공명이 말고돼 아직은 날 양복하치는 생각이야. 죽이는 말을 시골놀기를 하나보내줘서 자룡이 분을 잡고 전이 꾹 서서히 놈 서서 생각 잔고 깨끗이 따르느냐 나를 죽여 마땅하라 양국하치는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말로 밤에 널 죽이던 아저씨와 내가 수다를 해보아라. 가든게 머무르고 그든 배에 바라보며 내가 듣지 마저

물개리 미쳐 호술 황부의 뱃머리.

0: 웃어? 양양아야 활든 발 내리고 엄지손 올려 힘고 성으로 오려는데 이놈들 타냥 강판교 싸움에 아들을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미국 적병심만 대병을 한 칸에 찌르든 상단 조자종이란 병만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인데 우리 선생 완료함에 너를 산적중을 못 시키는구나 불안지고 사고만이 돈 달고 놓치라 풍계 도질 알고 두용 두용 떠나간다.
1: 김일구 정초로의 적벽과 자룡 활 쏘는 대목 들었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청취자분들은 학창시절 생각나는 선생님 있으세요? 아직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 교실에서 만나는 어른인 선생님이 건네는 말, 행동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도 하는데요. 학창시절 좋은 선생님을 만난 기억이 있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어른이 돼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선생님께 받은 마음이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일상까지 어루만져주는 선생님들 정말 존경스러운데요. 모든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이제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저는 2부 끝곡으로 오늘의 성주풀이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쓴맛 나는 모든 게 다 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약이야말로 각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 처방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좋은 약이 다른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간혹 누군가에게 하는 쓴소리, 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약이 되라고 할 말일지라도 상대가 그 말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면 결국 약이 독이 되는 거겠죠. 물론 약이 되는 쓴소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약이 독이 되면 안 되니까요. 쓴소리 처방전엔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헤아리는 진단이 먼저일 겁니다. 5월 1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초월의 소리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로 출발합니다.
1: 은컨대 도사는 나의 맥을 보아 황황한 나의 병세 특효지약을 자서 일러주옵소서.

도사가 안점에 거를 볼지 심서장은 와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신방황 수요 비난 도라 간맥이 됐고 하여 목국도 가야 하듯이 비우가 상하고 꼭 담소잉이 시모니 신경이

갔던 지요 산사육 젊은 듯이 지는 것도 육정탱 서양수가 각한동 감추칠 뿐 수일정전하 없고 감소인이 시모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쟁이 왕성언이 앞서치오 숙기왕 주초 갔던 지요 산사육 젊은 듯이 지는 것도 육정탱 서양수가 각한동 감추칠 뿐 수일정전반으로 이십이 어찌 없으든 허무동기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가 백출탕을 잡수시오 백출을 주하여 서두니요 사인을 추가해 두더니요 백봉역은 양금이자 회양당귀천궁 각한목통 각한동 감초칠뿐 수일성전반제종 사 호무동이라 실롱집 백추약을 가까이 이루다 쓰라다는 치료 못여주고 약을 한테 모일 적에 인삼은 비가 먹니 대본기하고 지가 생기는 조용해이로다 백출 가문은 이건 비가 아니하고 지하 지서보고 김치담비라 감추는 가문은 이 굳이 온중하고 생이사과로다 침구로다 다릴지 찬지지상인이면 갑인 갑술지 탐경유유르주고 어릴 유시의 대장경 사약을 주고 연구를 주어보자 일심맥이조에 삼맥관사 입어 육공단 지루에 팔레관 구혈기 삼계부채 팔문과자 맥을 불어유대 호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신장연 저전돌구미 거울의 상원 주원왕원 신골달 골주 놀류 정태근

제중들아 도사다이세 내 골볼째 매기야의 경동 매기라 피우 매기야의 상하원이 폭주로 난전이오 폭주의 전요 아프기는 화병으로 난민인데 엄명풍병이라 여섯 가지 기우지 동네에 손기진기 나장

0: 천사이여도누루왕참전 돌아갈 그거였죠.
1: 박초월의 소리,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 함께 들으면서 5월 16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지난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며칠 전부터 5월인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한낮에 30도가 넘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 여러분들 사연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삼승할부지님, 네. 김용우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학방송 애청자 삼승할부지입니다. 오늘부터 풍류가 좋다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조속으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흥부한 올부 연기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희배님 안녕하세요. 문 열려 들어왔습니다. 어버이날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잘 놀고 왔습니다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영호님 공연은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제가 근무하는 광주시립창극단에서는요. 6월 26일 금요일이에요. 국악의 날 특별 기획 공연으로요. 창무곡 희경루 방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옛 그림인 희경루 방해도에 그려져 있던 광주 희경루의 가무악을요. 그림에서 드러내서 우리 창극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세심한 좋은 풍류, 편안한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학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우리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아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2: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3: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 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1: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은아의 해금, 한범수류 해금산조인데요. 해금이란 악기는 우리나라 둘밖에 없는 차련 악기입니다. 즉, 활을 비벼서 내는 그 두 가지 악기 중 하나인데요. 그 두 가지 악기는 아쟁과 해금이에요. 해금은요. 세로로 세워놓고 활대를 좌우로 현을 마찰시켜서 내는 그런 악기이죠. 중국 어루와 비슷하긴 하지만은요, 조율이나 연주법, 음색은 명확히 달라요. 오늘은 전통 기악

통상은 잠초지요.

곡주곡인 산조곡을 한번 만나보시는 시간 갖겠는데요. 한범수라는 명인이 가락을 구성한 해금산조입니다. 오늘은 27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형님, 아 지난주에 댕겨오신 놀량 사거리 공연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 재미지셨으면 지가 앞으로도 서더스리 공연에 자주 모시고 갈라 그러는디요. 그냥 들을 말은 하더만 뭐. 아 그래도 재미로 치면 역시 판소리만한 게 없더라. 아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서도 그냥 울렸다가 그냥 웃겼다가 하는디. 아 그 손소리 패들은 여러 명이 나와도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르잖아. 이야기가 없더만. 아따 우리 형님 취향이 그냥 서사가 있는 소리였어라. 아이 그러면은 아 서도소리 중엔 그 거시기 뭐 배배기굿이라는 것이 있는디. 아 딱 형님 취향을 그냥 딱 저격해 볼 것인디.
1: 뭐셔? 배배기굿? 아, 딱 그것도 멋있디. 베베 꼬여있냐. 아이고, 참. 야. 오늘도 거시기 풍요사들 한번 갖고 와봐라.
2: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베뱅이 굿은 서도 지역에서 발생한 재담 소리인데요. 한 사람의 소리꾼이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재담과 소리를 섞어서 풀어낸 1인 음악극 형태.

라는 점에서 남도의 판소리와 비견되는 서도소리죠. 배뱅이 이곳의 이야기는 자식을 얻지 못한 최정승이 기도를 해서 딸 자식을 얻어내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최정승 부인이 꿈에 달비 한 쌍을 받아 배배 틀어 치마폭에 싸는 태몽을 꾸고 나와서 이름을 배뱅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달비란 옛 여인들이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대어 들이우던, 즉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가발인 것이죠. 이 배뱅이가 성장해 홍기가 찼을 무렵 상자중과 사랑에 빠졌다가 실연을 당하고 죽게 되니 그녀의 혼을 달래는 굿이 열리는데요. 이 굿판에서 평양 사는 건달이 배뱅이의 혼이 빙의한 척 속임수를 써서 최정승의 가산을 탕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긴 이야기가 소리꾼의 재담과 대사와 몸짓과 같은 연극적 요소와 서도의 민요, 잡가, 무가 등이 삽입되고 새롭게 구성된 소리까지 더해져서 극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남도의 판소리가 그렇듯 배뱅이 굿에는 서도 지방의 토착어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서도 음악도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 삼부인이 아, 재산은 많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명산대차를 찾아가 불공이라도 많이 들여가지고 아들, 딸 낳아보겠다고 삼부인 삼정승이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큰 절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승이 아들 딸 많이나 해달라고 빌고 빌고 또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달부터 산부인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서울정의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이렇게 새 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낳기는 낳았는데 그해 신수가 좋던지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여자아이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거 하니 태몽 꿈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갑자기 하늘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달 세 개가 떨어지길래 코 달 세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새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김정승의 부인께서는 달 네 개가 떨어지길래 코 달 네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네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가운데 집 배뱅이는 이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가운데 집 최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머리 달비 한 쌍을 주길래 그 달비 한 쌍을 요 치마폭에 받아가지고 베베베베 들어 넣는 꿈을 꾸었다 해서 베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네. 요 녀석들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한바탕 둥둥 타령으로 놀아보죠.

이렇게 기른 것이 물주 노이자라든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이 가운데 집 배뱅이만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시집을 가려고 남의 가중에 약혼을 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값 많이 받아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저 금강산절에 어여쁘게 생긴 상좌중이 시주를 나온다는 것이 그만 이 배뱅이네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연부를 하게 됐습니다. 소승문안 들었소이다.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김유리 왜 여러분의 소리로 배뱅이 굿중 배뱅이 탄생, 배뱅이와 상자 중 만나는 대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언젠가 김용호의 풍류 한 곡으로도 배뱅이 굿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풍류어 사전에서 다시 한번 배뱅이 굿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PD의 김경아 염양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회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준화의 노래 여계평롱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겠죠? 꼭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주세요. 소소히 알아가는 행복함, 이것 또한 풍류가 좋다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잠시 지난주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회신곡! 그리고 그리고 느낌표 많이 붙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승승장구님, 정답 회신곡 중 부모님 은혜군요. 회신곡 들으면 할머니도 생각나고 샵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음악 한곡 듣고 김용우의 풍류 현장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동학회의 연주 별곡 정상지곡입니다. 별곡은 영산의 상을 현황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느리고 유장한 가락 없이 처음부터 중용의 속도 도두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본래 풍류가 지닌 만중삭, 즉 완만하게 시작해서 고조되어 가는 음악적 흐름과 대비되는 아주 이채롭고 흥미로운 곡이죠. 아정한 기풍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별곡 정상지곡 들으시면서 잠시 후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현장은 부산 수영바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좌수영 어박놀이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어부들은 새해가 되면 바다로 나가기 전 굿과 놀이를 벌이며 풍어와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자수형 어박놀이는 이러한 어촌 공동체의 삶과 노동 그리고 흥이 결합된 전통 연희로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바닷사람들의 세계관과 풍류정신을 담아낸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이의 중심에는 어로작업 과정 속에서 불리는 노동요가 자리합니다. 그물을 만들고 끌어당기며 부르는 소리는 단순한 작업 구호가 아니라 설의 호흡을 맞추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음악적 장치였습니다. 앞소리와 뒷소리, 맞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노동의 리듬은 곧 음악이 되었고 음악은 다시 하나의 노름판으로 확장됩니다. 바다 위 거친 노동 속에서도 흥과 여유를 잃지 않았던 어부들의 삶의 태도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수형 어박놀이는 크게 세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줄틀러 줄을 꼬며 그물을 준비할 때 부르는 내왕 소리, 이어 바다에 친 그물을 힘껏 끌어당기며 부르는 사리 소리, 그리고 풍어를 잃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칭칭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칭칭 소리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춤이 결합된 풍어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올해의 만선을 감사하고 다음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공동체적 의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랫가락은 영남지방에서 널리 불리는 퀴즈나 칭칭난의 계열의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반복적이면서 힘있는 장단은 노동의 박동감과 축제의 흥겨움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의 큰 축제를 보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자수형 어박놀이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통 업 협동 조직인 어방의 문화와 운영 체계를 비교적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통 어로 방식인 후리질 업법과 어구, 어로 노동요, 공동체 조직 문화를 함께 재현함으로써 민속학적,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노동요 속에는 단순한 작업의 리듬을 넘어 바다를 대하는 어부들의 삶의 철학과 미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감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수형 어박놀이 한마당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어촌 민속을 넘어 노동과 놀이가 하나가 되었던 전통 공동체의 풍류정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바다를 향해 함께 노래하고 줄을 당기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삶을 견디게 한 흥과 연대의 힘이 살아있으며 그 울림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기악단의 공연 실황으로 좌수형 어박놀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지만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검은고의 이재하, 신캐동류 검은고 산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어제 5월 15일은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자 삶의 길을 밝혀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자 결의의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기념하는 것인데요. 스승이란 말에는 참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기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사람의 도리를 함께 알려주는 존재라는 의미겠죠. 스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되새기며 이 시간 시작해 봅니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저녁 첫 곡은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 띄워드립니다. 단가 호남가 병창의 박귀입니다.
1: 한평천지 늙은 모임이 광주 고향을 보자고.

0: 아니 원나이 미긋든 미로다 그들 엉거리고 지내보소.
1: 오늘 첫 곡으로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호남가 들어보셨습니다. 병창에는 박귀희였습니다. 초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병창 보유자였던 박귀희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셨는데요. 호남가는 호남 지역의 여러 지역명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뜻을 풀어 나열해가는 단가입니다. 예전에는 호남가는 물론 호서가나 영남가 등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호남가만 널리 불리고 있습니다.
2: 얼씨구!
3: 얼씨구!
2: 좋다!
3: 좋다!
2: 어이!
3: 어이!
1: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청중의 추임새는 소리판을 살리는 큰 역할을 하지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추임새를 큰 소리로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심청가 중 심황후 탄식 대목으로 함께 해보실 텐데요. 맹인잔치를 배설하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심황후는 마지막 날이 되어도 아버지가 오시지 않자 슬피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걱정을 하며 아버지를 기다리는 부분입니다. 진양조로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심청가 중 심황후 탄식 부분입니다. 소리의 정회석, 북반주에는 정준호입니다. 추임새 들어갑니다.
4: 항아를 찢고 잘 얻어묻고 다음 날 황성 맹인잔치에 딱 당구를 했지. 그때요, 심황후께서는 잔치를 대세라해놓고 부친을 기다릴지 오시지 아니하니 자탄을 하시는 뒤 이제 안치를 태설키는 부친 상봉허자인.
1: 아이, 그렇지.
4: 어찌가 이게 모두 신고 내가 청력 죽은 줄 알으시고 통파가 이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은 응급으로 와

오늘 잔치 망종인디.

0: 그간 세상을 떠났는지 눈을 떠서 안 오시는지 여러 걱정을 하며 슬퍼하셨는데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심청이의 애달픈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죠. 소리의 정에서 북반주에는 정준호로 들어봤습니다. 강산제 심청가는 박유전으로부터 정재근, 정응민, 정권진, 정회석 명창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정회석 명창은 벌써 4대째 보성소리 명가로 알려진 정씨 일가의 소리를 전승하고 계십니다. 정회석 명창은 부친이신 정권진 명창의 성음과 너무도 닮아 있어 저도 깜짝 놀라곤 합니다. 현재 국가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활동하시는 정회석 명창의 소리로 이제 심청가의 마지막 대목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청가 중 황극전 잔치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까지입니다. 소리의 정회석 북반주에는 정준호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1: 이날도 예부상서를 다시 불러 봉사 점거를 착실히 하되 도화동 신맹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드리라. 예부상서 분부 받잡고 봉사 점거할지 신봉사는 맨 말석에 앉았겄다. 신봉사 앞에 당도며 대개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명이신다. 하더니만은 어서 별궁으로 갑시다. 아니, 어째서 그렇사시오? 다른 봉사 다 놔두고 이제 나만 들어가자고 하여. 글쎄, 위에서 상을 내리실지 벌을 내리실지는 모르나 신명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시라 하였소. 홍연한 잔치 왔구나. 내가 아닌 게 아니라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디 이 잔치를 비설기는 천하이민 만자의 중에 나를 참아 죽이려고 패설한 것이로구나. 아닌 게 아니라 나 같은 놈 더 살아 못할 것이오. 내 집행이나 좀 잡아주시오. 별궁으로 들어갔겄다. 심왕후 부친을 살펴보니 딱 보니 부친인지 알겠지만은 산후주름이 가리 보이지 않고 또한 신봉사가 어찌 울어났든지 3년 동안 피고일이 그냥 상접이 되고 눈가시 휘어지고 잘 모르겠던가 보다. 심왕후 그 봉사 거주를 묻고 찾아가 있는가 물어봐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0: 거.
1: 아니, 그렇지.
2: 추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 함께하신 곡은 심청가중 심황우 탄식 부분이었습니다. 황우가 된 심청은 아버지가 병에 들어 못 오시는지

인진 소임의 아리라 아리다 소매의 사업질은 황조도 아도니 고통 없고 성명은 심학교요 을충년 3월달에 산후병으로 상처 없고 의미는 딸 자식은 강부에 낯섰어 안구이집 저집을 다니면서 동양젖으로 돌매겨 개우의 우길로내어 15세가 되었는디 효성이 출천하

남경 남경양사 선인들 색백성 몸이 팔령 인당송 지수롱 죽은 지가 오금 3년이요 눈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었으니 자식 죽여먹은 놈 살려주었을 때수 당신의 목숨을 끊어주오 심하고 기가 막혀 사회도 주름을 거르쳐버리고 거짓말로 후루루루루루루루 후치를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을 누가 날려라 아버지야 에이 누가 날려라 아버지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우남동 년에 딸하라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디 누가 날려라 아버지여 아이고 아버지 눈을 못 뜨셨소 임당수 풍랑주 빠져 죽은 청이나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소녀를 못쓰세요 청이라니 이게 웬 말이여 청이라니 내가 지금 죽

천이 여기에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다니면 말이야.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0: 아이고 답답하라. 어디 내 딸 좀 보자. 두부들 끔찍끔찍끔찍 하는구나. 어디 내 딸 좀 보자. 눈을 번쩍 떴구나.
1: 신봉사 눈 뜨는 김에 만자맹이니 뭐다 개평으로다 눈을 또 떠보는디. 만자맹이니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참담양 세갈 못 뜨는 소리라. 짜! 짜! 허더니만 일시에 눈을 버리는구나. 석달 동안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 집에서 눈을 뜨고 리차 당도 못한 맹인도 해서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서서 뜨고 앉아 뜨고 실없이 뜨고 옆시 뜨고 하늘에다 뜨고 웃다 뜨고 자랑에다 뜨고 둘 다 번뜩 뜨고 눈을 끔쩍거리다가도 뜨고 눈을 비벼보다가도 뜨고 지금 피금주소까지

0: 신봉사가 눈을 딱 떠서 정신을 차려 딱 살펴보니 아 딸이라니 딸인 줄 알지. 전우불견 초면이었다. 에이. 물 한 잔 묵으면 생각이 날란가?
1: 우리 여신이다.
0: 생각하더니만은 한 기억을 딱 더듬어내는 뒤 올 제인자 알겠구나. 내가 인자 알겠구나. 갑자 4월 초파일이야. 꿈속으로 보듯 얼굴 분명한 내 딸이다. 어떤 돈을 두고 보니 칠모항월이 웬일이며 죽었던 딸을 보니 좋구나.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와자자 졸지고 이제 나도 눈을 떴으니 집행인어도 고생 참 많이였구나. 너 갈 대로 잘 가여라. 내 던지고 얼씨구래요 얼씨구래요 좋구나 지와자 졸지고 얼씨구나 졸지구야 지와자 졸지고 장에 말리

남내 말로 듣고 이래 누구나 음식은 아저씨고 여러 봉사들도 좋아라 춤을 추면 온다 얼씨구래 얼씨구 절씨구 치워져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야 이번에 밝았으니 천지가 되었구나 수천자 폐하도 만만세 희망 폐하도 만만세 부른 군도 만만세

심청가 중 황극전 잔치부터 신봉사 눈뜨는 대목 결말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정회석 북반주에는 정준호였습니다. 신봉사는 사령이 별궁으로 가자는 말을 하자 자신이 딸 팔아먹은 죄가 있어 자신을 잡으려고 배설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죽여달라고 설리 울었습니다. 효심을 위해 심청은 인당수로 떠났지만 아버지 가슴에 박힌 설움은 지워지지 않는 주홍빛으로 남아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 아프게 항상 와닿습니다. 먼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던 신봉사는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떴는데요. 이 강산지의 심청가에서는 부처님 도

0: 오슬로 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니 과연 몽은사 화주승의 예언이 맞게 되었습니다. 신봉사만 눈을 뜬 게 아니라 모든 맹인이 얼떨결에 같이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런 세상이 어렵고 장애를 가진 모든 백성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결국 심청이가 세상을 구원하였다는 메시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심청가의 하이라이트는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것보다 만좌맹인이 함께 눈을 뜨는 대목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0: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꿈나무 소리꾼 인도에서 온 네하 마툴입니다.
2: 저는 꿈나무 소리꾼 프랑스에서 온 벤자민 베르토키입니다.
1: 얼씨구!
0: 이번에는 지난해 판소리 초대석에 나왔던 꿈나무 명창이지요. 김수영 학생의 소리를 다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때 김수영 학생은 청주 금천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지금은 2학년이 되어서 더 의젓해졌겠네요. 개인 발표회를 할 정도로 소리가 출중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럼 김수영 학생의 흥보가 중 떴다 보아라 띄워드립니다.
3: 그때여 흥보가 명태 껍질 얻고 당사 시를 구하여 부러진 다리를 동여 제 집에 넣어주며 부디 죽지 말고 살아 멀고 먼 만리 강남을 부디 평안히 잘 가거라. 민물의 짐승이나 흥보 은혜가 풀 제비거든 죽을 리가 있으리오. 수십일 만에 부러진 다리가 나 달걀 공무 힘을 쓰는디

단 도피안조 일군 계용을 호요.

손에 높이 떠서 이리저리 논이나 그건

0: 우간다.
1: 김수영 학생의 소리와 북반주로 흥보가중 떴다 보아라 보내드렸습니다. 김수영 학생은 2025년 6월에 판소리 초대석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중학생으로 열심히 소리를 공부하고 있는 꿈나무 명창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소리 들어보았습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 궁구러 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숭숭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간영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새롭게 만나보는 코너 판소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 우리말인데요.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수군가중 날짐승 상좌다툼 대목에서 봉황새가 말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자라가 산속에 처음 올라가 보게 되는 장면인데요. 날짐승,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새들이 모여 서로 누가 어른이 될지를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날짐승이 나온 후 길짐승의 상좌다툼도 이어지는데요. 이 날짐승 상좌다툼은 봉황새가 먼저 말을 한 후에 까마귀와 부엉이가 각기 말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내용은 주로 내가 더 옛날 사람이다 하는 지식을 늘어놓는 사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곧 지식 자랑으로 어른을 가리는 거죠. 우선 봉황새가 등장하는데요. 봉황새는 사실 상상의 새입니다. 아니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0: 자라가 운충경 곧 구름이 있는 봉우리에 올라앉아 사면을 살펴보니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좌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었다. 봉황새가 척 나앉더니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봉황새는 예로부터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새입니다. 기린이나 거북, 용과 함께 사령 또는 사서라고 불리는데요. 수컷은 봉, 암컷은 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컷과 수컷을 합쳐서 봉황새 이렇게 부릅니다. 중머리로 이어지는 봉황새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 말을 들어봐라. 순임금 남운전에 오형금 가지시고. 순임금은 중국 고대 임금인데요. 요임금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순임금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치수의 공이 큰 우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요. 예로부터 요임금과 함께 태평성대를 이룬 성스런 임금으로 추앙을 받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태평성대를 얘기할 때는 요순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임금이 정사를 보던 궁전이 남운전이었고요. 순임금이 만들어 탔다는 줄이 다섯 줄인 현악기를 오형금이라고 하는데요. 순임금 남운전에 오형금 가지시고 소서귀성 노래할제 슬픈 소리로 노래할 때에 기산의 높은 봉 아침볕에 내가 그러니까 봉황새가 가서 울음을 우니 800년 문물이 우를 하여 번성을 해서 주 문무 나 계시고 곧 주나라를 세웠던 문왕과 무왕이 나 계시고 망고대성 공부자도 망고의 아주 큰 성인인 공자께서도 내 앞에서 탄식을 하니 청길이나 높이 나라 기불탁속 하여 있고 곧 봉황새 자신은 배가 고파도 곡식을 먹지 않고 영주산 석상오동 기염기염 기어올라 소상반죽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곧 영주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 오동나무로 기어올라가서 소상반죽 즉 중국의 소상강가에 있는 얼룩무늬가 있는 대나무를 이르는데요. 그 대나무의 열매를 내 양식으로 삼았다. 이것도 중국의 고사에서 이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절에 살았으니 어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임금 시절부터 자기가 살았으니 내가 제일 어른이다 이런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설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수군가 중 날짐승 상좌 다툼부터 길짐승 상좌 다툼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에는 김명환입니다.
1: 자라가 운칭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온갖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상좌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란지며 내 말을

원금 같이 지워 서서 구성 노래

800년분물이 오로하여 춤을 못 나게 되고 만고대성공모자도 내 앞에서 탄지거니

참어준인데가 그런지 아니지냐. 가마귀 꾸지왈, 너는 털 덥수룩 건냄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냐. 봉황새 꾸지지왈, 너는 이놈 전심에 흰점 없고 두 눈이 거멍창뿐인 냄이 어디로 상장한단 말이냐. 가마귀왈, 내 근본 들으라. 니네 근본을 들어봐.

나 주사 내놓에 그물에 다리를 놓아 개로지 그녀가 나주 원하는 길에 장벽강 선유할게 남비도 또 상궁망으로는 할게 천하의 반포는 내 골로 갈았으니 천하의

밥만 그런데도 내 샘정 불치가 야 12가지 구루머루로 가부침 남기간정 구루머루로 동이 갈치 가옥 도락 도락 고지한 음성으로 소열 가부주인을 제대로 꽉꽉 나며 세상 인간이 미워라 도로들은 달리며 떠나자 뱉으시니 세상 미운 놈은 너 바깥에 뜨냐 핀뜨이나 자녀까지 잊어서 그걸 몰기라다. 내 모양이 아무리 이렇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자 중에 모인 데서 이렇게 망신을 시킨단 말이오. 또 한편을 바라보니 웬간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을 하는데 가관이었다. 홍보자 장춘추 소비

경제왕의저단한빈 강수동요 오 야성의 슬픔

우리가 연년이 회치하고 노는 노름에 상좌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가. 그 말이 옳다 하고 저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짚면 기경상천 이 태백의 달과 둘이

0: 금복놀아
1: 좋다.

가장결을 묻었나 토끼란 놈이 깡짱 뛰어나앉더니만은 자네

또 시라님이 꺼지렁 눈썹을 끔적끔적하고 나왔더니만은 나 연세를 들어보소 다.

내가야 고국산 전어 만길로

판소리 토파보기 오늘은 수군가 중 날짐승 상좌 다툼 부분에 맨 앞에 나오는 봉황새의 사설을 보았습니다. 오늘 수군가 중 들으셨던 부분은 날짐승과 길짐승 상좌 다툼 전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른이 되겠다고 논쟁하는 대목이었는데요. 실력보다는 나이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우기는 그런 세태를 풍자한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이봉근과 적벽의 청독이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고요. 저는 조금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공명을 치사하고 주유 용병 간심자로 번구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나한상 징한상 파리한상 기두상 호두싹 세약두상 중사면 청우간에 우영전 진산상 국내진 저리두상 나노진경 부사당 부각두상으로 좌르르르르 들어서서 봄마대로 가는 것

안녕하세요, 황일입니다. 나른한 오후 뭐 할까 고민된다면 주말에 라디오 어떠세요? 여러분의 주말을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입니다. 음악과 여행, 영화와 미술까지 다양한 문화예술로 여러분의 주말을 알차게 만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말 사용설명서, 주말 오후 2시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함께해요.

일일 의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 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오늘의 판소리도 들어보고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내일이죠.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서 펼쳐질 정심정음 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바른 마음에서 바른 음악이 나온다는 뜻의 정심정음 공연은 보성소리의 정신을 지켜가고 있는 소리꾼 정윤영 씨와 김명한 명고의 고법을 지키는 고수 김동원 씨가 함께하는 춘향가 완창 완북 공연입니다. 정윤영 씨는 4살 무렵 소리를 시작해 2023년 28살의 나이에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명창의 반열에 오른 소리꾼인데요. 보성소리에 대한 남다른 실력과 애정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성소리는 정흥민 명창이 여러 명창들로부터 배운 소리의 장점을 모아 새롭게 판을 짠 소리로 그중 정흥민 명창의 아들 정권진 명창에서 윤진철, 정윤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진 명창의 고급스러움에 윤진철 명창의 섬세함이 더해진 보성소리 춘향가를 완판으로 만나볼 수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다가 보성소리에 가장 특화된 김명환 명고의 고법을 잇는 김동원 씨가 근래에는 보기 힘든 완북 공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다는데도 큰 의미가 있는 공연이죠. 정윤영, 김동원 씨는 윤진철 선생님 문화에서 같이 공부한 인연으로 세대 차이를 넘어 이번 무대를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성소리에 특화된 일산 고법으로 마치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처럼 소리꾼을 밀고 이끌며 함께할 고법도 기대되는 이유지요. 스승 윤진철 명창을 통해 계승한 보성소리의 이면을 제대로 담아내는 젊은 소리꾼 정윤영 씨, 그리고 김명환 명고의 마지막

제자로 호흡과 생사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승의 고법을 깊이 있게 잊고 있는 김동원 씨가 제대로 된 보성 소리의 멋을 선보일 5시간이 넘는 완창 무대를 응원하며 오늘은 정윤영 씨의 춘향가 한 대목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가 중 박석치부터 어사상봉 대목까지입니다.

대방구그 놀던 데가 통양물색이 아름답다.

파나이 두 번 왔네. 황할루야 잘 있으면 약교도 무사터냐. 황할루 높은 난간 풍을 잇던 곳이로 곧나 차가운 너 흐림 중에 초차가운 미색이 어디를 갔느냐. 나 삼불부여

영주발기 선운대는 불계청음 허여있고

0: 대문에
1: 당골소
0: 섣부친 보병서 총성 총장을 붙였더니 가운데 총자는 바람

어사 또 문전에 은신하야 가만히 동정을 살펴보더니만은 후어!

오늘 그곳을 가만히 살펴보니 그때야 존향 못치는 환우단을 못고 폭두칠성 호야 도둑키고 증화소를 떠받쳐

하나님 눕히나니라. 천지

하옵소서. 올라가신 고관자재 이몽룡 씨

즐거워라. 길기도 널 뿐이어지세 신봉도 오늘 밖은 또 있느냐 향단이도 서러라고 청완소가라 받쳐놓고 그 자리 벗썩 주저앉든지만원 아이고 하느님

0: 그때 여사또는 이 거동을 보시고 허허 내가 어사한 것이 선영어독으로만 알았더니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장모와 향단이 비는 덕이 절반이 넘는구나. 그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들어갔다가는 저 늙은이 성질에 대번의 상추썸을 당할 테니 내가 잠깐 농을 청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리 오너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1: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내일인 5월 17일 일요일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공연을 앞두고 있는 정윤영 씨와 김동원 씨의 공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춘향가 중 박석치부터 어사상봉까지 들어보셨는데요. 소리의 정윤영이었습니다. 정윤영 씨는 자신에게 소리에 대한 정신을 물어볼 때면 늘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는 뜻의 정심, 정음을 소리철학으로 꼽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오롯이 담을 공연, 최판사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김찬미입니다. 얼씨구 좋다!
1: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작품 보내드립니다. 타루의 봄을 안고 온 소년입니다. 한 소년이 흠모하는 소녀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초를 구하러 떠나는 여정을 소리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봄날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타루의 봄을 안고 온 소년, 작사의 진주, 작창의 송보라, 서어진, 소리에는 타루의 서어진, 송보라입니다.
3: 옛날 옛날 먼 옛날 호랑이가 담배 물고 뻐끔뻐끔 피워대던 그 시절에 그때에도 풋내 나는 이팔 청춘이 있었겄다.
4: 저기 때마침 거지 소년이 걸어 들어오는구나.

0: 맨발에는 굳은 살이 치어 터진 이마보다 순해 터진 눈꼬리에 숫기도 없어 벌벌 떨고
1: 벌벌벌벌
0: 내 국물이 줄줄줄 허여 멀건

0: 어찌 잊을 수냐.
1: 청춘 남녀 사랑이란 본디 지켜보는 사람은 달디 단 것인디 정작 당사자는 쓰디 쓴 것이라.

0: 말.
1: 소년에게 뜻밖의 소식이 당도하였겄다.
0: 왜 이러지?
1: 소녀의 미모를 시기한 탓인지 미인이 박명이라 운세가 박한 것인지 이 따스운 봄날 소녀의 고운 몸에 병이 만개한 것이었다.
0: 아이고.
1: 소년이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찾아가 지가 약을 구해 올랑께 좀에만 기다리소. 눈 내릴 때쯤 꼭 돌아올 것인께.
0: 이렇듯 외치고 소년이 길을 한번 떠나 보는디. 소년이 나선다 길을 나선다 아가씨 살려줄 약초를 찾으러
1: 나선다 나선다 나선다.

0: 이렇게 무작정 길을 나선 소녀는 영험한 약초가 있다는 서쪽 강가를 향해 가다가 과수원 돌담 앞에서 구멍 두 개로 이야기를 하는 할멈을 만나게 되는데,
1: 에이, 어느 시러벨놈이 누가 남의 집 판벼락에서 재수 없게 울고 있나? 어이, 안 그래도 속질려 죽겠구만. 누가 복을 해대나? 어이, 나 죽으라고 고글 해대는 거나? 어느 미친 놈이? 어이,
0: 쪼그리고 앉아 있는 소년에게 할멈이 다가온다.
1: 어디서 그지 새끼가 와서, 어이, 시베리아에서 귤이나 까먹을 놈의 새끼가 남의 곳간 담벼락에서, 어이, 뒤지고 잡냐 이상 놈의 새끼 뭘 훔쳐먹으려고. 어이, 이놈의 개새끼는 어디 도망가가지고 이런 날파리들이 꼬이게 만드노. 어이, 지랄병도 풍년이다. 이놈의 십장생대 이 개놈 소놈 쥐놈 당놈 호로 자식들아, 이 늙어 죽을 놈의 새끼들아 남의 국간에서, 어이, 가랑이나 찢어져라. 두 번 찢어져라. 아, 이놈들아.
0: 얼씨구 좋다.
1: 아, 이렇듯 욕쟁이 할멈도 만나고 착한 농부 아저씨도 만나고,
0: 응,
1: 강가에서 아주 묘한 낚시꾼도 만나고,
0: 그렇지,
1: 고생 고생 끝에 장어기도 장하다. 소년이 마침내 약초를 구하였구나.

보이고 아. 발은 빨라지지를 못.

0: 마침내 추운 강물 앞에 당도 헐쩍. 이 어쩐 일이냐. 이 아이 정성의 하늘도 감복을 하였는지 강물도 꽁꽁 얼어붙어 죽구라.
1: 띠고 띠고 띠고 띠고 띠고 띠고 웃으며 뛰어가는디 이것이 웃음이냐 울음이냐 눈송이냐 눈물이냐. 아이고 이를 어쩔 거나.

0: 일어서자 우리 아씨 웃음 한 번만 보자.
1: 타로의 봄을 안고 온 소년이었습니다. 소리의 서어진 송보라였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백금열입니다. 얼씨구!
1: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나누어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0번째 시간입니다. 동초째 흥보가는 사설이 매우 풍부하고 놀보에 박타는 대목이 잘 남아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판소리 연속 감상에서 들으실 흥보가 음원은 신나라 뮤직에서 2007년도 발매한 것으로 녹음 시기는 이보다 앞선 1996년도에서 7년 사이입니다. 그럼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흥보가 중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부터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가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반주에는 김청만입니다.
3: 흥보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그러면 꼭 그리 허겄다고 우리 서희 고름 맺고 맹세합시다. 양귀비도 웃고 흥보도 웃고 서로 보고 박장대소. 옷고름을 맺고 나서 양귀비 박통을 바라보며 무엇들 하는고 호령을 허여노니 뜻밖의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소곤소곤 두런두런 오곤오곤 방토일상이 뿡 끄도록 다 흥분내외 질색하여 아이고 이 박통 속이 어쩐 접전 속이냐. 여보 마누라 임자가 공연한 말을 얻으니만은 이제는 우리가 다 죽나부. 흥보 마늘에 벌벌 떨고 양귀비 앞에가 없더라. 이제며 아이고 여보시오 강남댁 왔다 늙어 죽도록 내 방에 한번 안 오더라도 내 아

수 각색장인 수백 명이 각기 연장치를 버리고 돌과 나무 지하도를 술에 싣고 썰매 싣고 소에 싣고 말개 싣고 지게도 짊어지고 때비로 줄로 끌며 지레로 밀고 나고는디 그중에 목수들은 대짜귀 든놈 소짜귀 든놈 도끼 들고 톱도 들고 낫도 들고 변탕 먹통 잣대 든놈 돌에 송곳 할미비 든놈 심지어 배둥이 든놈까지 꾸영다우더니 흥보집을 짓느라고 우당탕 통타 이제 아단들이 흐르고나 흥본대회는 눈도 떠지지 못하고 포립을 뚫며 까투리 꽝 손뜻 나 부식 없졌을

이제 삼양을 허느라고 올라간다. 야, 자, 방포일성이 뿡. 사면이 조용한데 곁에서 양귀비가 하는 말이 그만 정신들 차리시오 하거늘. 흥부가 눈을 가만히 뜨고 바라보니 그 사람들도 간 곳 없고 초막집도 간 데 없고 대화집 수백 칸을 대골같이 지어놓았는데 강남 사람 제조들은 이렇듯 기헌지 백붙인 그 진흙을 어느 결에 다 말리워 도배 장판 반작까지 헌치러게 허였겄다. 집 형상을 가만히 살펴보니

월세 발괴로운 치우고 대목기둥에 토지 얹고 구연 달고 채양 달고 모년 모월 오일 모시 입조 상냥이라 신세겨놓고 새거리고 산장얼고 암개와는 뒤집어놓고 숲개와는 아팠으니 와가 장군이 내려온다던 안병치고 밭병치고 장유지 굽두리 도배까지 고루어 가가 극해와 집으로 안채를 살펴보니 안좌군향 후원부랬다 좌향대로 앉혀놓고 사랑채 행랑 별일당 초당 서당 국간을 좌우로 뺐 그렇지 않는데

지배를 볼 자세면 영봉장 괴두지와 깎기 수리 반다지며 평양장농 의주장농 어랑침 자격에 천은조강은 순금대야가 좌우로 벌려있고 동편곡간 절고 보니 칠첩오첩 금반상기 은반상기 돛반상기 대양판 소양판 대합소합은수적 또수적 외인가 기병을 가진 책이 주먹국제 식칼조리 한박조박 불가리 부지땡이까지 첩첩히 쌓여인 서편국간 열고 보니 일산우산의 사무관대 각대요대 수혜자며 만안장 헌협등자 호간 금천 황금덕 청홍사 고군 굴레 홍양자공 산호평과 후거리 견낭 쌓여 있고 홍두깨 방맹이며 다디미 똑과 윤디 대림이 바늘 상자 바늘실 골미 가위 부전 잣대이며 비단 서답까지 쌓여 있고 북편곡간 열고 보니 열어 짓는 디딜방아를 또 역시 차려놓고 혼자 짓는 절구방아 절구통 절구대 호체 접체 치와 골맹채며 배틀 씨앗에 물에 들과 쟁기 열채 썰에 열둘 호미 따부 소시당 괭이에 삭가 도롱이 접산이며 돌이깨 훌태 갈키 봉석 방석 시우쟁이

심골 방맹이 지게 빨대 뚱장군가고 좀 항아리 개똥망태 걸음친 거랭이 심지어 오치단 통식가래까지 차례차례로 쌓였구나. 차소위 지성이면 감천이라 흥보는 이렇듯 꿈속같이 부자가 되었겠다. 원체에는 본처 두고 별 땅에는 양계에게요 행랑에는 오소이게라 흥분은 심심하면 양귀비와 손길 잡고 후원에 화초구경

0: 마누라, 형님께서 건너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여 주도록 하시오. 흥보 마누라가 놀보았단 말을 들으니 사지가 볼롱볼롱 똘지근만은 가장용으로 기지 못하여 나오는 뒤에 흥보 마누라가 나오구나. 흥보 마누라가 나오는디 예전에 누운 가난하여 못 먹고 헐벗었지만 이제는 돈이 겁나 비단이 겁나 은근 부하가 없느냐 빛이 곱잠에 가진 폐물 굴레가 터른 가락지들 손에 끼고 한산 세무시에다 당청의 물을 보로소름 허게 드려 주름은 잘게 잡고 마루는 넓게 달어 입고 면옷에다 흐르값에 구구구 아장나고더니 시숙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이렇듯 절을 하니 우리네 같으면 마땅히 일어나서 아이고 제수씨 그동안 어린 자식들을 다리고 어찌 고생을 하셨습니까? 허련만은 저 때려 죽일 놈이 제수가 절을 하는 뒤 발을 당그랗게 괴고 앉아 제수를 보더니 들판에 잘된 곡식 주더더든 것이었다. 어, 그거 잘 비워먹었다.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본게 그 미꼬라지가 용됐는걸. 흥보 마누라 들은 척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장만하는디 잔치집 존장치게 재리던 것이었다. 음식을 제디에 넣은디 한성육기 동양칠판 천수저 구디저 침지서리 숯버리듯 주루루 버려놓고 꼭 끓였다. 오죽판 대모양각 당화기 헐기설기 송편 대규 번뜩 정절편이며 주루루 엮어 산비떡과 병과진청 생청 놓고 초락산지 우찜 저 양회간 저녁 공판 양편에다가 버려놓고 수단의 자빠이며 인삼채 도라지채 닭지 연포 공기랩이다 시금채로 굳지 멀쳐 가진 양념 모아놓고 편적거적의 도적이며 철창붓기 매물 탕수 어포 욕포 갈다놓고 천엽산 펑거지골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배기를 디뎌놓고 가진 과실 다 귀한대 생률 확률 은행 대초 고산 잔백 임실 존시 호도 백자 곁들이고 끓으로는 생채다리 호도독 패도독 메추리탕 꺾여 연계찜 어전 육전 치지연병 술안탕 청포채이다 계자고추 생강마늘 문어 전복 봉글 우려 나르듯이 귀하놓고 전고를 대라 전고를 디디난디 정동화로 백탄 숯불 부채질 활활 고추같이 이뤄놓고 살찐 소 번쩍 고기 반환도 드는 칼로 점점 편편 우려내요 끝소금이다 참기름쳐 부수수 불려 채워내야 대양판 소양판 제도 담고 제도 담고 산채 고사리 수군 미나리 녹두채 만난장국 주르르르 내겨볶고 계단을 똑똑 깨어 딱지를 띄고 길게 드디워라 손뜨건 뒤 쇠쪄 말고 나무재를 대라 고기 한 점을 덮벅 집어서 만난 기름에 간장 물이다 붕덩들이 저 덮벅
1: 피시피시
0: 이렇듯 상차려다 놀부 앞에 들여놓고 흥부가 술을 권하며 형님 약주 드십시오 허가들랑 이놈이 그냥 썩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봐라 흥보야 내가 나무 초상마당에서도 권주가 없이는 술 안 먹는 송도 잘 알지야 네 계집 곱게 꾸민 짐에 어디 권주가 한 꼭대기 시켜보아라 흥보 마누라

흥보던 술잔을 안 서다 후당 까 방바다이 대답한듯 치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기

세운나라 구박을 당하여 나오던 일과 천자들을 옮겨놓고 찾아간 동생 피가솟도록 저번엔 얘기를 곽소그드 그래도 다른 문예 것송 보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려면 부터로 내 집에 찾아왔소. 무서워 보기 실수 안 가리라 배구.

0: 들어간다.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오정숙 명창의 흥보가 10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셋째 박에서 사람들이 나와 집을 지어주는 대목부터 놀보가 흥보집을 찾아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흥보의 셋째 박에서는 양귀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와 흥보집을 대궐같이 지어주었습니다. 의식주는 물론 미인까지 박 속에서 나와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었는데요. 하지만 흥보가 부자가 된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놀보와 달리 흥보는 자신의 부를 독점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오정숙 명창의 동초째 흥보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
4: 최판사의 명판결.
1: 어제 스승의 날을 맞아 오늘 최판사님께는 곶감보다 무서운 게 생겨서 걱정이라는 산중호걸 호랑이 훈장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훈장님, 무슨 일이시죠?
5: 아유, 산중호걸은 무슨 산중호걸이래요. 이 호랑이 훈장님, 이빨 빠진 지 오래입니다. 예전에는 호랑이 선생님 소리만 들어도 온 마을이 조용해졌는데 요즘에는 이 호랑이 선생님이 따르릉 소리에 아주 기겁을 한다니까요. 글쎄, 현장학습 전날만 되면 서당에는 학부모님 전화가 빗발칩니다. 우리 토끼가 사슴이랑 친하니 꼭 짝꿍으로 앉혀달라. 왜 멀리까지 가서 멀미를 하게 만드냐. 이게 현장학습 가기 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녀와서 수백 장 찍은 사진을 올려두면 왜 우리 아이 사진은 다섯 장밖에 없느냐? 우리 아이 표정이 안 좋다 등등 학부모의 민원이 아주 쇄도하지요. 게다가 현장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가 져야 하니 이 호랑이 선생은 현장 학습 소리만 들어도 가슴은 두근두근두근, 다리는 후들후들후들. 아주 그냥 현장 학습이 곶감보다 더 무섭다니까요. 훈장님들은 그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함께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애써서 현장 학습의 장을 만들었을 뿐인데 이게 뭡니까? 재판사님께서 이 답답한 상황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셔서 아이들의 환한 웃음으로 가득한 체험학습 현장이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나, 이렇게 현장학습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악성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담당 부처에서조차 나몰라라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 고구마 같은 상황을 최판사님께서 사이다급 판결로 정리해 주시죠. 초등교사 96% 이상이 현장체험학습의 부정적인 반응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웃음꽃을 피우려고 나간 현장에서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쓴소리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담당 부처에서는 교사를 사지로 몰아넣는 탁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교사를 보호할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실명제를 도입해서 교사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해 줄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어느새 초록은 짙어지고 바람 끝에서도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5월 중순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 음악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은은하게 남기를 바라며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0: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빛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 국악당의 서인아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열린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 제11회 정기연주회 가야금 병창음악극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다가는 영남대학교 국악과 출신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2012년 창단했습니다. 12현 전통 가야금과 25현 계량 가야금을 함께 써서 전통을 기반으로 대중적인 창작 가야금 병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 음악극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인간의 삶과 감정 그리고 희생을 담아냅니다.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인류의 은유로 바라보며 인간의 마음을 탐색합니다. 전통 판소리의 서사와 새로운 음악적 감각을 결합하였습니다. 심청가, 춘향가, 단가, 사철가 등을 활용해서 세 부분으로 구성했는데요. 각 부분의 물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세 물결 중 아홉 곡만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물결은 희생의 바다입니다. 이정우 작곡 해무, 박주화 작곡 에피소드 심청 다음 생엔 마음껏 내 삶을 살아볼래, 유태환 작곡 청춘연가, 류자현 편곡 신봉사 심청을 보다를 놀다가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효녀 심청, 아버지로 인해 인당수의 목숨을 바치게 되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이팔 청춘, 꽃다운 내 인생 누가 보상해 주오리까. 효녀 심청이고 나발이고 내 인생 살고 싶어.

이정호 작곡 해무, 박주화 작곡 에피소드 심청, 다음 생엔 마음껏 내 삶을 살아볼래, 유태환 작곡 청춘연가, 류자연 편곡 신봉사 심청을 보다를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민정민, 김다정, 김은비의 가야금 병창, 홍혜림 천초희의 가야금, 김영진의 타악, 장호영의 신디, 전은총의 드럼, 박경동의 베이스, 김도연의 춤이었습니다. 첫 곡인 이정호 작곡 해문은 희생의 바다와 어울리는 구음 시나위로 시작해서 징의 반주와 함께 진도시킨 곳 한 가락을 소리하고 가야금 연주로 넘어갑니다. 대표인 민정민은 전통 12현 가야금을 연주하고 다른 가야금 연주자들은 25형 가야금을 연주했습니다.

점차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가야금 연주자들이 가사 없이 노래하면서 마무리됩니다. 깊은 바다, 잔잔한 파도와 희생, 새로운 출발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청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또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 마음을 다 바친 이들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곡 에피소드 심청은 다음 생엔 마음껏 내 삶을 살아볼래였습니다. 다섯 명의 연주자들이 25형 가야금 병창으로 심청의 심정을 담아 마치 노를 저어 바다로 나아가는 것처럼 어기야 되어차 노를 저어라를 노래합니다. 세 번째 곡 청춘연가는 유태환 작곡입니다. 2008년 경기 가야금 앙상블의 위촉곡이었습니다. 놀다가의 편곡으로 가슴앓이하는 청춘의 사랑을 연주했는데요. 무대에서는 연꽃을 든 무용수 김도연이 나와서 환생하는 심청이의 춤을 추었습니다. 네 번째 곡은 심봉사 심청이를 보다였습니다. 박귀째 가야금 병창 심봉사 눈뜬 대목을 중심으로 류자연이 편곡해서 전통 가야금과 25현 계량 가야금 병창을 했습니다. 심봉사가 황후가 된 심청이를 만나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하고 심청을 보려고 가진 힘을 쓰다가 눈을 뜨는 대목이죠.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대표 민정민은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이수자입니다. 제33회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곡 해물을 작곡한 이정우는 영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작곡과 지휘,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FM 국악당에서도 이종호 교수의 곡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두 번째 물결, 마음의 바다, 눈물 역시 이종호 작곡입니다. 눈물은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라고 시작하는 남도 잡가 흥타령을 앞에 붙이고 조선의 명기 황진이의 시조에 선율을 붙였습니다. 가라 가라 가소하고 가는가 안 가는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눈물이 비오듯 하여 차마 못 보겠네 라는 노랫말을 붙였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물결 인생의 바다입니다. 조성현 편곡 계명가락도들이 윤은하 작곡 양금신하위 이창희 작곡 계절을 거닐다와 조성현 편곡 떠나가는 배를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 인디오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배 여정

두 번째 물결 마음의 바다, 이정우 작곡 눈물, 세 번째 물결 인생의 바다, 조성현 편곡 계명가락 도들이, 윤은화 작곡 양금신하위, 이창희 작곡 계절을 거닐다와 조성현 편곡 떠나가는 배를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윤은화 작곡 양금신하위는 놀다가의 가야금 연주자인 홍혜림이 연주했습니다. 작곡가 윤은화는 양금 연주자이자 양금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양금은 국악기 가운데 유일하게 쇠줄을 쓰는 악기이지요. 홍혜림의 양금을 중심으로 25현 가야금과 타악이 함께했습니다. 홍혜림의 환희에 찬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계량 양금의 반응계적 표현은 물론 두 개의 채를 활용해서 화려한 기교와 함께 타악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계절을 거닐다는 이창희 작곡으로 초연이었습니다. 단가 사철가로 시작해서 대중가요 스타일로 계절을 노래하다가 다시 단가 사철가로 돌아갔다가 작곡자의 대중가요 스타일의 선율이 동시에 함께하며 단가 사철가로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곡 떠나가는 배는 남도밴 노래를 조성현이 편곡한 것입니다. 25현 가야금이 연주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바다를 향해 또한번 노를 저어 나아간다는 뜻을 담아서 연주회의 대미를 장식했지요. 지금까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 꿈꾸는 시어터에서 열린 노래하는 가야금 놀다가의 제11회 정기 연주회 가야금 병창막극 바다가 전하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영남대학교 출신 가야금과 가야금 병창 연주자들의 전통에 기반한 창작음악 9곡을 들었습니다. 가야금 병창과 함께 인생의 파도를 넘어가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윤아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움직인다. 움직이면은 방향이 있게 마련이고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관심사다. 문 요한의 관계를 읽는 시간에 나온 말인데요. 어떤 날은 혼자 있고 싶다가도 또 어떤 날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지는 것처럼 마음은 이렇게 늘 안팎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자기 세계는 이동성이 있다. 밖으로 더 확장하려 하고 안으로 더 깊어진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안팎으로 움직인다.

최보라와 여러분의 연주 사이좋은 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16일 토요일 은영선을 함께 걷는 길입니다. 집, 직장, 카페, 학교. 아, 우린 참 많은 공간을 오가면서 사는데요. 그중에는 오래 머무는 공간도 있고 또 잠깐 스쳐가는 공간도 있죠. 신기한 건 같은 공간에 여러 번 오가더라도 어떤 기억은 금세 사라지고 또 어떤 기억은 유난히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공간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는 걸까요? 오늘 함께 걷는 길에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와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7003 쓰시는 빈사님, 오늘 화학의 차밭에서 함께합니다 하셨네요. 벌써 그 차 작업하시러 화계에 계시는군요. 또 뒷자리 7249 쓰시는 분, 진아님, 계절이 아름다운 만큼 여러분 마음에도 아름다움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셨고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꽃 사진 보내주셨네요. 현관 화분에 있는 꽃이 활짝 피었어요. 와, 5월 2일 토요일 약자의 편에서 새 세상을 꿈꿔온 여성 노동자 조옥화의 삶을 담은 기류의 간호사, 이 책 쓰신 안미선 작가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어요. 닉네임 삼승할부지님, 옆길로 가지 않고 함께 걷는 길 찾아왔습니다. 네, 안미선 작가님의 삶의 기록들. 아, 고생 많으셨네요. 앞으로도 이런 기록 많이 남겨주세요 하셨습니다. 왠지 삼승할부지님 굉장히 센스 있는 분 같아요. 안미선 작가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애써주셔서, 또 조옥화 선생님 같은 분들이 드러나지 않지만 외길을 걷고 계셔서 여러 가지 우리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저희 다시 듣기 되니까 혹시 방송 놓치셨다 하면 다시 듣기 하셔도 돼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또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추다해 차지세 니나니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25년간 교육 공간을 설계해온 현장 전문가의 공간 이야기,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지호라고 합니다.
0: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25년간 100여 곳의 교육 공간을 디자인한 전문가이십니다. 뭐 네. 직접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는 네, 이제는 26년 차가 됐네요. 네. 26년 차 실내 건축가이고 그중에서도 교육 공간을 전문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이라는 책하고 뭐 스스로 공부하는 상위 1% 아이의 집이라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출간을 했고요.
0: 네.
1: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이 한국 출판협회에서 주는 뭐 인문학 부분 우수상을 믿어지지 않게 받게 돼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출연 요청을 하셔서 방송 활동을 요즘엔 좀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 보통은 학교가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1: 네.
0: 네모나고 교실 크기도 똑같고 창문 높이도 똑같고.
1: 그래야만 하는 줄 아셨죠.
0: 네. 그래야 학교인 줄 알았어요.
1: 네, 네.
0: 근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 숨어 있고 또 그 거기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다는 무지를 깨우쳐주는 책이었습니다. 대학에서는 디자인을 하셨는데 대학원에서 실내 설계를 공부하셨더라고요.
1: 네.
0: 그게 그 교육 공간에 대한 생각 때문에 바꾸신 건가요?
1: 아, 그렇지는 않고요.
0: 네.
1: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 전공자들은 보통 대기업의 그 디자인 협력업체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되면 좀 더 일이 많아지는 좀 더 상위 브랜드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게 일을 해왔고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든 거예요. 이제 계속 상위 브랜드를 쫓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갑을 관계에 많이 이제 지쳐 있었죠. 그리고
0: 네.
1: 제가 굉장히 원했던 글로벌 브랜드의 그 협력 업체가 굉장히 어렵게 됐었는데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고 아 여기는

0: 그 가불관계가 더 심하구나. 그래서 고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어느 한 분야의 전문 업체, 전문가가 되는 걸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돌아봤을 때 주변 환경의 뭐 여러 가지 상업 공간이나 주거 공간들 중에서 유독 이 아이들 공간이 제가 어렸을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이스토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이 연령으로 해서 출산부터 시작되는 뭐 병원, 그러니까
1: 네.
0: 산부인과죠.
1: 네.
0: 산부인과, 뭐 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공간, 뭐 이렇게였어요.
1: 네.
0: 연령대로는, 그러니까 XY 축으로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을. 그럼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대학까지의 그런 프로세스를 다 다루는 목적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병원이 많았어요. 어린이 병원이, 소아과, 뭐 어린이 치과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하면서 사실은 거의 10년 전부터 병원이 이제 의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의사 선생님들 자체가
1: 네.
0: 선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 십몇 년 전부터 남는 건 어린이들의 교육 공간밖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질 않았고, 오히려 그래서 더 교육 공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학교 공간이 사실 그냥 다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한 게 있어도 그러려니 하고 뭐 그냥 그랬었거든요. 그 아주 오래전 생각해보면 여자 선생님들의 화장실은 딱한 개, 그것도 뭐몇 층에 한개 있고, 뭐 이렇다 해도 여자 선생님들이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었고, 학생들에게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학교 가시면 어떤 걸좀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제일 먼저?
0: 제가 그래도 그 성인들 중에서는 학교를 좀 많이 가본 사람이겠죠.
1: 네.
0: 근데 대부분 다 똑같아서
1: 네.
0: 사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좀 다른 게 뭐가 있나를 찾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워낙에 그 식상한 구조들 안 봐도 그냥 뻔히 아는 그런
1: 네.
0: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다른 학교들하고 이 학교는 조금이라도 뭐 바뀐 게 있나 이런 거를 찾게 되고,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교실 안에서의, 그러니까 교실 안의 모양, 크기, 뭐 복도의 크기, 화장실의 크기 다 동일해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 표준 설계도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학교는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별다를 게 없고, 그 이후에 연차가 오래된 학교들은 자체적으로든 어떤 정책적으로든 리모델링을 해왔는데, 뭐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남쪽 방향의 운동장 쪽에 있는 창에 뭐 창틀이 언제 바뀌어서 지금은 좋은지, 쓸만한지, 아니면 노후됐는지, 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의 휴식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이라도 적용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죠. 나머지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라는 표현처럼 거의 아직도, 예, 저희 어렸을 때랑 그게 동일합니다.
1: 그러네요. 그런 획일적인 공간이 결국 아이들의 창의력을 막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게
1: 네.
0: 저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증명하는 사례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OECD 국가들이 참여해서 하는 뭐 학생들의 여러 가지 평가 지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암기나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의 성적은 좋지만
1: 네.
0: 여러 가지 창의력에 관련된 지표들 떨어져 있고, 또 행복도를 측정하는 지수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과제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책에 보면요, 그 학교 공간이라는 게 그냥 공부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 감정적인 공간, 또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하셨는데, 이건 사실 진짜예요. 그리고 공간이 바뀌면서 실제 아이들이 달라지는 것도 좀 많이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0: 이게 아이들이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어른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게, 집에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고 인생에서 제일 긴 시간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학교를 뭐 6시간이나

0: 7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집으로 바로 가는 아이들보다 요즘에는 이제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면 교육 공간을 다 마치고 저녁 7시나 9시 뭐 이렇게 귀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녁 먹고 좀 씻고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을 공부를 하고 잠만 자고 나오는 게 집이고. 근데
1: 네.
0: 우리의 이 어른들의 인식 속에는 그 똑같이 생긴 직사각형 교실에 그 교실은 9m, 7.5m, 복도폭 2.7m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이 그런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무조건 12년을 거기서 그 오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왜 그렇게 생겼고 이것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요즘 같은
1: 그렇죠.
0: 시대에.
1: 네.
0: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는 아닙니다. 좀 과장된 거고
1: 아,
0: 사실은
1: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0: 지자체나 뭐
1: 네.
0: 이런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10년 정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너무 중요한 부분임을 저는 좀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이 일을 하는 직장, 사무실, 사무공간들도 30년 전, 40년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발전했잖아요.
1: 달라졌죠.
0: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좌석 배치 같은 경우들도 뭐 옛날에는 직급이 높은 뭐 부장님이나 뭐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 방이 있기 바로 직전에 사람이 맨 뒤에 앉고 다 일렬로 서서 앉아서 앞에 사원들을 관리, 좋게 말하면 관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통제와
1: 지켜본다.
0: 감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네. 그래서 뒤에 이제 상사가 없으면 좀 쉬는 시간이 돼버리는 거고.
1: 네. 네.
0: 그러니까 본인이 능동적인 것보다 굉장히 수동적인 이 업무의 태도가 되는데 그런
1: 그렇죠.
0: 것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1: 네.
0: 그런데 학교를 보시면 3, 40년, 4, 50년 전하고 그대로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다만 요새 조금 이제 최근 한몇년 전부터 이제 교수법,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과의 어떤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어른들이 일하는 하루의 근무 시간 7시간, 8시간에 비해서 아이들이 학교와 학원의 형태가 모두 똑같다. 그리고 일방향의 어떤 정보 전달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 바꾸든 뭐 어찌됐건 우리 성인들, 부모들, 선생님들, 어른들은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1: 그렇죠.
0: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이번 책이 세 개의 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 학교의 현실부터 감각이 살아있는 공간, 그리고 학교와 지역 사회까지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해외 사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셨는데 해외에 가셨을 때좀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요?
0: 이것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좀
1: 네.
0: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그런 학교의 형태를 갖게 된 거죠. 사실은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1: 힘을 기르기 위해서.
0: 그렇죠.
1: 네.
0: 그 명령을 잘 복종하고 그 당시 아주 예전의 얘기니까 18세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명령과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을 잘 따라서 하는 명령에 잘 복종하고 위반하지 않는 국민들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육성을 했었고 그게 이제 이후에 핀란드와 스웨덴, 스위스는 1960년대 정도, 50년대 후반, 60년대부터 좀더 개방적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이나 이런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을 맨 상위법으로 올려놓습니다. 다른 정책보다. 그래서
1: 네.
0: 예를 들면 학교를 설립을 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랑. 우리는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어느 지역이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대단지
1: 네.
0: 신도시가 형성되면 몇 세대 몇 가구 이상이 됐을 때그 중앙에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냥 아주
1: 네.
0: 단순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어느 지역, 대단지가 형성되지도 않고, 우리나라처럼. 어느 지역에서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의견이 모이면 그 주민들이, 거기에 필요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기업들을 섭외를 해서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본인들이 필요한 학교의 규모와 형태와 아젠다를 다 설정을 해서 그것들을 지자체에다 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산을 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학교라는 형태와 학교가 추구하는 바가

0: 다 지역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모양새가 다 다르고 안의 네. 구성 요소도 다 다른 거예요. 이걸 다 다녀볼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다른 거죠. 다 너무 잘 돼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네. 그 다양성에 의해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창의력, 가치관 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하고 근본적인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굉장히 참여적이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부모님들이 좀 불만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학교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짓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교육 공간을 얘기하다 네. 보면 네. 또 결론적으로는 입시제도까지 가게 돼요.
1: 네, 얘기가.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학부모의 입지, 뭐 입시율이 얼마나 좋은가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1: 네.
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1: 아,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저희가 우리 작가님을 매주 모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러면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책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대한민국의 학교 가운데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 중 일부분 우리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0: 학교 건물이 가르친다라는 이탈리아 건축가 조르조 폰티의 말처럼 잘 디자인된 건축은 그 자체가 교육이 된다. 배움의 공간을 잘 꾸미는 일은 장식적 효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을 운용하는 능력과 체험의 지혜를 몸으로 배울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학교 건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학교 공간이 무언의 교사라는 점이다. 아이들은 교과서와 선생님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접하는 학교 공간의 디자인, 색채, 빛, 동선, 소리 등 모든 건축적 요소로부터 배우고 감성과 사고방식을 형성해 나간다. 진정한 의미의 좋은 학교는 외관상 아름다운 학교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 공공의 가치, 역사적 맥락을 담아내며 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인성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다. 이와 함께 좋은 학교 디자인은 공간의 문화적 정체성과 교육 철학을 실현하는 힘으로 작용하여 물리적 환경과 사용자 간의 의미 있는 연결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1: 어우, 이거 들으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몸이 안 건강해도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 마음이 뭐 결심하면 다 돼, 막 이런 것처럼.
0: 의지력.
1: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장 건강이 뇌를 지배한다는 시대로 가서 실제적인 이런 이 피지컬, 몸 건강이 얼마나 마음에 작용을 하는가.
0: 네.
1: 그런 거를 요즘에는 또 과학적으로 많이 증명해 내잖아요. 그것처럼 옛날에는 아유, 어떤 건물이든지 가서 그냥 네가 잘하면 돼. 이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야. 건물이 이미 가르치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그러니까 어떤 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 네.
0: 그 공간이 어떻게 생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냐에 따라 사람은 거기서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네.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의지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1: 네.
0: 이게 의지력을 강요받고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1: 네.
0: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아이들은 의지력을 그 관할하는 뇌의 부분이 이제 역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성장해서 전두엽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20대 중후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세, 요즘은 10살도 아니죠. 5살, 6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영어해라, 뭐 막 이렇게 해오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1: 네.
0: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1: 네.
0: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노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 네, 네.
0: 예, 한계가 있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면 거기서의 행동 양식이 달라진다는
1: 네.
0: 건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의지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1: 네.
0: 이게 의지력을 강요받고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1: 네.
0: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이게 아이들은 의지력을 그 관할하는 뇌의 부분이 이제 역시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 성장해서 전두엽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그 시기가 20대 중후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세, 요즘은 10세.

0: 살도 아니죠. 5살, 6살 때부터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영어해라, 뭐막 이렇게 해오는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지력이라는 것이 노력,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의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충전이 된 상태에서 아이가 학교를 나가면 학교에서 의지력의 절반 정도를 쓰고 오후 2, 3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을 예를 들자. 근데 그 아이를 붙잡고 또 집에 와서 밥 먹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 학원 가라, 저기 해라 하면 몸은 그냥 가는 거죠. 영혼 없이 가는 거지만 거기서 아이한테 어떤 의지력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은 좀 달라요, 환경이. 어른들은 우리가 근무하는 시간에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먹고 동료들하고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 중간중간에 뭐 외근을 한다든지 뭔가 환경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아이들은 이 틀에 박힌 곳에서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암기하고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그 하루 종일이 십몇 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와 뭐 논의가 있겠지만 공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있어서 이런 의지력을 해결해 줄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에너지를 어떻게 줄수
0: 맞습니다.
1: 있을까 이런 거죠. 책에서 빛 공기, 소리, 이런 감각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론으로 또는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될지는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시는 것 같아요.
0: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1: 그냥 전그 생각만 나요. 칠판이 녹색인 이유는 그게 집중력이 좋기
0: 네. 아니 그거는 근거는
1: 때문이다.
0: 있습니다. 녹색에 흰색 분필로 쓰는 것이 그 시각적으로 오랜 시각에 있어서의
1: 피로도도
0: 피로도가 좀
1: 덜하고.
0: 덜하죠. 다만 일단 공기질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저희는 한 반에 70명이었어요. 72명.
1: 저 78명까지 돼 있어서요.
0: 그래서 뭐한 18반, 19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단체로 따지면 수천 명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똑같이 생긴 교실에 아이들이 꽉차 있는 상태인데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항상 졸렸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1: 공기가
0: 수면
1: 부족해요.
0: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할 거는 많고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그 공기의 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독 우리나라의 지수가 좀 높다.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은 결국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비율로 판단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단순한 방법이. 우리가 이제 한 공간에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한 시간이 있고 두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뭐 400ppm 정도가 우리가 일반적인 일을 할수 있는 실내 공간의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라는 기준으로 볼수 있는데 그게 이제 1000ppm이 넘어가고 2000, 3000이 되면 뇌의 기능이 절반에서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 산소를 일단 잘못
0: 그렇죠.
1: 마시고
0: 겨우 눈은
1: 있으니까요.
0: 뜨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수업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도 정말 열심히 그 수업 시간을 알차게 해나가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본인도 그런 것들을 겪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다 동일하게 지금 모든 아이들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는 이런 공간들은 일단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간과가 됐는데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공기의 질이다. 그래서
1: 그렇죠.
0: 굉장히 환기를 잘 시켜주고 좀 선선하게 해줌으로써 훨씬 더 효율을 극대화하고 아이들도 훨씬 더 나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1: 아,
0: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때 막 애들이 밥 먹고 환기도 안 하고 그러면 5교시 들어오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0: 그렇죠. 딱 들어오면 문 열어.
1: 그
0: 맞아요.
1: 생각도
0: 기억이
1: 나네요.
0: 나네요.
1: 소리 환경 이야기도 참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같은 교실이어도 어떻게 들리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뭐 학원 큰 공간은 마이크도 쓰시지만 옛날에는 저 뒤에 거의 교실에 그냥 책상이 꽉차 있고 저 뒤에 친구들은 잘안 들릴 때도
0: 네.
1: 많았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을 텐데 또 계속 옛날 얘기만 하게 됩니다만 서울에 있는 경우는 지하철 공사, 도로 공사가 저 어렸을 때는 그냥 학창 시절이 끝나고 제 기억으로는 얼마 전에야 이 지하철 공사가 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1: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0: 도심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던 시대에서 그 공사 소리, 그뭐 박는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리니까 이 소리들이 백색 소음이 아니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소음이고
1: 그럼요.
0: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다 운동장의 맞은편에 있는 도로는 큰 길이고 거기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30km로 속도를 이제 제한해 놔서 그다지 소음이 되지 않지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사고도 많고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소음들 역시도 집중력이 굉장히 방해가 된다. 네.
1: 그렇군요. 소음이 아닌 음악을 하나 잠깐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음악을 학교 가는 길 들을까 봐요. 백제가야금 연주단의 연주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을 듣고 계십니다.
1: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을 쓰신 김지호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가고 싶은 공간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에게 감옥 같은 장소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책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복도 이야기였거든요.
2: 네네.
1: 복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복도 그냥 지나가는 공간 아니면 사물함이 있는 공간인 줄 알았어요.
2: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1: 네.
2: 이 학교의 일자형 복도와 똑같이 생긴 이 교실의 이 설계 자체의 근원은 독일식 프러시안 모델에서 시작이 돼서
1: 네.
2: 일본도 그걸 받아들였고
1: 네.
2: 우리는 또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교는 운동장 쪽이 남향입니다.
1: 네네.
2: 그리고 북쪽 반대편의 뒤쪽은 바로 담이죠. 학교 뒤에
1: 네.
2: 뭐 몇 메타 없죠. 뒷공간이.
1: 네.
2: 거기 뭐 이제 쓰레기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제 복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복도에 있는 벽에 창이 있어서 교실 안을 볼 수 있고. 그 창들도 사실 아이들이 북쪽에 어떤 시선을 뭐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막사에서 왔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0: 어떤 감시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창이에요.
1: 네,
0: 그래서
1: 교감
0: 이게
1: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려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래서 그 당시에 지어진 모든 관공서의 건물들도 사실은 좀 비슷한 형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재 시대와 전혀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맞을
1: 네.
0: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학교 공간을 설계하고 할 때, 여러 이사장님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뭐 교장
1: 네.
0: 선생님들이 설립자가 되는 거죠.
1: 네.
0: 투자자이시기도 하고, 오너시니까. 그분들은 항상 최고의 가성비, 공간에서도 공간을 설계할 때도 최고의 효율을 원하시죠. 많은 교실, 많은 학생이 들어와서 책상 배치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그것 먼저 보시기 때문에.
1: 네.
0: 교실이 몇개 나왔어가 첫 번째 문제거든요. 질문이 저한테 보면.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은 그런 일자형일 수밖에 없어요. 공간의 효율상. 나누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제가 뭐제 돈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만든다면 제 임의대로 할수 있겠지만
1: 네.
0: 현실적으로 저는 그것을 대행해 주는 디자이너, 설계자의 역할이다 보니 그 부분을 감안은 하되
1: 네.
0: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복도의 교실의 입면, 그 각각의 교실들을 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해 주면 그나마 아이들이 덜 지루하고 그래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예를
1: 네.
0: 들어, 뭐, 4층짜리 층수가 다른 학교 건물이어도 층별로라도 좀 어떤 형태를, 컨셉을 좀 다르게 가면, 우리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막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들 형들의 교실 복도는 뭐가 다른가. 가보면
1: 똑같아요.
0: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1: 네.
0: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의 공간이라는 자체가 주는 설레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실 어디 여행을 가고 할때 아이들도 아, 요번에는 우리 엄마 뭐 어떤 숙소를 갔으면 좋겠다. 이 집하고 다른 그 공간에서의 그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알거든요. 그걸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의 변화, 다양성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풍부한 감성을 만들어 줄수 있는데
1: 네.
0: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똑같은 학교에서 이 많은 국민들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1: 네.
0: 이 복도, 교실의 대단한 변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변화의 의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 요즘에는 학교의 시설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는
0: 네.
1: 뭐 시청각 교실 하나를 가지고 뭐 했던 지금은 아이들이 다막 패드 이용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0: 네,
1: 많이 여러
0: 조금씩 바뀝니다.
1: 가지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AI 기술이 들어간 스마트 교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0: 네.
1: 네. 이게 그 첨단 시설이어야만 할까요?
0: 첨단 시설을 논하기 전에
1: 네.
0: 일단은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AI의 그 지금 AI 시대가 된 것이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와 마찬가지의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업무 공간에서도 이미 몇년 전부터 그냥 아예 기본적인 요소로 매개체로 쓰고 있고, 그렇다면 아이들 교육 공간의 교육의 형태에서도 이미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공간에서 어떻게 받쳐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교단 위에, 교단은 없어지고, 물론 어찌됐건 그 칠판 앞에 있는 선생님이 서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 니네들은 받아 적어라는 교육의 형태는 이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각자 아이들한테 적어도 몇 과목 정도는 그 개인적으로 튜터가 될수 있는 거죠, AI가. 그렇다면 그것은 일방향으로 선생님을 볼수 있는 구조는 필요가 없고, 혼자서 어떤 그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배치와, 그 다음엔 그룹형이라고 할수 있겠죠. 몇 명이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좌석 배치,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습법의 차이가 생겼을 것이고, 그거에
1: 그렇죠.
0: 따른 좌석의 배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와 학원처럼 선생님이 앞에 서고 일렬로 앉을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렇죠. 지역사회 연결까지 확장을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궁금했어요.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
0: 사실 우리가 이 학교라는 것을 예전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어떤 예를 들어 운동회를 5월 달이니까 운동회를 생각해 보면 그 마을에 뭐 잔치 같은 거였어요.
1: 네.
0: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0: 다 다녔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시고,
1: 네.
0: 예, 소풍을 갔을 때도 그렇고 운동회를 할 때도 그렇고, 그게 그 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다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같이 어떤 통용되는 이슈였죠, 그날이. 근데 이제 그런 게 불가능해졌잖아요. 얼마 전에 뭐 저도 SNS를 통해서 봤는데,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기 전에 그 주민분들한테 운동장에서 오늘 하루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인사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참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군. 이게 과연 긍정적인 부분이 과연 여기에 있을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지역 안에서의 학교의 포지션이 담장이 그렇게 높게 쳐지고 제한이 되면서 서로의 그 경계가 커지는 것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서 학생 수가 굉장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과거에 그 지어진 학교들을 과연 어떻게 활용해서 지방 소도시를 소멸화하는 것까지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항상 발생되는 나라는 우리 가까운 일본의 사례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 학교 복합화를 추진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고령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어떤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들도 그 학교 지역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군 막사처럼 지어진 거죠, 예전에. 그럼 그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그곳이 어떤 주민센터도 들어가고 커뮤니티 공간도 되고, 맨 위에 쪽에는 아이들의 그 교육 공간도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지역의 모든 정보와 그 자라나는 환경들을 같이 돌봄을 할수 있고 책임을 질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 키워드가 이제 학교 복합화입니다.
1: 두 번째 낭독을 들어볼게요. 시간이 한두 배, 세배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 낭독은 가치를 일깨우는 도서관 중에 일부분입니다.

0: 많은 사람이 도서관을 정자세로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으며 학습하는 곳으로 여긴다. 학교 도서관에서 누워서 책을 읽는 아이가 있다면 똑바로 앉으라고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하다. 그러나 이곳은 정반대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제잘제잘 떠들어도 야단치거나 몰아하는 선생님이 없다. 오히려 도서관에서만큼은 얼마든지 편하게 있다가 가라고 말한다.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니까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3분의 1이나 늘었어요. 또 도서관을 자주 찾으면서 책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들이 들르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이제 잠깐이라도 시간이 생기면 도서관에 들러 한두 페이지라도 읽고 통유리로 된 창가에 앉아 바다를 구경하기도 한다. 푸르른 창밖을 보며 사색을 즐기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는다. 힐링 효과를 톡톡히 보는 셈이다.
1: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도서관 막 발소리도 내면 안 될 것 같은 숨소리도 막 작게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러니까 네. 아예 가기 전부터 아, 거기 가면은 안 돼 이런 게 있지만 네, 네. 이렇게 그냥 왜 서점 요즘에 좀 그 서점에서 이렇게 책 읽는 분들 계시고 이런 것처럼 네, 네. 앉아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이럴 수 있다면 아이들이 책이랑 친해질 수 있는 장벽이 훨씬 낮아지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오, 작가님이 그 질문을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어야 할까 할 때 좀 새롭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쉽게 또는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
0: 이게 제가 이제 그 유럽에 가서 도서관도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공공도서관 설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이 도서관이 하여튼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과거부터 네. 우리는 정말 어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1: 네.
0: 특히 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정말 그렇게 엄중하게
1: 그렇죠.
0: 재판장처럼 각 잡힌 모습으로 앉아서 책을 읽어야만 하고 네. 다른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1: 눈 버려, 허리 펴고 앉아, 가까이 네. 읽으면 안 돼, 30cm 뛰어.
0: 이게 이제 일부 대학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와 학문의 연구를 논문하고 뭐 하는 과정이랑은 좀 다.

0: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중학교 때부터 도서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저희 옛날에는 된다는 거죠. 우리 성인들도 책을 잘안 보지만 아이들한테 책을 보라고 강요를 하면서 이게 아이들은 행동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네. 말을 시킨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아이가 아니죠. 그건 네. 성인이어야 되는 네, 거. 네. 근데 부모들도 책을 안 보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막 20권, 30권씩 싹 싸서
1: 전집.
0: 사갖고 네, 전집을 사서 책장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이거 다 봐라. 안 보죠. 이게 아이들은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으면 오히려 안 봐요.
1: 네.
0: 그래서 학교 같은 공간에서도 책을 그냥 옆에 두고 만지작만지작 거리게만 해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좀 머물고 보내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도서관들도 예전처럼 열람실이라고 해서 문을 탁 닫고 그 안에서 조용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1: 네네.
0: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할 때는 죄다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네. 쉽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어떤 발생되는 백색 소음들도 전혀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커피숍에 왜 대형 테이블에 앉아서 책도 보시고 업무도 보시잖아요.
1: 네.
0: 그런 개념들이에요. 이제는.
1: 네.
0: 그래서 어떤 지역과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고 학교 공간에서의 도서관 공간도 아이들한테는 그곳이 광장이기도 하고
1: 네.
0: 모여서 놀고 친구들하고 만날 수 있는 대화를
1: 네.
0: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휴식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0: 맞습니다.
1: 도서관이랑 친해질 수 있다는
0: 맞습니다.
1: 거잖아요.
0: 네네.
1: 그 광장 얘기하셨는데 북유럽 학교의 중앙광장 또 뭐 마을광장 이런 거 이 공간이 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도 필요하고
0: 네.
1: 학교에도 필요하고.
0: 생각해 보시면
1: 네.
0: 뭐 45분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었든 50분
1: 네네.
0: 수업하고 10분 휴식이었든
1: 네.
0: 그 반복에 7개, 8개 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1: 네.
0: 10분 휴식이라는 거는 화장실을 가고 그 외의 시간, 화장실을 매시간 가진 않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두 번 정도 간다고 치면 두세 번 나머지 10분 시간 동안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디에 가서 물을 할 수 있겠어요?
1: 네.
0: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1: 네.
0: 근데 이제 처음에 학교 리모델링이 막 이루어질 때 여러 디자이너들이 유휴 공간이라고 하죠. 이제 학생들이 좀 없어지니까 공간은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용도가 없을 때 그리고 거기 휴식 공간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 끝에 있어. 그러면 갔다가 오면 10분이 넘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자형 복도나 이런 곳들에도 하다못해 의자나 벤치라도 놓고 책 몇 권이라도 놓고
1: 네.
0: 어찌됐건 그런 곳에서 아이들하고 잠깐이라도 수다를 좀 떨고 아니면 그냥 혼자서 멍 때리는 연습이라도
1: 네.
0: 하면서 그랬을 때 힐링이 되고 충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심지어 건축물 자체가 원형으로
1: 네.
0: 되어 있고 가운데가 완전히 뻥 뚫려 있는 이제 중정 형태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연광이 내려쬐고 이게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1: 네.
0: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복도에서 이동하면서 맞은편에 있는 아이들을 볼 수 있고
1: 네, 네.
0: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의 모습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미지하고 완전히 많이 다른 거를 말씀으로 느끼실 수 있었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일단 햇볕이 쬐니까.
0: 네, 네.
1: 네. 뭐 그렇죠.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0: 한국에도
1: 네.
0: 그 공항 고등학교라고 예전에 이제 김포공항 바로 앞에 있었던 학교가 있어요. 그
1: 네.
0: 박명수 씨가 나온 학교로 유명한데
1: 네.
0: 이 학교가 이제 오래돼서 마곡 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가 이제 2년 전 2023년도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때 건축 대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 아울렛 아시죠?
1: 네.
0: 아울렛 가면 이렇게 뭐 여러 층수로 되어 있지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광장이잖아요.
1: 네, 네.
0: 이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이동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그런 아울렛 같은 데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거죠. 그 이동하면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그 우연한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제3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공항 고등학교를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1: 네네.
0: 깜짝 놀랐을 거예요.
1: 학교가 아이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데 그 꼭 뭐 브레인뿐 아니라 이 하드웨어적인 이 건물의 생김새부터가
0: 네네.
1: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가님

0: 자녀분들은 어떤 학교 다니시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피디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 좀월 기획으로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공간 디자인 산책의 김지호 작가님,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내일은 비연애 인구를 위한 독립 잡지를 발행하는 개간 홀로의 이진송 발행인 모시겠습니다. 오늘 공간은 그냥 배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공간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했는데 누군가는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머무는 곳인 만큼 미래의 교육 공간 좀더 따뜻하고 편안히 숨쉴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했습니다. 전소현의 초원을 뛰노는 아이들처럼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같은데 누군가는 학교에서 자신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긴장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어쨌든 머무는 곳인 만큼 미래의 교육 공간 좀 더 따뜻하고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했습니다. 아, 전소현의 초원을 뛰노는 아이들처럼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0: 임영웅의 풍류가 좋다.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다는 말이 있지만 그렇다고 쓴맛 나는 모든 게 다 약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약이야말로 각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맞춤 처방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에겐 좋은 약이 다른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간혹 누군가에게 하는 쓴소리, 그 사람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약이 되라고 할 말일지라도 상대가 그 말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면 결국 약이 독이 되는 거겠죠. 물론 약이 되는 쓴소리가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 약이 독이 되면 안 되니까요. 쓴소리 처방전엔 반드시 상대의 마음을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헤아리는 진단이 먼저일 겁니다. 5월 16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박초월의 소리 판소리 수군가 중 약성가로 출발합니다.
1: 은컨대 도사는 나음약을 보아 황황한 나의병세 특효지약을 자서 일러주옵소서. 왕의 발을 내어주니 도사가 안점에 거를 볼지 심소장은 와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이요 신방광 수요 비난 도라 간맥이 대과하여 목국도가 야저지 비우가 상하옵고 담소잉이 시모니 신경이 미약하고 폐대쟁이 왕성하니 간단경자지니라 방소일러쯔대 비내일신계조주 깨워담은 내일신계 폐변이라 심정지 만병이 시가고 심동지 만병이 생각하며 심경과 상황하면 무슨 병이 아니랄까 오르칠 때이고 바구니 포중탕을 얍수치오 숙지왕 주초 닫던지요 산사육 젊은도 세시는 것도 육정탱 서행수가 각한동 감추칠뿐 수일성 전반으로 이십이 어찌 없으든 호무동기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가 백출탕을 잡수시오 백출을 주하여 서두니요 사인을 추가해 두더니요 백봉역에서 양금이자 회양당귀천궁 각한목통 각한동 감초칠뿐 수일성전반제종 사 호무동이라 실롱지 백추약을 가까이 지르다 쓰라다는 치료 먼저 죽어야 되니 약을 한테 모일 적에 인삼은 비가 먹니 대본기하고 지가 생기는 조용예이로다 백출 가문어지 은비가 아니하고 지하치 서보고 김치담비라 감추는 가문어지 굳이 온중하고 생기사과로다 침부르다 다릴지 천지지 상인이면 갑인 갑술지 담경유유를 주고 의릴유시의 대장경사약을 주고 영구를 주어보자 일신맥이조의 삼맥관사 이부육공단 지루의 팔레관구여

제 반문 과자 맹을 부르유대 호염이 없으니 시비경 주어보자 심장전 저전돌구미 거월상원 주원왕원 신골달 골주놀류 정태근

0: 박초월의 소리, 판소리 수군가중 약성가 함께 들으면서 5월 16일 토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풍류 여러분 지난주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며칠 전부터 5월인데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더라고요. 한낮에 30도가 넘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보내주신 청취자님 여러분들 사연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삼승 할부지님, 네. 김용우 진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학방송 애청자 삼승 할부지입니다. 오늘부터 풍류가 좋다 애청자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조속으로 바람이 많이 부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흥과 놀부 연기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희배님, 안녕하세요. 문 열려 들어왔습니다. 어버이날 즐겁게 보내셨나요? 저는 잘 놀고 왔습니다요. 네, 그렇군요. 우리 영호님 공연은 안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제가 근무하는 광주시립창극단에서는요. 6월 26일 금요일이에요. 국악의 날 특별 기획 공연으로요. 창무극 희경루 방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옛 그림인 희경루 방해도에 그려져 있던 광주 희경룬의 가무악을요. 그림에서 드러내서 우리 창극으로 새롭게 만들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애정으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세심한 좋은 풍류, 편안한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구학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탭 클릭하시고 풍류가 좋다 페이지 찾아오시면 다시 듣기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우리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아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아오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갱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풍요 사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노은아의 해금, 한범수류 해금산조인데요. 해금이란 악기는 우리나라 둘밖에 없는 차련 악기입니다. 즉, 활을 비벼서 내는 그 두 가지 악기 중 하나인데요. 그 두 가지 악기는 아쟁과 해금이에요. 해금은요, 세로로 세워놓고 활대를 좌우로 현을 마찰시켜서 내는 그런 악기이죠. 중국 어루와 비슷하긴 하지만은요, 조율이나 연주법, 음색은 명확히 달라요. 오늘은 전통 기악 독주곡인 산조곡을 한번 만나보시는 시간 갖겠는데요. 한범수라는 명인이 가락을 구성한 해금산조입니다. 오늘은 27분의 여유로운 호흡으로 감상하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아 지난주에 댕겨오신 놀량 사거리 공연은 좀 어떠셨습니까? 아 재미지셨으면 지가 앞으로도 서더스리 공연에 자주 모시고 갈라 그러는디요. 그냥 들을 만하더만 뭐. 아 그래도 재미로 치면 역시 판소리만한 게 없더라. 아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서도 그냥 울렸다가 그냥 웃겼다가 하는디, 아 그 손소리패들은 여러 명이 나와도 그냥 서서 노래만 부르잖아. 이야기가 없더만. 아따 우리 형님 취향이 그냥 서사가 있는 소리였어라. 아이

0: 그러면은 아 서도 소리 중엔 그 거시기 뭐 배배기 굿이라는 것인데디 아 딱 형님 취향을 그냥 딱 저격해 볼 것인디.
1: 뭐셔?
0: 배배기 굿? 아 딱 그것도 멋있디. 배배 꼬여 있냐? 아이고 참. 야야야 오늘도 그거 거시기 풍요 사전 한번 갖고 와봐라.
2: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치셨습니다. 배뱅이 굿은 서도 지역에서 발생한 시련을 당하고 죽게 되니 그녀의 혼을 달래는 굿이 열리는데요. 이 굿판에서 평양 사는 건달이 배뱅이의 혼이 빙의한 척 속임수를 써서 최정승의 가산을 탕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긴 이야기가 소리꾼의 재담과 대사와 몸짓과 같은 연극적 요소와 서도의 민요, 잡가, 무가 등이 삽입되고 새롭게 구성된 소리까지 더해져서 극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남도의 판소리가 그렇듯 배뱅이 굿에는 서도 지방의 토착어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서도 음악도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날 서울장 안에 이정승, 김정승, 최정승, 삼정승, 삼부인이 아 재산은 많으나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명산대차를 찾아가 불공이라도 많이 들여가지고 아들, 딸 낳아보겠다고 삼부인 삼정승이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큰 절로 찾아가서 매일같이 산부인 삼정승이 아들 딸 많이 낳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또 정성을 들였더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 달부터 산부인 뱃속에 뭐 하나씩 생겼던가 봐요.

사흘적에 삼 부인의 배가 남산만해졌구나. 이렇게 새 집에서 집집마다 하나씩 낳기는 낳았는데 그해 신수가 좋던지 한 집은 딸을 낳고 또 한 집은 여자아이를 낳고 또 한 집은 계집아이를 낳았어요. 이름을 짓는데 어떻게 짓는 거 하니 태몽 꿈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갑자기 하늘이 쩍 하고 갈라지더니 달 세 개가 떨어지길래 코 달 세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새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김정승의 부인께서는 달 네 개가 떨어지길래 코 달 네 개를 요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네월래라고 이름을 짓고 가운데 집 배뱅이는 이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가운데 집 최정승의 부인께서

앞에만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머리 달비 한 쌍을 주길래 그 달비 한 쌍을 요 치마폭에 받아가지고 베베베베 틀어 넣는 꿈을 꾸었다 해서 베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 녀석들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한바탕 둥둥 타령으로 놀아보죠.

이렇게 기른 것이 물주 노이자라든 무럭무럭 자라서 앞집 세월래 뒷집 내월래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데 이 가운데 집 배뱅이만 늦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시집을 가려고 남의 가중에 약혼을 해놓고 예장 혼수 비단값 많이 받아가지고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때마침 저 금강산절에 어여쁘게 생긴 상좌중이 시주를 나온다는 것이 그만 이 배뱅이네 집 문 앞에 와가지고 연부를 하게 됐습니다. 소승문안 들었소이다.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1: 김유리 왜 여러분의 소리로 배뱅이 굿중 배뱅이 탄생, 배뱅이와 상자 중 만나는 대목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언젠가 김용호의 풍류 한 곡으로도 배뱅이 굿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풍류어 사전에서 다시 한번 배뱅이 굿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서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적어서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PD의 김경아 염양춘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이배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준화의 노래 여계평롱 북두칠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겠죠? 꼭 정답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주세요. 소소히 알아가는 행복함, 이것 또한 풍류가 좋다의 매력이 아닐까요? 네, 잠시 지난주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님들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회신곡! 그리고 그리고 느낌표 많이 붙여주셨는데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정답 회신곡 중 부모님 은혜군요. 회신곡 들으면 할머니도 생각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생각나요. 남자분이 부르는 곡도 있군요. 부모님 은혜를 어찌 다갚으리요. 부모님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영미님, 부모 은중경 불효자는입니다. 보내주셨고요. 이희배님, 회신곡도 다양하네요. 언제 들어도 회신곡은 정말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오늘도 감사 인사드리고요. 쉽고 편하고 즐겁게 알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풍류 음악 많이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려요. 오늘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잠시 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 알려드릴게요. 선정되신 분은 꼭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꼭 보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동악회의 연주 별곡 정상지곡입니다. 별곡은 영산의 상을 현악으로 연주한 곡인데요. 느리고 유장한 가락 없이 처음부터 중용의 속도 도두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본래 풍류가 지닌 만중삭, 즉 완만하게 시작해서 고조되어가는 음악적 흐름과 대비되는 아주 이채롭고 흥미로운 곡이죠. 아정한 기풍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별곡 정상지곡 들으시면서 잠시 후 김용호의 풍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소개해드릴 풍류현장은 부산 수영바다의 삶과 공동체 정신이 오롯이 담겨있는 좌수영 어박놀이입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어부들은 새해가 되면 바다로 나가기 전 굿과 놀이를 벌이며 풍어와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좌수영 어박놀이는 이러한 어촌 공동체의 삶과 노동 그리고 흥이 결합된 전통 연희로 단순한 민속놀이를 넘어 바다 사람들의 세계관과 풍류정신을 담아낸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이의 중심에는 어로 작업 과정 속에서 불리는 노동요가 자리합니다. 그물을 만들고 끌어당기며 부르는 소리는 단순한 작업 구호가 아니라 설의 호흡을 맞추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음악적 장치였습니다. 앞소리와 뒷소리, 맞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노동의 리듬은 곧 음악이 되었고 음악은 다시 하나의 노름판으로 확장됩니다. 바다의 거친 노동 속에서도 흥과 여유를 잃지 않았던 어부들의 삶의 태도가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좌수영 어박놀이는 크게 세 바탕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줄 틀러 줄을 꼬며 그물을 준비할 때 부르는 내왕 소리, 이어 바다에 친 그물을 힘껏 끌어당기며 부르는 사리 소리, 그리고 풍어를 잃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춤과 노래로 흥을 돋우는 칭칭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칭칭 소리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춤이 결합된 풍어 놀이의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올해의 만선을 감사하고 다음해의 풍어를 기원하는 공동체적 의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랫가락은 영남지방에서 널리 불리는 퀴즈나 칭칭난해 계열의 선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반복적이면서 힘있는 장단은 노동의 박동감과 축제의 흥겨움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의 큰 축제를 보는 듯한 인상을 남깁니다. 좌수영 어박놀이의 가장 큰 가치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통 업 협동 조직인 어방의 문화와 운영 체계를 비교적 온전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통 어로 방식인 후리질 업법과 어구, 어로 노동요, 공동체 조직 문화를 함께 재현함으로써 민속학적, 문화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특히 노동요 속에는 단순한 작업의 리듬을 넘어 바다를 대하는 어부들의 삶의 철학과 미의식 그리고 공동체적 연대감이 깊게 스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좌수영 어박놀이 한마당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어촌 민속을 넘어 노동과 놀이가 하나가 되었던 전통 공동체의 풍류정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바다를 향해 함께 노래하고 줄을 당기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삶을 견디게 한 흥과 연대의 힘이 살아있으며 그 울림의 노래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여운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0: 에헤이, 일하나 날 새겠다. 빨리 서둘러라.
1: 아이고 성님, 아 잠도 안 깼는데 아침부터 수산을 떠는겨. 아이고 정말로.
2: 아이고 엄마, 나는 파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
0: 자자, 구레질 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
2: 외로이라.
1: 자, 함 땡겨봅시다.
2: 이 줄 다 땡기고 나면 동전이가 거하게 산단다.
0: 그래, 내가 이 줄 다 땡기고 나면 거하게 앉아 산구만.
2: 아줌마들 한번 땡기 봅시다. 아이씨고!

국립 부산국악원 기악단의 공연 실황으로 좌수형 어박놀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아쉽지만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또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거문고의 이재하, 신캐동류 거문고 산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친구. 에이! 치.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계절이 참 좋아서 휴일이 되면 들썩들썩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 가득한데요. 고유가 시대를 살아가느라 어디론가 떠나는 일이 부담이 없지는 않아서 갈등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럴 때 와유강산, 누워서 강산을 노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꼭 산수화만이 아니라 우리 음악 속에서 팔도를 유람하는 그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은 일이 될 텐데요. 오늘의 산책길,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을 위한 음악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검은고병창 팔도 유람가입니다. 김영재의 검은고병창입니다.

명인 명창 풍류량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고 1등 세악수 통영갓 방패 철릭 안장 말을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세도 있고 화렵도 있어 아르마리 멋도 있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수백 명 모두 모아 각기 찬합 행찬 장만하여 팔도강산 구경가세. 듣기만 해도 풍성한데요. 가만히 누워서도 이렇게 명인 명창 풍류량들이 맛있는 음식 장만해서 팔도강산 구경가는 풍경 만나보셨습니다. 단가 팔도유람가를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김영재의 검고병창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영재의 명인은 이 곡을 국악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에 스승 신쾌동에게 배우셨다고 합니다. 요즘 계절이 워낙 좋아서 주말에 어디론가 떠나지 않으면 좀 서운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이 팔도 유람가 속 주인공처럼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고 싶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행 다닐 형편 안 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바로 이 곡 감상이 제격이 아닐까 해서 오늘 시원하게 선곡해서 들려드렸습니다. 명인 명창 풍류량들이 여행을 떠났는데요. 말 그대로 전국 팔도 여행이었죠.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구경하고 전라도 지리산의 동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해도 구월산에 옹진수를 구경하고 강원도 금강산에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 삼각산에 임진강 등을 구경했다 하는 내용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갈수 없는 대동강 옹진수 금강산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 라디오로 청취 진수를 구경하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평안도 자문산의 대동강을 구경하고 황해 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 문화, 음악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 이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작 음악도 먼 미래에는 전통 음악이 된다는 뜻에서 마련한 코너인데요. 오늘은 검은고 해금 연주자 겸 작곡가 김영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겸 해금 거문고 연주자 김영재의 음악을 집중적으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해금협주곡 공수바지, 합주곡 2번 풍어,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해금독주곡 견명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해금협주곡 공수바지입니다. 공수바지란 말은 굿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무당으로부터 망자의 넋이 전하는 말을 듣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당이 굿을 주관한 사람이나 그 외에 굿에 참석한 사람에게 공수를 주면 그것을 받는 것을 공수바지라고 합니다. 무당이 망자의 말을 듣고 대신 전해주는 것이라서 공수바지는 굿의 절차에서 보면 절정 부분에 해당하고요. 이 절차에서 무당은 엑스타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절차라서 이 작품에서도 굿판에서 행해지는 이와 같은 신명을 해금과 관현악을 통해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곡의 주선율은 모두 한강 주변의 굿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데요. 서울 경기 가락이 적절하게 넘나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 무속음악 장단에 맞는 선율 진행이 이루어지고요. 이 선율들의 화려한 국악 관현악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악기의 비중을 높여서 무속음악 특유의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무속음악에서 자주 쓰이는 요령이 색채감을 더해줍니다. 장단은 굿거리 세마치 자진 모리의 짜임새를 취했고요. 이 위에 가락과 화성이 얹혀져서 펼쳐집니다. 관현악법이 단순한 듯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화려하고 흥겨운 정취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해금협주곡 공수바지 듣겠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원일이 지휘하는 전통예술원 한누리예술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지 작곡의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원일이 지휘하는 전통예술원 한누리예술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곡은 원래 1989년에 작곡됐는데요. 제3회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정규연주회 때에 초연된 바 있습니다. 초연 때에는 작곡자 김영재의 해금 연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은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입니다. 풍어, 고기가 많이 잡혀서 어업의 풍년이라 할 수 있는 말과 비교가 되겠죠. 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바다에서 생업을 꾸려나가는 어부들의 삶을 생각하며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이 원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곡자는 바다와 관련된 음악을 쓴 거고요. 바다 하면 바다가 삶의 현장인 어부가 먼저 떠오르고 바닷가에서 어망을 고르며 작업하는 어부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음악을 썼다고 합니다. 풍어의 풍성함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곡자는 꽹과리, 북, 장구와 같은 타악기의 비중과 역할을 중요하게 선택했습니다. 또 중간중간 뱃노래와 같은 분위기의 선율도 더했습니다. 이 어망을 고르는 어부의 마음은 이내 만선을 꿈꾸는 마음으로 이어질 텐데요. 곡 전체를 통해 풍성한 음향, 흥겨운 분위기, 역동적인 표현이 그와 같은 희망을 노래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전체에는 악장 구분 없이 단악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타악기로는 꽹과리, 장구, 북, 징, 발화와 같은 악기를 썼고요. 피리, 대금, 당적, 해금, 가야금, 검은고, 아쟁 등의 악기 편성이고요. 장단도 자진타령, 동살풀이, 자진몰이 등이 주로 쓰였습니다.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 듣겠습니다.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명과 흥이 넘치는 분위기였는데요. 만선을 이룬 기쁨을 노래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음악이었습니다. 김영재 작곡 합주곡 2번 풍어 들으셨는데요. 배양현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94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10주년을 맞아 위촉됐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김영재 작곡의 17현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작곡자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황토길을 다니면서 이런 황토길을 음악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펼쳐질까 상상하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자는 황토길을 보면서 어머니의 품과도 같이 푸근하고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라 했는데요. 작곡자만의 그 느낌이 해금과 가야금의 대화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느린 중무리 장단의 서정적인 분위기로 곡이 시작되는데요. 이 장단은 이내 빨라져서 마치 빠른 춤곡과도 같은 단무리 장단으로 펼쳐지다가 세마치 장단의 자유롭고 편안한 선율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차분하게 중무리 장단으로 곡을 여미게 됩니다. 주요 선율은 해금을 통해 펼쳐지고요. 가야금은 주요 선율을 따르기도 하고 분산화음으로 화성감을 더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5악장 구성인데요. 제1악장은 느린 중모리, 제2악장 단모리, 제3악장 세마치 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3악장 중간에는 17연 가야금의 솔로가 무장단으로 연주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야금의 다양한 주법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제4악장은 해금 솔로로 시작이 되고요. 5악장은 느린 중모리로 마무리됩니다. 해금과 가야금의 멋스런 대화가 이루어지는 음악, 김영재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듣겠습니다. 성애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지 작곡의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들으셨는데요. 성혜순의 가야금, 변종혁의 해금, 김동현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7연 가야금은 가야금 연주자 황병주가 고안해서 만든 악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황병주의 호를 따서 일파금이란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3년에 작곡 초연된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재 작곡의 견명곡입니다. 개견자와 울명자를 써서 견명곡이라 했는데요. 작곡자 김영재가 동물을 소재로 작곡한 시리즈의 하나입니다. 활과 개방현을 사용해서 어린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담고자 한 일종의 묘사음악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어린 강아지가 캉캉 짖기도 하는 귀여운 모습, 때론 해학적인 모습과 그 소리를 다양하게 담고자 해서 해금의 여러 주법을 응용했는데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모습을 위해서 장단 또한 단모리, 자진모리, 또 카덴자도 포함시켜 놨고요. 단모리, 느린 타령 등 주로 빠른 속도의 장단들로 구성했고요.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됐으면 좋겠다 하는 작곡자의 요구가 있는 곡이기도 합니다. 연주자들 또한 이 곡을 만나면 바로 그와 같은 점을 생각하면서 보다 재미있고 익살맞게 연주하기 위한 노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장구 반주의 경우에도 음정을 높게 맞추고 있고요. 장구채도 보다 밝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얇게 깎은 것을 사용해서 해금술의 밝은 소리와 잘 어울리도록 반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작곡 해금 독주곡 견명곡 듣겠습니다. 한갑수의 해금 김영재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영재 작곡의 해금 독주곡 견명곡 들으셨는데요. 한갑수의 해금 김영재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작곡자 김영재가 닭을 소재로 해서 만든 개명곡과 짝을 이루고 있는데요. 동물을 소재로 작곡된 시리즈 음악의 하나였습니다. 곡을 들으면서 강아지의 앙증맞은 모습이 계속 떠올랐는데요. 작곡자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작곡자 김영재, 이분은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해금 교수로 정년을 하셨는데요. 지영희에게 해금을, 또 신쾌동에게 검은고를 배워서 일가를 이루셨습니다. 작곡을 전공하기도 해서 작곡가로서도 두루 활동을 펼치고 계신데요. 오늘 김영재 작곡의 음악, 해금 협주곡 공수바지, 합주곡 2번 풍어, 17연 가야금과 해금을 위한 황토길, 해금 독주곡 견명곡, 이렇게 네 곡의 음악 감상하셨습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만든 새로운 창작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이런 곳들이 먼 미래에는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지영희류 해금산조 골랐습니다. 지영희는 스승 지용구에 의해 완성된 해금산조와 김덕진의 해금신화유가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해금산조의 골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해금산조가 한층 진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산조에는 특별히 경기 신화유가락이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청과 조의 변화가 다양해서 역동적입니다. 장단 구성도 여타 산조와는 달리 중중머리와 자진머리 사이에 굳거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매력적입니다.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굳거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지영이류 해금산조 듣겠는데요. 김준희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영이류 해금산조 감상하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준희의 해금연주였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긴 신화위 합주 들려드립니다. 이종대의 피리,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길의 검은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징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긴 시나위 합주 들으셨는데요. 이종대의 피리, 홍옥미의 해금, 박환영의 대금, 박대성의 아쟁, 김무기를 거문고, 김청만의 장구, 신문범의 진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나위라는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즉흥성입니다. 연주자들이 자신이 가진 예술성을 즉흥적인 감흥으로 일정한 조와 장단을 정해놓고 자신의 음악을 다른 음악과 타협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음악이 바로 시나위입니다. 시나위의 가장 좋은 연주 상태가 되려면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조화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즉흥성과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나위인데요. 오늘 연주한 이 연주자들 간의 조화 또한 상당히 풍성한 그런 화합을 이루는 연주가 아니었나 합니다. 이 시나위 합주는 사실은 요즘에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는데요. 연주자 간의 서로 간의 예술성과 그런 즉흥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시나위 들으면서 조화라는 화두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음악이 아닌 여럿이 함께 음악을 만들어 나갈 때 각자가 맡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요. 나 자신만의 선율을 주장하거나 어느 한둘이 편당하거나 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고르게 제대로 감당하면서 때로는 독립적으로 때로는 협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조화가 음악적으로도 훌륭한 화합을 이룬다 하는 생각 다시금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가족모임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0: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난 이래 난 이래래 나는 안시로 이로 나의 난 이래

이래 나 이래 내로니 누나.

노난한 시로 지렌 띠시네 나니노

이러니 너니로 나네로 내니래 난시로 난이래 난 내니래 난시로

시래니래 나니 나니래 이래 나니네 나네로 나니 로 나로 나네로 나 띠시래 나네이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나 내노

이네로나

이노나 나네 나시노 네라 나네 나노

신은

나니네네로나 나니네네로나 나니네.

시래 띠 시래 나 시로 나 니래 노나 띠 나 니띠 시래 띠 시래 니 시래 노나 띠 래 노나 니로 나 니라

하나 나노디라 띠디 히레디 히레니 히레노나 띠디.

나시로 니로는 니레네 나니노나 나니니레네 노나 너네나 나니네네 나 나니로 나니테 나니테네 나 디시테레 히테라 나니네네 나 나니로 나니레라 네나 나나이라 노노 나나니레 네 나니나

이나 내나니네 이나 나나니네 이나 나네이네 너나니데네 이노 나

노래 노이로나 해라 나해란시로 나해란시로 나해란시로니 노니래

나니 이로나 해이에나 내내 이래나 나시로 난 이래 내 이래나 해나시로

시로 예나. 나네 네니나네라네 나노나 노나니나니나 메이나네이나 노나니테나네 네네 노나노나 노나나 노나니테네노 제나니나니나니니나네네나니노나 아히네이노네히니 나나니네나노네예나시로 나나 도나나 이런 언니네 네이 나나 도나 이런 안시로니 나나 이네 나로나 네네 노나노네 노나나 도나니 되네노 네나니 나니 나니 네 나나니 네 나시로 나네.

난 싫어 난 내니 해라 내라 노노 나라.

너는 어찌 단만 밝히면 하초밭새로 목타기는 중단이도 왔다 갔다 하느냐? 춘향보 상단이는 걷는 방으로 들어가고, 춘향과 도련님은 숫사람이요. 춘향 모두 모르기에 첫날 밤에 되어 노니 사랑과 할 수도 없고, 도련님 급한 마음에 우선 다짜고짜가 으뜸이었다. 춘향 옆으로 들어가면, 예, 춘향아, 이리 오너라. 밤이 깊어간다, 잠을 자자. 이만큼 된 길을 아직 혼별 놓쳐 자고 이러느냐. 춘향이 북거동 아니고 나흔히 도련진 급한 마구 뭉글뭉글적. 그런가 한파른 두로 춘향머리를 만지면 또 한파른 두로 춘향의 목을 애구로 쳐다쓰가느니 춘향기 속으로 웃으면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사또님 말씀은 어쩌려고 이러시오? 야예 염려 마라. 사또님은 우리 연세이 날보담도 더 하셨단다. 춘향이로 항구상항 복무다 백경 평풍에 걸떨이고 도련님도 옷을 벗고 꽃끼고 누웠으니 종을 곧장 가슬 부린다. 춘향과 도련님은 뜬 눈으로 나를 세고 동방이

넌저시 하는 말이 날이 기우 밝았구나. 춘향이 방에서 이 말을 듣던지 고전인가이던다. 옷을 짓고 나오더니 서로 손길을 마주잡고 차만 놓지 못하고 도련님 이두말삼 예 우리 이러고 있다가 남에게 우세하기 쉽겠다. 오늘 밤에 일찍이 오마 재삼 부탁하고 책실로 돌아와 사는 듯이 누워있고 춘향도

이겨 춘향 방문 가만히 열고 찾는 얼굴을 바라보니 빵이나 야이었던 하고 새로 핀 꽃봉이가 벚찬바람 분듯하면 이번 곳이 잔사리구요. 가는 물결이 지금 바람 분듯같이 꼬구장꼬구장 전일가다르니라. 춘향무 분이 나서 밖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상단이를 머리채를 잡아주고 내 인연아 바른대로 말해야래요. 만일 분사로 허거지면 죽고 남지 못하리라. 간밤에 아기씨가 무슨 일을 저질렀지 너는 모를 리가 없을 테니 바른대로 하려네요. 호령을 하니 상당히 겁을 내어 만화님 푸남을 참으시고 이 말씀을 들으세요. 간밤에 아기씨와 저와 바느질을 하노라니 책방 도련님이 나오셔서 아기씨와 말씀하시게 저는 지방으로 왔사오니 그 뒷일은 어찌 된지 모르겠어요. 춘향목 깜짝 놀래요. 아이고 이런 당하였구나 안녀나. 그 도련님이 우연히 오셨을까? 네가 중간에서 소개했지. 상당히 겁을 내요. 아기씨와 제 허물이 아니오라. 만화님 허물로 이렇게 되었지요. 아이고 인연들이 이른다 저희가 저질고 허물은 모두 내게 다 둘러지는구나. 어째서 내 허물이란 말이냐. 당초에 아기씨는 큰이 뒤로 갈 생각도 있지 않는데 만화님이 가라고 시켜보내요. 토련님과 눈이 마주 마음도 줘 부지중 하나는 남중분장 거사요. 또 한다는 여중문중 예절이라 제사제녀가 눈이 마주 이리 되었으니 하나님

그냥 뭐 들어보니 그 일 그럴듯하야 이년아 시끄럽다. 아기신가 무엇인가 이래 깨어오느라 어떻게 된 사실이나 들어보자. 상단이 들어가 춘향을 깨우니 춘향이 깜짝 놀래여 일어나거나 마나님 노하신 말을 다 하니 춘향이 겁을 내어 모친 앞

아버지는 일찍이요 돌아가시고 일가친 척 바위 없이 내 혼자

평상 뭐 울다가 탕치는 말이 에라에라 시끄럽다. 울었을 때 없고 한탄하여도 소용없고 소흥정이라 물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같잖아. 이걸 사또 찾으라. 아니 좋기사 좋다. 도련님은 나도 모르게 와서 오직이나 시장하였겠느냐. 오늘 밤에 일찍이 오시라고 기별로 왕복이나 하여라. 상단아, 아기씨가 간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속이 오직이나 쓰리겠느냐. 양 두 것만 사다가 꼬아드리라. 일본 신명을 내어 음식을 장만하고 해지기를 기다리는데 춘향보다 더 기다리겠다. 그때야 도련님은 그날 밤에 다시 오마는 약속이 깊어난지라 해짐으로 퇴령 후에 춘향집을 나오는데 그때야 춘향보는 도련님을 기다리느라고 대문 밖에 서 있거나 도련님 나오시다 춘향모 서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여 먼 데서 두루 할지 춘향이 벌써 그 물색을 알고 상단이를 뒤 연문으로 내어 보냈지. 도련님께 손을 쳐 춘향 방으로 들어올지 춘향모 벌써 알고 안으로 들어가 춘향 방문 비그시 열고 도련님께 수인사를 하되 기중하신 도련님이 이 누지에 나오시기 하상견지 마이뇨. 도련님이 대답하되 백면 상년이요 가슴 원제로시 두 말 없이 나가더니 잡술상을 차려난대. 가진형 거자반의 금산학기 유리적 해전하전 두학덕 가진백 육탄조랑 백옥종자 석탄탐 그 앞에 들여놓고 전육전 양전이며 양제도 자돌백이 불력같이 엮이점 보기 좋게 적어놓고 생유성률 은행대 조부산 참배 임실준지 호도백접 젖들이고 전입공파 양간육계 전북의 해삼이면 계좌처제 때리고 천봉명의 강릉조 개당조 가득고 앵무잔 호백단 지정울기 찾아놓고 가만 가만히 들등와 도련님 앞에 들여놓고 불씨로 차리노라 잡술 것은 없으나 마 이술이 경사술이니 우리 둘이 한 장씩 먹읍시다. 도련님이 이런 말씀 추죽객반이라 하였으니 이술은 장모가 먼저 잡수 2-3배씩 나눈 후에 사례하는 춘향모 대강말로 허락하고 자리 보존하여 춘향주 걷는 방으로 건너가겠다.

도련님과 춘향은 올패화용 그림같이 둘이 서로 마주앉아 쌍긋쌍긋 웃어가면 하룻밤을 지냈으니 허물도 적고 춘향 모두 아는지라 사랑가가 되었구나. 사랑! 사랑!

흰지옥 달밝은 밤 무산 전북와의 사랑 목남무변 수여천은 상해같이 깊은 사랑 권당구 삼생연분 너한다와 만년 사랑 흥무롭다 부부사랑 이연분이사다니 피할 때가 천이 없다 생전사랑이 이를 인뱀 사후 그야 기없이 일소야 나 죽으면 나 못 살고 내가 먼저 죽을래 네가 부대 못 살아라 나는 죽어야 될 것이었다

한알근 한알 저 나가딜다 양산아남 일나네 아주 자자 몸에 대야 지금 이내다가 아주 자자를 다 붙이면 좋을 곧자로 만나거든 나인 줄을 알아다오 나 그게 되게 싫소 그 뒤면 또 될 것 있다

원더워 듣기에는 대사당 춘향 등 이도

나 아무것도 되기 싫소. 예, 그게 웬 말이냐? 우리가 살아서 근원이 하도 치중하기에 죽어서도 만나자는 말이나 마단 말이 웬 말이냐? 정에는 그렇소만은 살아서 밑으로 숨기기도 원통한데 죽어서 날들어만 밑으로 가라니

감이 어서 나실소. 예, 그러면 우로 삼기기 점지하여 주마.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이루다 내 사랑 이루다 둥둥둥 내 사랑 너 죽어도 될 거 있다 너는 죽어서 매우짝 뛰고 나는 죽어 매밀짝 태양 사람 손이 흘러놓으면

나 그것도 하기 싫소. 아, 예. 우르 갔어도 마단 말이냐? 우르는 갔어도 가운데 구멍 하나 주인 삼아 따라다니는 꼴 보기 싫어. 안 들라요. 그는 네 팔자라 하는 수 없다. 그만두고 우리 좀 얻고 놀자. 토련님은 험한 소리도 다 하시오. 얻고 놀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노는데 두

사람 사기라고 음육각의 사랑 사랑에는 주일배라 도움 주각의 사랑에

사장. 춘향을 내려놓고 아. 예, 사랑도 품앗이라. 내가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야지. 아. 도련님을 내가 누구 어찌 업어요? 아. 내가 업듯이 하란 말이 아니라 네 양 어깨 위에 내 두 팔만 들여얹고 너 다니는 대로 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이 좋겠느냐? 춘향이가 도련님을 한테 못 견디어 부끄럼을 참고 선자리에 꼭 서서 도련님을 얻고 노는데 내 서방이라고는 못하고 서자만 가지고 놀겄다. 둥둥둥 내서 둥둥 내서 도련님을 얻고 보니 가글 술등을 허부도 팔도 방백을 거부도 육판사를 거부도 삼정승을 거부도 포국대신을 거부도 남병사도 백골담 동담풍글 비변의 등명선생을 거부도 더울 호자로 노일지 부용모란 해당아 타바봉열이 죽으로

내려보가던 내 사랑 저리 보가던 내 사랑 내가 강이지 내 낭문 어머님이 그제야 좋아라고 대답을 백분 천번 하는데 오야 오야 오야 오야 둥둥 내 사랑

정은 점점 깊어가고 허물은 없어져. 도련님의 춘향 보고 싶은 생각으로 밤낮 없이 춘향집에 가서 살고 싶으되 음부영 시하라. 낮에 책방에서 글 읽고 밤으로만 찾아가 나집 못 본 결로 오색 당시 거북 매담 풍을 화다 핀지 왕복을 어찌 하든지 책방에 방자가 있을 저들이 없고 춘향집 머심이 되었겄다. 그때 사뚜께서는 현치하사 동부성지에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오라는 영이 났겄다. 도련님을 불러 세우고 이첨저첨 꾸지름이 나는데 너는 요사이 의대를 그렇게 다니간데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 나고 집안에 경사가 있어도 모르느냐? 나는 왕명에 유의해서 내 집으로 올라오라는 분부가 계셔 올라가게 되었으니 너는 수일 후에 내 행 모시고 요요 배양하여 먼저 올라가거라. 나는 여기 중계 닦고 영문에 다녀 올라가겠다. 토련님이 이 말을 들으니 집안으로 온 경사로 돼 춘향이 이별할 일을 생각하니 정신이 와득하고 두 눈에서 눈물이 빙빙 돌아 사또 앞에 눈물을 떨어지게 되는구나. 눈물 눈을 깜짝이면 눈물이 떨어지는 거로 사또 앞에 눈물을 안이 떨어주려고 안이 깜짝이고 눈만 번이 뜨고 있으나 안이 깜짝을 수 있느냐. 한번 깜짝으려 놓으니 눈물이 장판방에 우두둑 하고 떨어지니 사또 깜짝 놀래. 너 이 자식 어찌 우느냐? 어찌 울어? 말해라. 토련님이 급길에 대답하되 이런 경사를 종종 당하오니 서하신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울어요. 사또 들으시고 철 모르는 자식이나 집안에 경사 있어도 돌아가신 조부 생각해서 우는 것이 하도 심통하여 오냐. 내 새끼야, 네 마음이 그럴진데 내 마음은 오죽하겠느냐. 도련님을 불러나와 내하에 들어오니 내하가 다 길거하여 극락시기가 되었는데 도련님은 말이 없이 각종의 돌부처가 되었구나. 왠가 생각 두루한다. 점잖아진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눈물이가 없지만 긴 일을 생각하니 한명왕은 양구영웅이나 양구비별대우러 있고 학문대원 전내야 장사로에 우매진 예배를 얻었으니 날 같은 소장분야 이 올 수 있겠느냐. 춘향기

울면 나무 살고 나도 못 보면 저도 엉망 죽을 테니.

맞자라 끌어다가 눈물 흔적을 씻어주면 속얼음은 말말라니 그속이 울속이요 말속이요 답답하니 말 좀 호. 네가 하물으니 말이지 사두께서 동부 성지 당상하여 내 지구로 올라가신단다. 이들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춘향이 반기 듣고 아이고 그러면 태기는 경사나 쓰구려. 도련님 허슬 도리에 춤추기는 옳거니와 아 백문전은 이런 경사다 하면 한바탕성 우는 전례가 있어. 남한 땅 백성들은 명관을 일사오니 원통타 하려니와 대개로는 경사원대.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어? 아무리 거여도 후에 둘 수밖에는 없다. 춘향이가 이별 말을 듣더니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허여지면 도련님, 도련님은 먼저 가시면 나는 노모와 같이 걸어갈 수는 없고 가산 등물 방매해야 같이 노모와 올라갈 가겠소. 건장 한두 배쪽은 밤낮없이 올라갔소. 남대 문밭을 패거리 600컨대 진정하고 도련님께서 세컨 도련님은 자기 당우 가만 가만히 나오셨소. 우리 둘이 만나 보연 후어 날 다니고 집성하여 일갓대 협실이나 다한증한 추가 은하 내가 저를 걸려놓고 터전이

집발은 춘향이가 도련님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뉘우쳐 도련님 뒤로 서서

내년 걸 공부 심성하야 이가 떼게 장가들어 빗살진 높이 가야 이 방출입을 다니실지 날과 그 다니시면 살이 섞고 피가

좋지 좋지만은 너를 어디 숨겨두고 남모에게 왕래할지 하나 갈고 둘이 알아. 아! 지절 밭이 어디면 고입쟁이들이 말랐고 생애원 새는 소금주나 파금니를 녹으면 내 아무리 양반인들 내게 집이 그리 말라. 누구를 붙들고 말을 하면 오입장이 서굴법은 새로 구실 드는 기세 서방 한번 때우심 뛰기도 식권이와 나단 말은 보다는 법이 그런 말도 하지 마라. 춘향이 이 말을 듣더니 그러면 입을 차렸나.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뭐 리뷰를 보고 평점을 또 보게 되고요. 뭐 주차장을 확인하고 메뉴를 훑어보고 사진이 잘 나오는 사진 하플 명당자리까지 알아둡니다. 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실패는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돌아보면 기억에 오래 남는 건 꼭 계획대로 흘러간 여행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길을 잘못 들었는데 생각지 못한 아름다운 골목길을 만났던 일, 또 장소 검색이 되지 않아서 지나가는 분께 맛집이 어디냐고 길을 물었더니 원래 검색하려던 그곳보다 그 옆집이 더 맛있어요 라는 진짜 현지인 정보를 듣게 된 일까지 의외의 순간들이 여행의 진짜 장면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가끔은 목적지가 없어서 사람들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요일만큼은요, 느슨한 발걸음을 따라서 마음이 닿는 쪽으로 향해보는 것 어떨까 싶네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봉장취 자진몰이 준비했습니다. 대금의 김희권, 가야금의 이어진, 장구의 안성일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봉장취 자진몰이었습니다. 대금의 김희권, 가야금의 이여진, 장구의 안성일이었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평일에는 다들 바쁘죠. 몇 시까지 예약했고 몇 시까지 만나야 하고 하루가 참 빡빡하게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딴 길로 셀 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경로와 소요 시간을 계산하면서 정확하게 움직이려고 하죠. 덕분에 참 편하긴 편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꼭 목적지가 정확히 있어야지만 길을 나서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같은 계절에는요, 그냥 어디론가 슬쩍 떠나보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내 마음이 내키는 쪽으로 가다가 마음에 드는 길이 보이면요, 그쪽으로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풍경 좋은 곳이 나오면 잠깐 멈춰서서 구경을 하는 거죠. 길을 조금 헤매는 것도 뭐 뜻밖의 웃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계획이 비어 있어야만 내 마음을 채울 일도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먼 것이 아니어도 좋잖아요. 해야 할 일들은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동네 밖 작은 길도 좋고 또 하천을 따라 난 자전거 길도 좋습니다. 오늘은 목적지 찍지 말고요, 좀 느슨하게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선 풍경 소리를 통해서 문화 소식들 전해드릴 거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 정보 있죠?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시간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로 함께 가시죠.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 일부 음악에 머물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 한 곡에 조금 더 오래 머물러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묘제례악을 만나봅니다. 이 종묘제례악은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사당 종묘에서 제향을 올릴 때 연주하던 음악인데요. 예악사상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음악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종묘제례에 악과 당악이 함께 사용되며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세종 17년 1435년에 만들어진 회례 악무 보태평과 정대업이 세조 9년인 1464년부터 종묘 제향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태평은 왕의 문덕을 기리는 음악이고 정대업은 나라를 지켜낸 무공과 기상을 찬미하는 음악입니다. 보태평에는 희문, 김영, 귀인, 현가, 침령, 융화, 현미, 용광, 정명, 중광, 대유, 역성 이렇게 11곡이 담겨 있고요. 정대업에는 소무, 독경, 탁정, 선위, 신정, 분웅, 순응, 총유, 정세, 혁정, 영관이 전해집니다. 보태평은 장중하고 밝은 기운을, 또 정대업은

깊고 엄숙한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묘 제례악에는 일무라는 춤이 함께 하는데요. 보태평에는 문덕을 상징하는 문무가, 정대업에는 무공을 상징하는 무무가 함께하며 질서와 절제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편정과 편경 같은 악기를 중심으로 대금과 필이,

화려한 기교보다는 엄숙함과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 종묘 제례악은 1964년 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2001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정신과 예를 음악으로 지켜온 종묘 제례악.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보태평과 정대업의 장중한 울림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주에는 국립국악원 정악단입니다. 45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1987년 4월에 녹음된 자료로 종묘 제례악 가운데 보태평과 정대업을 함께 감상해 봤습니다. 오늘 연주에는요, 집박의 김성진,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였습니다. 한음 한음에 담긴 예와 질서의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마음에도 잔잔한 여운으로 남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일요일 길고 깊은 호흡으로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제 솔바람 물소리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와 함께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까지 만나보시죠.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가족 모임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는 낮 기온이 오르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음식을 조리하거나 먹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고 육류와 생선, 채소는 조리 시 각각 도마와 칼을 구분해 사용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김밥이나 도시락처럼 장시간 보관된 음식을 조심하고 음식을 나눌 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 위생 도구를 사용해 주세요. 특히 차량에 음식을 오래 두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박스 등을 활용해 신선하게 보관해 주세요. 또 개봉한 음료나 물은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마시고 남은 음식을 다시 먹을 땐 충분히 데워서 섭취합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이야기를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요즘 클래식과 국악계를 함께 오가며 가장 바쁜 젊은 작곡가를 꼽자면 바로 20살 대학생인 이 하늘이 씨 이야기를 빼놓기가 어렵습니다. 이 하늘이는요, 아직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벌써 공연장과 음악계에서는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곡가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하늘이는 지난해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로 선정됐고요. 오는 5월 29일에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열리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 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 무대에서 또 새로운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국악관현악을 조금 더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자리인데요. 국악기와 서양 음악 형식이 만나 어떤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낼지 벌써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요,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무대에서 조금 독특한 음악극도 선보인다고 합니다. 제목이 참 인상적인데요. 그렇게 바람이 불었고 나는 두 형을 먹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른 상상으로 비틀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하늘이 씨가 나이에 비해 참 차분하고 꾸준하다는 점입니다. 떠오르는 악상을 평소에도 메모해 두고요. 작은 작품들을 차곡차곡 이어가며 더 큰 작품을 키워간다고 하는데 음악을 대하는 성실함이 지금의 바쁜 행보를 만든 셈인 것 같습니다. 그가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무대를 보여줄지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저 하늘 너머에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계희 외 여러분입니다.

들으신 곡은 저 하늘 너머에였습니다. 연주에 김계희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블루버드입니다. 노래와 연주에 중앙 가야스트라입니다.

블루버드 잘 들으셨습니까? 노래와 연주의 중앙 가야스트라였습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인연입니다. 박경민 대금 연주자의 음반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박경민 씨는 국립국악관현악단 연주자로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예술사를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음악치유 석사과정을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이 곡은 대금의 깊고 밀도 있는 울림 속에 서정적인 감성이 잔잔하게 스며 있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듯한 따뜻함을 전해줍니다. 박경민의 연주로 인연 2악장 3악장 듣겠습니다. 10분가량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걷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걷는 게 무슨 돈이 되겠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걷기만 해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쌓이고 심지어 매달 내는 보험료까지 깎아주는 세상입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서울시의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입니다. 이 앱은 이미 가입자가 278만 명을 넘겼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혜택이 꽤나 쏠쏠하거든요. 하루에 8,000보 이상 걷게 되면 서울 시내 일부 편의점, 식당, 서점 등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달에 20일 이상 목표 걸음수를 채우면 민간보험사 일부 질병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12개월에서 60개월 동안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티머니 고 앱과 정보를 연동하면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마을 풍경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입니다.

마을 풍경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오늘은 걷기의 재테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 9988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렸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뜨겁습니다. 충북 괴산군에서는 걷다 보니 통장 부자라는 이름으로 아주 재밌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000보를 걷게 되면요, 500원을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모으면 한 달에 최대

만 원까지 지역 화폐 인센티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괴산군은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3%가 넘는 초고령화 지역이라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2월 도입 이후 참여자가 급증해서 벌써 국민의 약 17.6%가 매일같이 건강과 돈을 동시에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걷기의 경제적 가치는 단순히 포인트 몇 푼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200만 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손목닥터 9988 앱의 경우 60대 참여자가 평균 9,386보를 걷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대 중 가장 많이 걷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걷는 분들은요.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래 및 입원 의료비 증가폭이 약 26만 7천 원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병원비로 나갈 돈을 걷기를 통해 미리 아끼는 셈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연구에 따르면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하게 걸으면 우울증상 위험이 31%나 낮아진다고 하고 하루에 중간 강도의 걷기를 딱 5분만 늘려도 사망 위험이 10% 감소한다는 노르웨이의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이번 곡은 토끼 토끼입니다. 노래의 정경화외 여러 어린이들입니다.

토끼 토끼였습니다. 노래의 정경화우의 여러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오늘의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 네, 핵심만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 있죠. 오늘은요, 걷기의 경제 효과를 설명해드리면서 서울시의 손목

꼬박닥터 9988 앱과 충북 괴산의 걷다 보니 통장 부자 사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매일 아침 운동화 끈을 동여매는 걸으러 나가는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불리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솔바람 물소리 마무리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장일 타홍 연가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검은고 앙상블 답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장일타옹 연가였습니다. 연주의 검은광상불 답이었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일요일 참 귀한 시간이죠. 지나온 한 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덮고 다가올 새로운 한 주를 설렘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문을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길게 늘어선 차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순서가 오면 천천히 들어가고 먼저 시원한 물줄기로 쌓인 먼지를 씻어냅니다. 그 다음엔 거품이 온몸을 풍성하게 덮고요. 잠깐 세차 터널을 통과했을 뿐인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유리창 너머 세상도 한결 깨끗해 보이고 마음까지 상쾌해지죠. 주말이면 미뤄둔 세차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세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묵은 걱정 털어내고 답답했던 마음 씻어내고 다시 반짝반짝해지는 시간 말이죠. 무엇을 하면 우리 마음이 뽀득뽀득

행복해질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생각을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아침 창호의 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불세출의 연주로 풍류도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주말이라서 세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세차하고 나면 기분 진짜 좋아지잖아요. 유리창도 맑아지고 또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까지 더 맑게 보이고 덕분에 또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세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쌓인 걱정 좀 털어내고 답답했던 마음 씻어내고 흐려진 생각도 맑게 닦아내고 말이죠. 그런 시간 오늘 함께 보내보시죠. 오늘도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습니다. 좋은 음악, 좋은 이야기도 곁들여 드릴 예정이니까 2시간 편히 쉬다 가시고요.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이나 신청곡 보내실 곳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동덕궁 다운받으시면 방송 청취와 무료 사연 쓰기 둘다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참여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919의 23. 작업실 주소를 팀 이름으로 정했대요. 연주자, 작곡자, 또 국악과 서양의 음악을 연주하는 다채로운 뮤지션들이 함께하는 그 작업실 주소를 팀 이름으로 쓰고 있는 팀이고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우수상 수상한 경력이 또 있습니다. 919-23의 침상 편지 함께 들어보죠.

9193의 연주로 침상 편지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음악은 김용우, 이하니가 소리하고 프로듀싱은 윤상 씨가 맡았던 음악입니다. 서도민요 자진아리를 이렇게 또 해석해낼 수도 있네요. 소리 나오는 부분은 서도민요 자진아리 맞네. 그리고 또 소리가 좀 빠져있는 부분은 윤상 씨 음악이네. 이런 생각하면서 쫓아가는 마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영규의 시에다가 김희경 씨가 작곡한 음악입니다. 조주선 명창의 사레밭 아리랑인데요. 와, 진짜 성음이 좋으면 다른 요소 다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이 음악 들으면서 하게 돼요. 악기 연주가 없습니다. 그냥 딱 조주선 씨 목소리가 있는데요. 그 목소리를 둘러싸는 여러, 요즘 표현으로 ASMR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식인데요. 천둥 소리, 비 내리는 소리,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마지막에 삭풍 소리까지 소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바뀌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조주선의 목소리는 머물러 있고 공간은 계속해서 바뀌는 것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사레밭 아리랑.

아련한 성음의 대가 조주선 명창의 소리로 사레밭 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성음 악기로도 한번 느껴보면 어떨까요? 서영도의 베이스 연주, 신현필의 색소폰 연주로 오티움을 들어볼 텐데요. 이 오티움이라는 말은 행위의 보상으로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그런 활동을 뜻하는 로마어라고 합니다. 연주하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역시 악기 연주가 워낙 출중하니까 뭐 드럼이나 다른 뭐 기타, 건반 이런 악기 없어도 완성된 하나의 음악을 형성한다는 것을 악기 연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 아르헨티나의 민중 가수라고 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모나무르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서영도 신현필의 오티움부터 듣죠.

0: 서영도 신연필의 오티움에 이어서 아르헨티나 민중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모나무르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내 사랑이란 뜻이죠. 자, 일요일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

박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승희의 해금 연주, 방지원의 타악기 연주로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왔소 왔소였습니다. 꼭두각 시 노름의 서곡 장타령을 이용해서 새롭게 구성한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드럼, 베이스 기타 두 명 그리고 네 명의 판소리꾼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날치의 음악입니다. 이날치 1집이 빅히트를 기록했잖아요. 수군가, 우리가 잘 아는 봄 내려온다가 수록되어 있는 그 앨범인데요. 작년 말에 2집 앨범을 냈습니다. 흥보가 앨범인데요. 그 흥보가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 시리렁실건 톱질이야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흥보네가 이제 박을 타잖아요. 그 세 번째 박을 딱 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리더니 박 속에서 사람들이 각가지 공구를 들고 나와서 흥보의 집을 지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날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지 함께 들어봅니다. 시리렁 실건 톱질이야.

오빠,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아니, 나는 그냥 다은이가 같이 가재서 따라간 것 뿐인데. 오빠, 욕할 필요까진 없잖아. 나는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하러 간. 저기요, 그쪽이 먼저 저한테 술만 먹고 가라고. 아니, 그때 술만 먹고 가라더니. 아, 이제 간다니까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즐겁게 얘기했으면 됐지. 아, 왜 자꾸 그러세요?

0: 진짜 오해야.
1: 뭐가 오해야?
0: 오해야 뭐든 간에 오해야.
1: 내 친구들이 어제 너 다 봤대.

0: 오빠가 그렇게 나를 못 믿겠으면 그날 같이 갔던 다은이한테 전화해보던가.
1: 여보세요? 어? 저 언니가 같이 가자 그래서 간 건데.
2: 오희야,
3: 이제 네 말을 못 믿겠어.
2: 오희야,
3: 전화로 다 들었잖아.
2: 오희야, 이거 전부 오희야.
3: 나 이제 너랑 안 놀 거야. 무진이야.

이날치의 시리렁실건 톱지리아에 이어서 경로이탈의 일일 드라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 오해야. 민요에서 훅을 가지고 오고, 사실은 그 옹해야잖아요. 옹해야를 살짝 비튼 가사 너무 재밌었고, 또 스토리를 가진 음악, 연애 밀착형 가사까지 아주 좋네요. 재밌었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이수진의 여러 사람의 연주로 구름계단 듣습니다. 재즈 앙상블이 연주하는 보사노바 리듬과 25연 가야금 연주의 만남 함께 느껴보시고요.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일일 위사 종신 위부. 하루라도 스승이 되면 평생을 아버지와 같이 존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도 교실도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교실 한 켠엔 아직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스승의 마음과 스승을 존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이 남아있습니다. 서툰 질문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주고 조용한 격려에 용기를 얻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모여 한 사람의 길이 되고 빛이 됩니다. 꽃피고 새우는

눈부신 계절 소리꾼 김유리와 여러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부른 스승의 길, 아리랑 길을 들으며 스승도 제자도 행복한 우리들의 5월을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김유리외 여러분이 함께한 스승의 길, 아리랑 길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새 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0년 새 음원 아니오 판소리 눈대목입니다. 아니오 씨는 전통 판소리의 뿌리를 단단히 지키면서도 이날치의 보컬로 잘 알려진 소리꾼인데요. 그러나 그의 소리는 단순히 힙한 판소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통 판소리에서는 인물의 감정과 장면을 깊게 끌어내고, 이날치 음악 안에서는 판소리 특유의 리듬과 발성을 자신의 감각으로 새롭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아니오의 전통 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적벽가와 수군가의 눈대목입니다. 전쟁터의 비장함과 수군가의 해악이 그의 목소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는지

0: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먼저 젖벽과 눈대목부터 들어보실 텐데요. 다른 판소리들이 주로 우리 설화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면 적벽가는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를 바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단순히 중국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옮겼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정서와 해악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났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벽가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공명 같은 영웅들의 전쟁담이기도 하지만요.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음악적으로도 우조 중심의 장중한 소리와 한자가 많이 쓰인 사설 때문에 판소리 중에서 가장 부르기 어려운 소리로 꼽히고요. 19세기 이후에는 기존의 판소리 그 내용 속에다가 삼고초려, 군사설움, 세타령 같은 대목들이 더해지면서 더욱 풍성한 작품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니오 씨의 소리로 들어볼 텐데요. 적벽가의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두 대목이죠. 제갈공명이 적벽대전을 앞두고 화공에 꼭 필요한 동남풍이 불기를 기원하는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조자룡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조자룡 활 쏘는 대목까지 아니오 씨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조조 연습을 관광하고 마음이 대희하여 방사원의 묘한 계책을 진중에 자랑하니 정욱 순욱이 여자오되 만일 불러 초올진대 그는 어찌회 피하오리까? 조조 듣고 대답하되 나의 지는 북에 있고 저의 지는 남에 있어 만일 불로 쳐온다면 저의 진이 먼저 탈 것이니 이는 반드시 승전할 묘법이로다. 수륙군 정도 나야 싸움을 재촉할제 그때 우나라 조연한 진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광풍이 홀기하야 초체 황기는 강중우 떨어지고 오진깃발은 추유 변상치고 가니 화공할 징조

밝힌 세계 가련 보다 추유 병세가 점점 깊어 눕고 일지 못할 적에 공명이 노숙을 반연하여 추유의 병을 볼제 좌우를 물리치고 양약을 먹일지라. 양은 서늘한 게요 서늘한 즉 바람이라. 추유 칠색하여 아무 대답을 아니하니 공명이 다시 16자 글을 써 추유를 주니 추유 받아본 즉어였으되 육파 조병이면 의용 화공하고 만사 구비허나 흠 동남풍이라. 주유 탄복하여 물어왈 바람은 천지조화온디 어찌 인력으로 얻으리까. 공명이 대답하되 모사는 제인이오 성사는 제천이라. 내 할 일 다 헌 후에 천이야 어찌 아오리까마는 500장졸만 명하여 주시오면 노숙과 남병산에 올라가 동남풍을 비오리다. 추유가 반겨듣고 500장조를 영솔 120천군은 기잡고 단을 지켜 청령사후하라. 그때의 공명은 기풍 3일 허랴하고 노숙과 병마하여 남병산 올라가 지세를 살피더니 동남방 붉은 흙을 군사로 취용하여 3층단을 높이 쌓니 방어는 24장이요 매일 친구사

연저유로다 자현무치세하야 북방흑기를 세우고 서방칠면 백기에는 낭구치계 오후원이라 겁백고지위하야 서방백기를 세우고 남방칠면 홍기에는 간양장마녹사인이라 성주작치성하야 남방홍기를 세우고 제2층 중로에는 황신대기를 세웠으되 하도 낙서그림 팔괴

수련시공 고! 상인 용사인 가게는 속발 관대하고 가문 나포 봉위와 박대 조립방군을 입히고 전장이 미리나야 수집 청건하고 간첩상의 용다구보 이처 풍신하고 전후 이비린 개칠성오대 이표 풍색하고 후좌 이비린 봉포검하고 후 이비린 봉향로하야 단하의 24인은 각각 정기보금 대극장 창황모백월과 주문조덕을 가져 환효서면하라 차시의 공명은 목욕제계 정의하고 천조단발 신연백모 던성의를 얻어서 노숙 손을

만일 내가 비는 바 응함이 없더라도 괴이함을 두지 마오. 아. 약속을 청하고 노숙을 보낸 후 수단청 조르게 암소키 응을 하되 불하 전이방위하며 불하 실구 나는 하며 불어교도 접이

헌장, 헌장구에 하늘을 우러러 독축을 하는디 이 충문 조화야 뒤 알리 있겠느냐. 3일을 제지내고 하단 장중에 잠깐 쉬어 풍색을 살피더니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 벗고 학창을 거듭 흉흉하다가 딱 붙이고 장막 밖으로

갑시다. 선생 오심을 보고 자룡 거둥을 봐라. 산미 통통 내려 공명전철하며 선생은 위방 진중은 평안히 다녀오시니까 공명 또한 판가라고 자룡 손길 잡고 현주 안녕 하옵시며 제장 군졸이 다 무사하오니 둘이금 피폐에 올라 일편 풍선에 손풍에 춤에 달고 도용 도용 떠나간다. 그때여 주유는 일반 문무 장대상에 가쉬어 앉아 군병 조발 예비열제 이날 간간 그녀의 천색은 청명하고 미풍이 부동 그늘 주유 노숙 따려 물어왈 공명이 나를 속였다. 윤동 때 어찌 동남풍이 있겠느냐. 노숙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아니 속일 사람인 듯 하여이다. 어찌 아니 속일 줄을 아느뇨. 공명을 지내보니 제주는 영웅이요 사람은 또한 군자라. 군자 영웅이 이러한 대사에 어찌 거짓으로 남을 속이리까. 조금만 기다려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야 그날 밤 삼경시에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사람은 달 좋아하는 귀신도 난척이라 만일오래 두어서는 동호의 화관이니 주여 환을 멸하리라. 서서 정봉을 불러 은근히 분부어되 넌 소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걸력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은 상토 잡고 드는 칼로 목을 쏴 미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준한 여궁이오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장차 환인이 명심 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봉은 말을 놓아 남병산 높은 봉 따는 듯이 올라가서 사면을 살펴보

제일 장막 동남풍에 불로 잡은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이마 하고 서 있거나 이놈 군사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저 군사 여짜오되 공명 모르오나 바람을 얻은 후에 머리 풀고 발벗고 이놈으로 가더이다 부장수 분을 내야 그래 그렇지 제재 차선 중이여던 종천강 한여종의 주랄다 제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단하로 쫓아가니

내가 정자 무가차연을 소조를 불러 이놈 소조라 예? 공명이 어디로 가느냐? 아니 소졸등은

통통 내려 절하네 읍을 허더니 둘이 귀를 대고 보아으시라고 속온속온 고개를 까딱까딱 입만 종긋종긋 허더니 그 배를 급히 잡아 타고 상류로 가더이다. 옳다 그것이 공명이다. 날랜 배를 잡아 타고 이놈 사공하니 이 배를 빨리 저 공명 담배를 잡아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이 칼로 네 목을 댕기는 배어 이 물에 풍덩들이 치면 너희 백골을 찾으랴.

도둑이 나를 살해 마음 내 힘이 아는지라 후일 보자고 회부하라. 성정 못 들은 채 빨리 쫓아가며 괜히 할 말이 싸우니 개 잠깐 거무소사. 자룡이 분을 내어 선생은 어찌 철은 범람한 놈들을 목전에다가 두니까 소장은 한 살 끝에 저놈은 배아지를 산적 꽤나다우리다. 공명이 만류돼 아니거난 화치는 생각어여 죽이든 마르시고 놀래여서 나 보내소서. 자룡이 분을 참고 선비우 똑 서서 이놈 서서 정봉아 상산 조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 선생 높은 제조 너는 알아들어가서 유공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저 따르느냐. 나를 죽여 마땅하나 양화치는 생각하고 우리 선생 만류하면 너를 죽이든 안커니와 나으소 따지는 해보아라. 가든 배 머무르고 오든 배 바라보며 백보 안에 가든 마든 장궁 철전을 빼겨 비정피 파라고 흉어복실하여 대투를 속이고 호무 빼거들며 주먹이 터지게 총통을 꽉 쥐고 삼지의 힘을 올려

어서 의기양양하야 활든 발 내리고 깍지 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호령허대 이놈들 당양 장판교 싸움에 아두를 품에 품고 필마 단창으로 위국 적벽식만 대령을 한 칼에 못지르던 성선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느냐. 너희를 죽일 것이로 돼 우리 선생 발류함에 너희를 산적 죽음을 못 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돛 달군도 쳐라.

0: 소리꾼 아니오의 목소리로 적벽가 공명이 동남풍 비는 대목, 이어서 적벽가 조자룡 활 쏘는 대목까지 두 곡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0 새음원 아니오 판소리 눈대목 함께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니오 씨의 목소리로 수군가 눈대목을 들어볼 텐데요. 수군가는 재미있는 사설과 탄탄한 음악 구성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이야기 중심에는 용왕, 별주부, 토끼가 있습니다. 용왕은 나라를, 별주부는 충성을, 그리고 토끼는 자기 삶을 지키려는 약자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토끼가 위기를 재치 있게 넘고 끝내 살아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서민들의 현실 감각과 삶의 지혜를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 들어볼 텐데요. 수군가 눈대목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또 토끼가 용왕 속이는 대목, 그리고 바닷속 궁궐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풍류를 그린 수궁풍류 대목까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1: 토끼가 보더니 좋다 좋다. 과연 듣던 말과 다름없이 별이오 천지네 그려. 내가 훈련 대장할 기상으로 풍월 한수 못을 풀소냐. 산주

0: 대체 좋소 좋아. 여보시오 별주부, 어서 들어가서 나 미관 말찍이라도 하나 시켜주시오. 글랑은 그리 하시오.
1: 그치.
0: 별주부가 땅을 동그랗게 그려놓고, 여보시오 토선생, 여기 잠깐 들어가 계시오. 여기 들어가 계시다가 토끼 잡아드려라 하더라도 그 말 듣고 부디 놀라지 마시오. 토끼 얼른 금 밖으로 나오며, 아이 그 뭔 말이다요?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세상 갖고 보면 훈련 대장 입시 들레라 하는 말을, 아이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니 그 말 듣고 놀라지 말란 말이오. 그 당신이 그렇게 하란 게 내 허기는 허울이다마는 그 참 법인즉슨 아주 더럽소.
1: 그렇지.
0: 내가 훈련 대장 하면은

그것부터 그냥 촥 뜯어 고쳐버릴라요. 글랑은 그리 하시오. 별주부가 영덕전 넓은 뜰에 공손히 복지하며 진세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요. 용왕이 반기어사 오 수로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토끼를 어찌하였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내 여봐라 어서 토끼 잡아들여라. 영을 내려놓으니 좌우 나졸 금군모질이 술령수 일시에다라 토끼를 해와 쌀째 진왕 말리 장성 싸듯 사냥 싸움에 마초 싸듯 겹겹이 둘러싸고 토끼 부두쳐 잡는 모양 양문 출사 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가죽을 벗겨내어 찰량 부어서 깔게 되면 혈 뇌종 혈담에 넌 만병 해초내 병약이라. 이 강아지를 보러 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고 송아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토탄에 너를 잡어 토피 쪽 살찐 다리 양회.

어쩌면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를 보러 가자. 아이고 내가 소도 아니고 마마마 나가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목 후관족이라요던 헝장천리마로다. 연왕은 500금으로 죽은 뼈 사갔으니 너를 산채물하다가 대왕자

지금 탄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오냐? 그것이 우리 소금 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너의 소금 남여는 원래 이렇게 생겼냐?

전에 끌며 토끼 잡아드렸소. 토끼가 잡혀들어가 좌우를 살펴보니 강한 지장과 천택지군이 좌우로 옹위하여 있거늘 저 양이 촉번에 진퇴유곡이오 용궁지하에 필사당되었다. 눈만 깜빡깜빡하고 앉았을 적에 용왕이 부은 무엇이 돼? 내 여봐라, 토끼는 들어라. 내 우연 득병하야 백약이 무효인지라. 선의 도사에게 물어본 즉 토끼 네 간이 약된다 하여 우리 수궁 어진 신하 보내 너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 마라.

내 여봐라. 어서 토끼 배 가르고 간 더운 김에 식지 않게 소금 찍어 올리거라. 토끼 생각하니 이놈 훈련대장 간 곳 없고 영락 없이 꼭 죽게 되었구나. 토끼가 얼른 한 꾀를 생각하고 하하 통한 일이로구나. 소태 한 말씀 하리다. 회음 땅 한신이가 소하 따라

아이오. 소태도 주부 따라 소궁에 들어오길 대왕 삼길 마음이니 분골쇠 신들지라도 무슨 연기 써리까

0: 자, 말로만 해서 소용있겠소. 어서 내 배 따보시오. 용왕 앞으로 배를 와라 내미니. 용왕이 기가 막혀. 아니, 저놈이 배를 안이 떼이려고 잔말이 무서울 줄 알았더니
1: 그렇지.
0: 저리 배를 와라 내미는 것이 또한 필요 곡절이로다.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을 테니 어서 해보아라. 아니요, 내가 말해도 곧이 듣지 않을 것이고 내 배 따보면 그 속 알 것이오. 오호, 어서 말을 하래도. 토끼가 좋아라고. 말을 하라니 허울이다. 말을 하라니 허울이다. 태산지 풍퇴하고

간이 있으면 좋으려니와 만일에 간이 없고 보면 늘다려 달라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봅소서.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예놈 네가 그 말이 당찬은 말이로구나. 의사에 이르기를 비수병즉 구불능식하고 담수병즉 설불능언하고 신수병즉 이불능청하고 간수병즉 목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어찌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왔다 왔더니 보름이면 가는

드러내다 둘 때면 세상 병객들이 소퇴고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내어 바촌 잎에다 꼭 싸서

장성가지 끝끝 털이 달아매고 도화유수 어깨변에 탁조가를 내려왔다가 우연히 초보를 만나 소고경비 좋다기로 원경차로 반환나이다.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예오. 네가 그 말도 거짓말이로구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신지대 장은 다를 바가 없느니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추려본단 말이냐. 대왕의 토지리오 미지기로 소이다. 복희씨는 어찌하여 서신 인수가 되었으며 실홍씨 어쩐 일로 인신노수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여 꼬리가 저리 지들어 하옵고 소퇴는 무슨 일로 꼬리가 이리며 하옵고 대왕은 옥체에 난 비늘이 번쩍번쩍 소퇴의 몸에 난 털이 우리 송살 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귀 쓸게 있고 오후 까마귀 쓸게 없으니 인생 만물 비금주수가 한 가지라 뻑뻑 우기니 답

공왕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이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무슨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궁기가 셋이 나란히 있으니 저 궁기는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뢰리다. 한 궁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궁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궁기로는 건 대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은 아니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오니 반물시생의 동방삼팔목 남방이 칠화서방사 국음북방 일육수 충왕 오십토 천지음양의 오색광 제 아침 안개 저녁 이슬이 화라야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오니 만명회추는 명양이라

0: 차고 나도 중상이 나타나서 양주영 허비 추울 것을 미련 하더라 미련 하더라 만세지 터한지 쓸데없다 용왕이 들어본 즉 이치가 그럴듯하겄다. 내 여봐라 어서 토끼를 해박하여라. 토끼를 해박하여 놓고 짐의 앞으로 가까이 오라. 짐이 아까 그대에게 한 말은 그대가 앞으로 훈련 대장을 하면 치석 중에 불문 생사하고 다닐지 못 다닐지 그 담력을 보느라고 한 말이니 조금도 섭섭이 생각 마오. 토끼 속으로는 용왕 뱃달 마음 나지만은
1: 그렇지.
0: 어디 그럴 리가 있으리까. 용왕이 토끼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는 뒤 자하주 천일주 기린 포완주 놓고 앵무잔 유리병에 천일주 가득 부어 용왕이 주인지 도리로 먼저 한 잔 자시고 토끼도 2-3배 더 먹은 후에 술이 담뿍 취하여 용왕 자를 제 손수 지어 여보시오 용왕님 소태가 평생에 이런 대접은 처음이었고 그, 죄를 짓는 일이오나 아, 용개미라고 한번 부르면 어떠하오리까? 아유 그냥 그렇게 하고 아, 오늘같이 좋은 날에 나도 그냥 태개미라고 할라요. 여보시오 용개미. 용왕이 대답하니 할 수 없어. 무엇 하실라요 태개미. 내가 천일의 동의보감을 채권이나 읽어보았는디 아이 토끼 간이 약된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춘취자명이로고 뜻밖의 수국 풍류가 나앙자 하느니 왕자진의 봉필이 광차사 죽장고 쩌지릉 풍쩡구 서견자 거문고 쩌지릉 징둥덕 장자방의 옥 퉁소 띠띠로디로디로 해강의 해금이며 완적의 휘파람 향 타고 취용작

0: 들고 철학 가리고 떠닌다.
1: 수분과 새 대목 듣고 왔습니다. 토끼 잡아드리는 대목, 토끼가 용왕 속이는 대목, 수궁풍류 대목까지 반소리꾼 아니오 씨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일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음원 시리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주행하는데요. 이런 코너 진짜 의미 있죠. 따로따로 들었을 때도 당연히 좋지만 그 소리꾼이 이렇게 수록곡에 배치를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다 담겨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를 소리 들음으로써 또 느껴보는 코너가 바로 새음원 시리즈 이 코너입니다. 오늘은 2020 새음원 아니오 판소리 눈대목 함께 들어봤어요. 소리 한 대목 안에 인물의 표정과 상황, 마음의 결까지 담아낸 소리였는데요. 그래서 아니오의 소리로 들은 적벽가와 수분가는 그 어느 사람의 소리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끝곡으로 수분가 토끼 세상 나오는 대목 들으면서 오늘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반짝 등장할게요.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용왕이 듣고 대경하여, 내 여봐라, 토선생을 또다시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은 정배 축초를 헐리리로다. 별주부 할 일 없이 다시 토끼를 등에 업고 세상을 나오는니. 가자 가자.

3, 2, 1.

한골설 당도하니 한 군자 서 있으되 푸른 옷 입고 감은 관 쓰고 운활

일이요.

삿비지네. 척 뼈강을 당도하니 소자 천범 중류 통산삼 탈떠온디 도가로 폐회하여 백로횡강을 함께가 서진호 허릴 선추강 어법인배 기견 선자 간년 후에 동병월지 탄단 자라 등 첫달 실고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팔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만나다.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요즘 우리 눈에 보이는 산의 빛깔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는데요. 연두빛 옷은 어느새 벗어버렸습니다. 이젠 편안한 초록빛이 됐고요. 성급한 나무는 벌써 짙은 초록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우리 자연의 초록빛 하나만 해도 이렇게 연한 연두에서 좀 진한 연두, 연초록, 진초록 등 참 풍성한데요. 이 자연이 어디 초록빛뿐일까요? 봄꽃부터 여름꽃까지 온갖 꽃 빛깔의 향연도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는 넉넉한 5월입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이 5월의 부지런함을 느끼게 하는 음악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